0: 남부를 중심으로 위험 수준인 곳도 많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달력 보셨나요? 오늘은요 하지입니다. 하지.
1: 와, 그렇군요.
0: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가장 높이 떠 있다는 날. 태양열이 그동안 지표면에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하지 감자부터 생각이 나죠?
1: 퍼슬.
0: 그러게.
1: 아유.
0: 오늘 캐는 감자가 하지 감자인 거예요?
1: 네, 오늘 캐는 감자는 물론이고 봄에 심었다가 장마 전에 캐는 감자는 다 하지 감자라 불린대요.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러 하지에 맞춰서 감자 캐는 행사도 연다고 하네요.
0: 네.
1: 농촌진흥청과 한국감자연구회에서도 오늘에다가 이제 감자의 날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당당이님들은 감자로 만든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감자구이 아니면 튀김 좋아하시죠? 감자로 만든 과자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1: 그렇죠. 네.
0: 아, 아니면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감자, 카레 속의 감자도 오! 맛있고 닭볶음탕 속의 그 감자도 맛있고 아 저는
1: 감자전.
0: 아 감자전 네. 진짜 맛있어요.
1: 그렇죠. 저는 예. 진짜 감자전 좋아하고 또 찐 감자도 좋아해요.
0: 찐 감자.
1: 포슬포슬 분이 나는 그 찐 감자.
0: 네네.
1: 여름방학 때 우린 늘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저도 어렸을 때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옛날엔 그거, 설탕 찍어 먹었어요.
0: 그러니까 그거 꾹꾹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1: 으깨가지고.
0: 예, 밥그릇에다가
1: 네. 맞아.
0: 설탕 솔솔 뿌려서 맞아. 떠먹으면 얼마나 맞아. 맛있었는데.
1: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0: 아,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씨 감자가요. 품질이 좋아서 아프리카에도 수출한대요.
1: 오~
0: 이 감자는 구황작물의 대표선수니까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우리의 K감자가 구원투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하지에 감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온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2: 와, 옥수수의 계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보면 이 하여튼 쌀밥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좋아하는 걸 보면 저는 뭐 탄수화물하고는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와, 그리고 알록달록 알맹이가 여러 가지 색깔인 찰옥수수.
3: 찰옥수수. 아우. 맞아요. 아우, 감자 얘기로 시작해서 이 하지에 네. 옥수수까지도. 아우, 그
2: 좋다 좋다.
3: 그 쪽쪽 빨아먹으면 그 단맛도 나오.
2: 아, 옥수수 때에서.
3: 예예. 예. 예.
2: 옥수수 때 또 버리지 마라. 그래서 바짝 말려갖고 거기다가 나뭇가쟁이 이렇게 가상자리 연필 깎듯이 깎아서 푹 박아가지고 등글개로 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등글개로 최고예요.
3: 등글개도 활용을 네. 하셨구나.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2: 없습니다. 수염은 또 한약재로 쓰이고.
3: 아, 그렇다고 그러죠. 네. 맞네.
2: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울산 북구에서 김은지님이 주셨어요. 신생아 때부터 동그란 얼굴에 태열이 심했던 우리 딸. 엄마 품에서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고 잠투정은 또 얼마나 부리는지. 널 온종일 안고 다니다 깁스까지 하느라 결국 초유를 먹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후회되는구나. 모유를 못 먹어서 몸이 약한 걸까 생각하며 지금도 엄마는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진다. 순하게 잘 자라준 우리 딸. 누워있는 엄마 배 위에 엎드린 채 섬집아기를 들으며 금방 잠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단다. 유치원 시절 밥투정하는 너를 따라다니며 음식을 입에 겨우 한 숟갈 넣어주면 넌 그걸 씹지도 않고 머금고만 있었어. 그게 내가 부린 심술의 전부였다. 사춘기랄 것도 없이 순하고 착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잖니?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며 투정 부릴 때 우리 처음으로 크게 싸우기도 했었어. 그냥 들어만 달라는 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듣다 보면 자꾸 조언을 해주고 싶어져서 너 잘 되라고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하며 네가 싫어하는 말도 했었지. 다른 사람들한텐 생글생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투로 인사하는 널 보며 나를 제발 남처럼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농담도 했었잖아. 친구이자 라이벌 같았던 모녀지간. 가끔 언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에 몇 날 며칠 얼굴도 피하고 말도 걸지 않다가
3: 엄마 치킨 시킬 건데 같이 먹을래?
2: 네가 항복하는 발언에 엄마는 늘 이겨먹는 못된 부모였네. 둘이서 태국, 몽골, 일본까지 같이 여행 다니며 참 좋았는데 이젠 내가 결혼을 했으니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는 아쉬움이 드는구나.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던 딸에 더해서 든든한 사위라는 우리 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엄마는 기대되고 설렌단다. 왠지 장난꾸러기 같은 사돈댁을 순진한 네가 어떻게 잘 대처할까 걱정이지만 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예쁜 말투와 하이톤의 애교로 시어른들의 마음을 잘 녹일 수 있을 거야. 식사 때마다 널 챙기고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느껴지던데 그 또한 너의 복이구나 생각했다. 사돈지간으로 만났지만 사회에서나 문화센터에서 만났더라면 언니이고 오라버니이니 왠지 엄마 아빠는 사돈댁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결혼 생활은 소꿉놀이처럼 또 때로는 연극처럼 살아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5월 아름다운 봄에 결혼한 우리 딸. 앞으로도 너의 삶을 잘 스케치해 나가길 바랄게. 매일을 즐겁게 성실히 살아라.
3: 참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을.
2: 그게 너무너무. 예. 같이 네. 여행 다니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던 딸.
3: 아, 최고의 친구죠.
2: 최고죠, 최고.
3: 이 모녀지간이. 예. 부자지간 못지않게 이 모녀지간이 참 어느 때는 탐이 날 정도로 가까운 것 같아요.
2: 부자지간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조금 서먹하니까.
2: 네, 그렇죠. 부자지간은 예. 오히려 우리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사위 두 분하고 장인이 세 분이서 여행 다니. 아, 생각나시죠?
3: 맞아, 맞아요.
2: 그 동남아시아 여행을 많이 했던 막내 사위가 가이드를 하면서 식구들하고는 못 누렸던 여러 가지를 남자 셋이 같이 했다. 아.
3: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2: 그건 대단했어. 예. 새우 낚시하고 누워서 남자 셋이 나누던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러니까 오히려 친아들보다는 사위하고 잘 지내면 아버지가 좀 괜찮으실려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3: 예.
2: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가 더 사이좋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3: 아니 그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사돈댁이란 표현.
2: 오.
3: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좀 유쾌하신 집안이에요.
2: 그러신가 봐.
3: 예. 궁금하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인 우리 따님을 예, 아끼고 좋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막 며느리한테도 막 장난치고 이러시는 게 그려집니다.
2: 그제.
3: 양가 어르신들끼리도 같이 여행 가고
2: 그렇죠.
3: 그러시면 네. 될 것
2: 같은데. 문화센터도 같이 다니시면 좋지. 동네가 비슷하시면
3: 맞습니다.
2: 이게 좋을 것 같아 진짜.
3: 네.
2: 아이고 따님의 결혼 축하드리고요. 뭐 한 달 늦었지만 신혼생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3: 저희가 준비한 노래 3394님의 신청곡인데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원진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0: 네.
1: 아,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노래 듣고
0: 잘
1: 왔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유독 바쁜 날 정신없이 야근을 하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우유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우유 하나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못 찾겠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져보고 가방을 뒤져보고 정말 온몸을 뒤져봤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퇴근하느라 회사 책상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데
2: 제가 같이 계산할게요. 주세요.
1: 뒤에 서 있던 교복을 입은 한 고등학생이 저 대신 계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2: 와.
1: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더라고요.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너무 미안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2: 아저씨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1: 오호. 학생은 그 말을 끝으로 오호. 편의점을 진짜. 떠나버렸습니다.
2: 오호.
1: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세상이 참 팍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무한 경쟁, 뉴스에서는 매일 싸우는 얘기뿐이고 한국에서 통하는 정이라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처음 보는 아저씨 돈을 대신 내주고는 아저씨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된다는 말에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심지어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날도 동네 슈퍼에 들러 계산을 하려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계산대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돈이 부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기다렸을 텐데 문득 제가 고등학생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부족한 금액을 내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고 제가 고등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갚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할머니께서도 도와주시면 되죠. 저도 그 학생과 똑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학생이 저를 도왔고 그 덕분에 제가 또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지만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친절들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 편의점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0: 줬던 학생의 모습이 가끔 떠오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날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1: 와, 참 이게
0: 이런 일이 다 있네요.
1: 이거는 얼마도 돼요.
0: 네.
1: 얼마도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0: 진짜. 예?
1: 야, 이건 너무 멋지다.
0: 남에게 베푸는 삶.
1: 그렇게. 그러니까
0: 아저씨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1: 그치, 전혀 뜻밖의 순간 울컥해져요.
0: 예.
1: 네, 김은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이런만 먹고 저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제가 계산 도와드릴까요? 10만 원? 이러진 않겠죠. 편의점에서. 자,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들으시고요. 저희 여성 살롱으로 돌아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때문에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으로 쇠운교 1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오늘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고장차가 유독 많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가덕 터널 부근 현재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역시 터널 안에 부산 쪽 원무 터널에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양재부터 반포 구간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상당히님들도 그러셨죠. 해수욕장에선 두꺼비집이며 모래성을 꼭 만들었고요. 집에서는 의자에 이불을 탁 걸쳐서 그 아래를 아지트 삼아 숨어들곤 했잖아요. 내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오늘도 그 기분 좋은 본능을 켜고 아름다운 건축 수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살롱. 6월에는 건축사학자이자 건축가 김봉열 교수님과 함께 영혼이 쉴 수 있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워봅니다. 선생님 오시네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0: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종소리보다 항상 먼저 예, 입장해 주시는
0: 좋아요,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서 종묘를 깊이 있게 배워봤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1: 오, 종묘 한번 진짜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0: 네.
1: 너무나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던 네. 시간이었거든요.
0: 너무 좋아요.
1: 예.
0: 좀 가끔 가요.
1: 가끔
0: 거기로
1: 가세요,
0: 해서 이렇게 옛날 창경궁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2: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2: 지금 이제 창경궁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0: 해놨어요.
1: 오, 네.
0: 막혀 있다가 다시.
2: 예, 예. 원래 이제 그 하나의 그 저 이 영역이었는데
0: 네.
2: 일제 때 그 일본인들이 거기다 율곡로를 뚫어버려가지고
0: 그렇죠.
2: 단절이 됐었거든요.
0: 네. 끊어버렸죠.
2: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복원을 해서
0: 네.
2: 터널로 이제 차는 지나가게 하고
0: 네.
2: 그 위로 이렇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잘 아. 만들었습니다.
1: 희은 누님 거기 종묘가 몇 칸으로 됐는지 아세요?
0: 모르죠.
1: 39칸.
2: 아. 35칸.
0: 어머나 그것도.

0: 줄였어. 아이고 쌤통이야.
1: 아 서른 다 언제 줄었어요?
0: 뭘 줄였어? 서른 다섯.
2: 거기 한적할 때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데.
1: 아 맞아요.
2: 어르신들이 예.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 입구에. 예.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가면 아주 한가진 공간이 착 펼쳐지는.
1: 아
2: 그렇군요. 산책하기 너무 좋죠.
1: 네 지난 시간 이렇게 종묘에 대해서 저희가
2: 35칸입니다.
1: 35칸 네. 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 좋아하고 또 여행 좋아하는 우리 당당이님들을 위해서 봉열 쌤이 특별히 사찰 투어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2: 좋죠.
1: 예, 안 그래도 요즘에 불교가 힙한 문화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2: 그렇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1: 아니 절에서 디제잉 파티도 열고요.
2: 그렇죠.
1: 불교 굿즈를 판매하는 그런 팝업도 인기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네. 사찰 투어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예,
3: 뭐 사찰이라고 해서 꼭 종교 건축은 아니고요. 한국 문화를 이제 대표하는 이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젊은 층들도 뭐 많이 찾는 것 같고요.
1: 네.
3: 또 사찰이 경치 좋은 곳에 있거든요. 대부분이.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그 경치도 좀 볼 겸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옛날에 예, 지금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사찰을 네.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2: 아, 그러셨어요.
3: 그러니까 전공 수업도 할 겸 뭐 연애도 할 겸 이렇게.
1: 그럼 제자분이셨나요?
3: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 공양도 또 그냥 맛있는 절밥을 잡수실 수도 있잖아요.
3: 예.
2: 절에 따라서. 예.
3: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사찰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이 이제 영주에 있는 부석사거든요.
2: 네.
3: 경북 영주 소백산 밑에 있는 부석사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영주의 부석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 거기가 천년 고찰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럼 정확히 언제 누가 지은 절인가요?
3: 한 676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그 신라가 백제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소위 이제 삼국 통일을 막 완수했던 그런 시점이에요.
2: 네.
3: 그 시점에 이제 그 당시에 국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신라는 이제 불교 국가였으니까 그 최고의 승려 스님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의상대사가 계셨는데 그 의상대사가 이제 이 소백산 밑에다가 창건을 했고요. 지금 모습은 고려시대 크게 이게 다시 한번 좀 번창을 했어요.
1: 네.
3: 그럴 때 만들어진 모습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 네. 부석사 한자를 보면은 뜰부자에 돌석자를 쓰잖아요. 돌이 뜬다.
3: 떠있다. 예.
2: 이건 좀 색다르죠. 예. 돌이 허공에 떠 있다? 뭐 예. 허공에 떠 있는 절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3: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이 의상대사는
2: 네.
3: 이제 젊어서부터 저 이 중국으로 유학 가기를 희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2: 네.
3: 몇 차례 이제 그 막히고 그러다가 한 40살 정도에 이제 드디어 유학을 또 가시게 됐어요. 당나라에 가서 그 하숙집에 머물렀는데 그 하숙집에 있는 또 예쁜 그 따님이 계셨고
1: 네.
3: 그 따님 이름이 선묘왕자라고 하는 분이고 당연히 이제 그 선묘왕자가 대사님을 흠모했는데 대사님은 뭐 출가한 분이니까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1: 예.
3: 그래서 귀국할 때 그 선묘왕자가 그 대사님을 못 잊어서 이 동해바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바다예요. 중국의 동해니까
1: 네.
3: 서해바다에 용이 됐어요. 용이 돼가지고
1: 얼마나 보고 싶은 용이 돼.
3: 그래서 그 이렇게 이 대사가 오는 그 항해 길을 잘 보호도 해줬고
2: 네.
3: 뭐 그랬었는데 그 이제 의상 대사가 돌아와가지고 이 지금의 이제 부석 자리에다가 부석사를 창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고구려하고 접경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2: 네.
3: 접경 지역이었으니까 그게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통일은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반항 세력도 있었고 이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의상대사가 꼼짝을 못 하고 있을 때 공중에서 그 선묘 낭자 용이
2: 네.
3: 나타나서 이 바위들을 막 투척을 했다는 거예요.
1: 와, 네.
3: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그런 이적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이 반발하는 세력들이 다 불교에 귀의하고 부석사를 이제 창건하게 됐다.
2: 네.
3: 그래서 이게 뜬 돌이라고 하는. 공중에 있는 돌이다 이런 뜻이고요.
2: 네.
3: 지금도 부석사 무량수선 양쪽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1: 네.
3: 공중에 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 네.
3: 그 속으로 이렇게 실을 집어넣으면은 안 걸리고 지나간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1: 누군가는 해봤을 것 같은데.
2: 해봤을 것 같은데 진짜.
3: 전설은 그냥 믿으시는 게.
1: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 자체가 참 이게.

0: 찐 사랑이네요.
1: 그러네요.
0: 예, 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용이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또 지켜주기 위해서 돌을 투척했다.
1: 저도 용띠지만 사실 용은 좀 비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0: 예.
1: 부속사가 용하고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성룡 기우제 지내기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장소가.
2: 예. 용의 뭐 말씀대로 용은 그 비의 신이기도 하고 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수신이 주로 이제 용으로 표현되는데 그 조선 시대 그 여지도서라는 기록에 따르면은 그 풍기 지역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면은 꼭 그 고을의 사또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이 근처에 그 식사 용정이라고 하는 그 용 우물이 있었어요. 용정.
1: 네.
2: 용정이라는 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저
1: 만주 쪽에
2: 만주에 있는 용정리도 있고 네. 그 우물 밑에 그 선묘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꼭 그 효험이 있었다.
1: 네.
2: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1: 네.
0: 그 부속사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부속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그 이야기는 들어봤으니 직접 그 안으로 또 한번 네. 들어가 봐야죠. 예. 주변에 사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석사를 갈 때는 무조건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 산꼭대기에 있는 건가요?
2: 굉장히 급한 경사지에 놓여집니다.
1: 아~
2: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석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이제 이 평정하기 위해서 꼭 그 당시에 그 민심도 무마해야 되고 그런 그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물을 세우려면은 건물이 저 땅이 좀 편편해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여러 단으로 축대를 쌓았어요. 축대를 쌓아서 그게 한 9단 정도를 쌓았습니다. 쌓아서 네. 거기다가 중요한 이제 건물들을 앉혔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9단이 그러니까 1단부터 9단까지 쭉 연속되는 게 아니라 1, 2, 3, 그다음에 4, 5, 6 이런 식으로 그 세 네. 단씩 그 묶여져 가지고
1: 네.
2: 그 이 세 단마다 중요한 문이나 누각을 세웠어요.
1: 네.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그 극락세계의 어떤 등급을 뜻하는 것이다. 아. 이 불교 교리적으로 이런 네. 해석도 있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로 갈 때는 그 극락 왕생하는 분들이 그 아홉 단계를 그 이 등급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극락세계로 가는 그 황공편이 이 등급이 아홉 개 있는 거죠.
1: 네네.
2: 아홉 개 있어서
0: 아홉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1등급부터 이제 소위 이제 퍼스트 클래스부터 이렇게 9등급까지
0: 예. 있는데 좌석의 등급으로 예. 생각하면 된다고요.
2: 근데
0: 예.
2: 그게 그 이 세 개씩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상품, 하품, 중품 이런 식으로
1: 네.
2: 거기에 다시 1, 2, 상생, 중생, 하생 좀 어렵긴 하지만
0: 네.
2: 3 곱하기 3의 그 체계로 돼 있는데 그게 부석사 구성하고 너무 잘 맞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 주불전 그게 무량 그 유명한 무량수전인데
1: 무량수전.
2: 예, 그 무량수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0: 그런데
2: 아미타불은 이 극락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하나의 극락 세계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죠.
1: 네. 아주 여러 철학이 불교 철학이 또는 불교의 그 종교적인 중심이 그 건물에도 그대로 반영이 네. 돼 있다는 얘기네요.
2: 그렇죠. 불교 교리를 이렇게 네. 건축으로 한번 상징화 시켰다 그런 면에서도 의미를 이제 갖는 것 같아요.
0: 이거 뭐로 올라오면 그냥 계단 아홉 계단.
2: 예. 그냥 모르고 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이게 아름답고.
0: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저 올라갔습니다. 아홉 개 등급을 저희가 숨차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땀을 좀 식혀야 되는데. 아,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누각에서 좀 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각 이름이 써 있네요. 범종루.
1: 네. 예.
0: 범종이 걸려 있어서 이름이 범종루일까요?
2: 아마 원래는 아마 범종을 걸었을 텐데요.
1: 네.
2: 절에는 그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물놀이가
1: 네.
2: 있는데
1: 네.
2: 절에 있는 사물은 이제 범종, 그다음에 법고라고 하는 북, 그다음에 그 운판이라고 하는 그 이 구리로 만든 이 소리를 내는 도구,
1: 네.
2: 그다음에 목어라고 있대요. 목어는 목탁이라고 생각하시면
0: 네.
2: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각각의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이 도구들인데 이 사물을 이제 거는 데가 범종누예요. 근데 이 부석사 같은 경우는 범종은 따로 띄어서 범종각에다 따로 모셨어요. 그 이유는
1: 네.
2: 범정이 무겁기도 하고

0: 이 범종을 치면은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 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 별도로 나중에 이 범종 가게 모신 건데 원래는 이제 범종 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범종 누는 더 중요한 거는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어서 오른 그 위층은 그 사물이 있고 아래층으로 이게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유명한 누하 진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누각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범종루 밑을 쓱 지나가면 드디어 그 마지막에 부석사에게 이제 하이라이트인 무량수연이 탁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감동적이죠.
1: 그래요.
0: 그 전에 잘 보이지 않다가 누각을 딱 지나가면은 그게 아주 그림같이 탁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그 신앙심도 거기서 고취될 거고
2: 네.
0: 그 한국의 아름다움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2: 부석사 그러면 이제 무량수전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무량수전으로 가봐야죠. 보통 절에 가면 부처님이 정면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옆으로 돌아앉아서 동쪽을 향해 계시다고 들었어요.
1: 그래? 왜 네. 그러시죠?
0: 그러니까 정면에 안 계시고 한쪽 옆에 계시는 거죠.
2: 네네.
0: 이게 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부터 서쪽으로 무한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서방 정토라고도 얘기해요. 서쪽에 있는 아주 좋은 낙원이다. 그 서방 정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락 왕생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오죠? 동쪽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가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 맞이하는
0: 그,
1: 느낌인가요?
0: 그렇죠. 빨리 와라, 뭐 잘 왔다, 환영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1: 예.
0: 그 이제 현세 있었던 그 중생들이 극락으로 이제 갈 때. 아홉 등급을 거쳐서 간다 그랬잖아요.
2: 네.
0: 가면은 이제 드디어 아미타불이 이게 환영을 해주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그 거기에 잘 녹아 있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원래도 우리가 딱 그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항상 정면을 딱 보듯이 동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아미타불이 저희를
0: 아미타불이
1: 예. 아미타불이 저희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0: 그게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묘한 게 이 건물이 이제 다섯 칸인데
1: 네.
0: 입구를 그 가운데 칸으로 안 가고 서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꺾으면 저 끝에 아미타불이 맞아 주시는 거죠.
2: 네. 그렇군요. 이 소조열의 좌상이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다른 불상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0: 이 소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진흙이나 이런 거를 빚어서 계속
2: 네.
0: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만드는데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오래된 부처님들을 돌부처, 돌을
2: 네.
0: 깎는 거
2: 맞아요.
0: 또는 그 주물을 떠서 철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소조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이 소조상 중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부처님이세요. 그 무량수연이 만들어진 게 대략 고려 중기 정도인데
1: 이야.
0: 이 소조불상도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건 뭐 말로 그런데 직접 가서 보시면
1: 네.
0: 부처님이 굉장히 간결해요. 간결하게 돼 있으면서도 아주 온화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예술성도 뛰어나고 그 오래된 하여튼 그 또 기술도 뛰어나고 이래서 아주 최고의 부처 중에 한 분으로 이 평가가 되고 있죠.
1: 소조 열의 좌상. 예. 금색이네요.
2: 금색이죠.
0: 이게
2: 세로로 높이가 3m나 되는데요.
0: 예. 그러니까 그 금을 칠했죠. 그러니까 소조상 위에다 금박을 한 건데
2: 네.
0: 이게 또 이제 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개금불사라 그래서 이 부처님의 금박이 이제 있으면 오래되면 또 탈락이 되잖아요.
2: 네.
0: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그걸 한 번씩 다시 입혀주면. 또 이렇게 입혀드리고
2: 네.
0: 하는 그 불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주도 하고 자기 이제 정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 소조불상 위에 있는 닷집이라고 있어요. 닷집은 이제 뭐랄까 작은 그 한옥을 이렇게 축소한 모습인데
2: 네.
0: 예, 이 부처님이 하도 위대한 분이니까 그 위에는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뚜껑을 씌운 거죠. 닷집을 씌웠는데
2: 네.
0: 그 닷집도 뭐 고려시대 걸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또 이 부처님이 그 이렇게 이제 사찰이 있다 보면 먼지가 쌓일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그 먼지를 쌓이지 않도록 그 아주 불경에 그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청소를 하고 이렇게 그 먼지를 털어내고 그 위에 이제 보계라고 하는 또 닷집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로도 보호도 하고
2: 네.
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보호를 하고 있죠.
1: 야, 그렇군요.

0: 이렇게 항상 그 아미탑을 또 불상을 늘 청소를 또 해야 되는 거군. 거긴
1: 그래야 정, 되겠지. 닦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2: 닦으면 이제 뭐 불경스럽죠.
1: 네, 그렇죠. 쑥쑥 닦는 건 안 좋고. 아,
2: 이게 먼지를 털어내고 뭐 이런
0: 좀 이렇게 거죠. 정성스레 털어내는 정도로.
2: 예.
0: 예. 자, 무량 수전하면 실은 저희에게도 워낙에 익숙한 것은 바로 이 책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최순우 선생님이 쓰신 무량 수전, 배 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이 배 흘림 기둥. 저희가 네. 그 학창 시절에도 배웠거든요. 예, 이렇게 중간이 좀 이렇게 볼록하게 네. 내려오는 예, 예. 그 네. 기둥 모양.
2: 예, 그래서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중년 남성의 배를 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 하는데 제 배도 좀 그렇습니다. 그 기둥이라는 게 이제 원래 원 그 위아래 단면이 똑같아요. 이게 평행하게 네, 네. 이렇게 원통 같이 돼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그 불안감이 드냐면은 가운데 부분이 약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1: 네.
2: 그러니까 키가 크면 아무래도 네. 허리가 좀 이렇게 부실할 것 같은 느낌이
1: 그렇죠,
2: 들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약해요.
2: 약한가요?
1: 있잖아요. 키
2: 크시니까.
0: 네, 네, 실제로 네. 키 크면 허리가 약해.
2: 예. 좀 배가 좀 나오시면 됩니다.
1: 그래서 그 맞춰주니까
2: 꼭 안 약해도 네. 약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해놓으면 네. 굉장히 안정되게 보이죠. 이런 그 시각적인 안정감,
0: 시각적인
2: 예, 이런 그 미학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이 베를린 기둥이 완성이 되는데 베를린 기둥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그걸 아주 정교하게 곡선을 잘 깎아야 되기 때문에
1: 통나무를
2: 예,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좋은 건물들 아니면 잘 못 써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은 베를린 기둥이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아하. 만들기도 어렵고 뭐 네. 재료도 많이 또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베를린 기둥이 굉장히 그 고려시대 아주 그 공예적으로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런 기둥이죠.
0: 그럼 이런 베를린 기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2: 세계 각국에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은 달라요. 그리스의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데 엔타시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눈에 안 띕니다. 굉장히 기둥이 길고 약간 불려놨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데 베를린 기둥 목조로 만든 베를린 기둥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개발을 했죠. 근데 중국의 베를린 기둥은 우리 같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또 굉장히 배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이상한 그 모습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베를린 기둥 굉장히 자연스럽죠. 일본에는 또 이런 게 잘 안 나타나고요.
1: 일본 사람들은 좀 직선을 많이 썼죠.
2: 그렇죠. 곧바로. 맞습니다. 곧바로 네. 돼 있는 걸 좋아하고.
1: 그 무량수전 앞마당에 돌기둥도 하나 보이는데 이게 석탑인가요?
2: 석탑은 아니고요. 네. 석등이라고 부르는데.
1: 아, 석등.
2: 예, 석등이 근데 이게 그 아이고. 등이니까 불을 네.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 그렇죠.
2: 네. 그런 그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이 극락 세계는 광명한 세계라고 돼 있어요. 밤이 없는 세계다. 하도 밝아서 그래서 이제 석등이 그 광명을 상징하는 상징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석등이 무량수전은 센터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 서쪽으로 치우쳐져 놓여 있어요.
1: 네.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양로를 거쳐서 올라간 사람들이 서쪽에 석등이 있으니까 어디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가겠죠. 여유가 있는 쪽으로.
1: 네네.
2: 동쪽으로 가야지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지 서쪽에 앉아 계신 아미타불을 정면으로 네, 볼 수가 있죠.
1: 야, 참 교묘하다.
2: 예, 그런 아주 교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네요.
0: 자연스럽게 안내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참 신기해.
2: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좋은 건축은 화살표가 없는 건축이다.
0: 네.
2: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필요 없이 네. 자연스럽게 사람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인데 부석사에 그런 장치가 많이 숨어 있죠.
0: 이야, 이게 잠시 고려 시대 때 이런 거를 참 다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하고. 원래 우리는 무조건 다 센터. 네. 센터 중앙을 안 맞추면 괜히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데
2: 설계 시간에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요.
0: 예.
2: 그게 잘못된 거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0: 이 사람의 동선까지 고려한 네. 건축을
1: 네.
0: 대단합니다. 아니 그 저희 부석사를 찾아가실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이 이야기 듣고 저도 당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정점으로 느낄 수 있는 팁 이 명당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2: 이게 그 최순우 선생님께 쓰신 그 네.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중요한 게 기대에 서서.
1: 네, 기대.
2: 기대 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무량수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 서면 뭐가 보일까요? 앞에 있는 그 전경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1: 네.
2: 이거는 거의 부처.

부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아. 부처님이 보는데 이 소백산맥의 장대한 그 파노라마가 쫙 펼쳐져 있어서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석사의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정원이다 이런 그 표현이 있듯이 그 대자연

0: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건축사학자 김봉열 교수님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14: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여성 살롱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의 사찰 부석사를 한 바퀴 쫙 돌고 온 기분이 들죠.
15: 그렇습니다.
14: 자, 3, 4부에는 명곡 극장으로 모시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려

0: 어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온라인 매체 저스트 더 뉴스의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네타냐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도 언급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천과 대구,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의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과 행동대원 4명, 자금관리책 4명 등 총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운영자는 지난 4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열어 실행위자를 모집하고 인천 등에 보복 대행을 지시한 인물로 지난달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에도 추가로 2건의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87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그중 80건을 검거하고 7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차군단 독일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며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독일은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전반 30분 캐시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교체 투입된 운다프가 후반 23분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며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독일이 조별리그를 통과한 건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5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남부를 중심으로 위험 수준인 곳도 많아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숙소를 정할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나요? 물론 가격과 위치가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몇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대신 다회용 제품을 도입해서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요. 투숙객이 요청할 때만 이불과 수건을 세탁해서 물을 아껴야 하죠. 또 숙소와 가까운 곳에서 식재료를 조달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8: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11: 김일중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맛집,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 다들 마음속에 공개하기 아까운 나만 누리고 싶은 무언가 하나쯤 있죠?
10: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어폰을 꽂는 순간 오롯이 내 세상이 되어줬던 나만의 노래들이 있으시잖아요.
11: 지금부터는 그런 음악을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살짝 한번 공유해볼까요? 원래 비밀을 나누면 더 친해진다잖아요. 혼자 들을 때도 참 좋았지만 여성시대에서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여러분만의 추억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10: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11: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여성시대입니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네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1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9: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0: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1: 여성시대
10: 명곡
11: 극.

0: 첫 번째 명곡은 6512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일과 사람을 배우던 그때가 참 그리워요. 나이가 들수록 그 시절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잠시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우울해지기보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려고 해요.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신청합니다.
1: 야, 참 순수하게 일 배우고 사람을 배웠던 그 시절. 일중 씨는 언제일까요?
0: 아, 저도 뭐 신입 사원 시절에
1: 처음 시작하던 그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저도 참 순수한 열정이 있었죠.
1: 회식, 그렇죠.
0: 회식을 마치고도 그 회사가 좋아서 다시 들어가서 막 사무실 가서 제 자리 앉아보고 와, 내가 진짜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예.
1: 그러게.
0: 여성 시대 처음 시작할 때 안 그랬냐고. 아, 왜 안 그랬겠어요. 네, MBC를 함부로 들어올 순 없어서 제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1: 여기 와도 우리 책상과 의자가 없잖아요.
0: 없으니까.
1: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프리랜서랍니다.
0: 아, 그래도 얼마나 설렜게 해요. 자,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신청곡 바로 들려드립니다.

0: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이번에는 3521님의 명곡을 만나보겠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집으로 오는 아이를 터미널로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저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학교가 뺑뺑이로 결정됐는데 저만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이 나서 석 달간 고모 집에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빠가 새벽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고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은 들어주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싸이의 아버지.
0: 야, 그 아버지가 서 계시던 자리에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기분. 나중에 우리 아이도 이런 내 마음을 알게 될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싸이는 이 노래를 28에 만들었네요. 뭐 아버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0: 결혼도 전이네. 싱글일 때 만들었네요.
1: 아버지 뒷모습이 일에 치여서 작아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큰 충격받고 만든 곡이라는데 이승기 씨 1집 데뷔 앨범 수록곡으로 줬었어요. 그때는 싸이가 랩을 하고 노래는 이승기가 했는데 이 노래가 영 아까웠나 보죠. 바로 다음 해에 본인이 랩과 노래까지 싹 해서 싸이 리메이크 앨범으로 다시 냈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네.
0: 아, 특히나 이제 쌍둥이 아빠까지 우리 싸이 씨 됐으니까 더 많은 걸 느끼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3521님 그리고 3521님의 아버님께도 좋은 선물 되길 바라면서 싸이의 아버지 들려드릴게요.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0: 싸이의 아버지에 이어서 들으신 곡 남자니까 웃는 거야 옴무의 노래 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1: 네. 옴무의 노래는 9811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바야흐로 벌레의 계절 여름이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발이 2개 이상 달린 생명체들은 다 무섭고 싫었어요. 근데 아빠가 되고 나니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잡아달라는 게 많은가요? 매미, 개구리, 여치, 메뚜기, 잠자리. 지난 봄에는 나비를 몇 마리나 잡았는지 몰라요. 일중 씨도 이런 고충과 비애를 아실까요? 옴무에 남자니까 웃는 거야 신청합니다.
0: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본인들이 잡았지 저한테 잡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1: 근데 재밌다.
0: 예, 근데 오히려 저한테 뭐 잡아달라고 하는 건 제 아내죠. 어, 저기 뭐 벌레 뭐야? 어,
1: 저거 잡아 잡아.
0: 어, 화장실에 가둬뒀으니까 가서 잡아.
1: 어머.
0: 그러면 저도 무서운데 가서 잡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1: 아, 예, 그래요.
0: 예. 자, 혼자 들어도 좋지만 함께 들으면 더 좋아지는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3부 끝곡 1087님이 신청하신 곡 자탄풍 자전거 탄풍경에 너에,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준비했습니다.
0: 맞아요? 나에게,
1: 나에게 넌 너에게 난
0: 어색한데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순서가 맨날 헷갈려. 나이 드니까 짝꿍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공감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누님 아프지 마세요.
1: 네.
0: 예. 또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1: 네.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여튼
0: 예, 건강하시라는 말씀.
1: 네. 집에 계신 부장님 아니고 나더러 지금 하는 얘기죠.
0: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의 짝꿍은 제 아내고 이제 회사에서의 정말 제 짝꿍은 우리 희은 누님이시니까.
1: 아 그건 맞죠.
0: 맞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아프지 않게.
1: 네 좋아요. 네. 눈으로 한 번씩 퉁쳤으니까.
0: 아, 진짜 그러네요.
1: 네. 네. 일중 씨도 눈 나도 눈.
0: 맞아요. 네. 이제 더 이상 퉁치는 거 없길.
1: 네.
0: 자, 짝꿍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뭔가 어색했다.
1: 맞아.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죄송합니다.
0: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들으시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서울의 기온 23도, 대구도 25도 안팎으로 아직은 많이 덥지 않고요. 바람도 간간이 불어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부터 수원, 또 양재부터 반포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찍부터 금천 구간,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이렇게 도심 방향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은 밀리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 쪽으로 대관령 4터널 부근 현재 3차로에 고장차 확인되니까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다른 차로로 바꿔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아침, 하진 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낮이 길다 하니까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이 일요일의 아침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사연과 함께 주시면 상영합니다.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0: 조금 긴 문자가 왔습니다. 0557님의 문자인데요.
1: 저희 남편은요, 작은 돈 하나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주차비가 아깝다며 주차장에 바로 안 들어가고 주변을 몇 바퀴씩 빙빙 돌다 겨우 주차하거든요. 그런 남편이 요즘 거울을 보더니 속상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0: 아, 나 요즘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1: 그러면서 갑자기 다운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0: 네.
1: 아, 팜. 다운펌. 네, 그렇군요. 동네 미용실은 문을 닫아서 옆 동네 작은 미용실로 갔어요. 가격이 싸 보여서 들어갔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머리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3만 원인데 거기는 5만 원이라 해서 엄청 놀랐나 봐요. 제가 머리 잘했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머리 잘했어? 잘 됐어? 물었더니 남편이 한숨 쉬며 하는 말이
0: 머리는 다운이 안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다운이야.
1: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오늘도 절약하며 사는 내 남자 유승목 씨.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귀엽습니다. 남편을 위해 디바의 업앤다운 신청합니다.
0: 머리는 다운이 안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다운이다. 아이 참 귀여우시네요.
1: 이래서 예. 머리 할 때 가격부터 꼭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은 또 파마가 이게 비싼 게 많아요.
0: 네네.
1: 아니 무슨 강남에서는 파마 한번 하면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나 봐요.
0: 네.
1: 일중 씨도 최근에 매직 펌 했잖아요.
0: 그렇죠. 머리 쫙쫙 펴는 거.
1: 그건 얼마나 들어요?
0: 그것도 한 10몇만 원 돈.
1: 아, 그렇구나.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우리 남편분이 지금 사연 속에 남편분이 하는 거는 진짜 생머리들은 옆머리도 방방 뜨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하. 옆머리를 다운 펌을 해요.
1: 아하.
0: 짧은 옆머리가 뜨지 않게. 예. 근데 그게 좀 쫙 이렇게 좀 다운이 안 돼서 기분만 다운되셨나 보다.
1: 그렇구나.
0: 자, 저는 머리가 잘 안 떠서 그런 건 할 일이 없다.
1: 그러니까 좋겠다. 하여튼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거는 좀 뭔가 거시기 하고 남이 가진 걸 다 부러워하니까.
0: 그러니까. 돈 많이 아끼는 남편을 답답해하는 아내분도 계신데 이댁은 귀여워하셔서 그래도 보기 좋네요.
1: 그렇죠.
0: 신청하신 노래 듣겠습니다. 디바의 Up and Down.

0: 야,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네요. 네. 디바의 Up and Down 여성시대 명곡 극장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이번에는 0718님의 추억 속 명곡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약속 많고 기념일 많은 12월에 결혼을 해서 정작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입장할 때 틀었던 노래 How Long Will I Love You 영화 About Tim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신청하겠습니다.
0: 근데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12월에 결혼을 하면 네. 예, 특히 12월도 그렇고 5월 가정의 달도 그렇고 챙겨야 하는 다른 날들이 워낙에 많은 달들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사실 또 신혼 때나 열심히 챙기게 되지 살다 보면 뭐 결혼 기념일이니 이런 거 그냥 뭐 애 기르느라고 정신없고 애 챙기느라고 정신없으면
0: 맞아요.
1: 부부의 결혼 기념일도 뭐 나중에는 좀 멀어지고 좀 뜨악하고 그렇죠.
0: 제 아내가 먼저 그러더니 한참 바쁠 때는 우리 서로 같이 결혼한 거니까 서로 퉁치고 지나갈까? 서로 퉁칠까?
1: 맞아요.
0: 아니면 그냥 맛있는 데서 외식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지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그것만 해도 맛있는 데서 외식하는 게 결혼 기념일에 행사 큰 행사예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네. 저희 그렇게는 지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선물을 막 챙기고 이렇게까지는
1: 그런 거 없어요.
0: 요새는 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1: 내가 반지 하나 괜찮다 괜찮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반지 케이스.
0: 네.
1: 그것도 고급집에 반지 케이스만 하나 덜렁 주더라고.
0: 알맹이는?
1: 알맹이는 알아서 채우슈. 빙곽, 빙곽을 주더라고.
0: 진짜요?
1: 곽이 진짜 이쁜 거야. 근데 곽이 비싸. 곽이 비싼 거야. 반지는 없어. 그런 적도 있어. 결혼 초창기에는.
0: 아, 진짜요? 야, 그 반지 과
1: 사느라고 바빠서 빚 갚느라고 바빠서 이제 가게 뭐 이런 거 하면 왜 그 뭐 할부 내는 거 있잖아요.
0: 예예
1: 융자 할부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0: 그때 당시에 이렇게
1: 그런 때도 있었어요.
0: 이야 그래도 반지 상자만이라도 선물을 해줬네.
1: 반지 꽉
0: 그 안에 내용물은 본인이 넣도록 해.
1: 그래
0: 이게 부부지.
1: 그러게.
0: 예. 자, 가끔 이렇게 결혼식 때 정말 뭐 나왔던 노래, 들었던 노래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게 추억도 되고 참 이게 더 기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그것도 자. 괜찮다. 신청곡 하나 해서 주말 아침에 이렇게 명곡 극장에서 우리 결혼식 때 틀었던 노래 아니면 그때 함께 좋아했던 노래를 듣기. 네. 이것도 괜찮은 기념이에요.
0: 자, 다시 한번 신랑 신부 입장해 보실까요? 영화 About Time의 수록곡이죠. 엘리 굴딩이 함께한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겠습니다.

0: 자, 멋진 팝송을 두 곡 들었죠. 영화 About Time에서 나왔던 곡에 이어 영화 Begin Again에 나왔던 노래 애덤 리바인이 부른 Lost Star였습니다.
1: 마룬 5 보컬이죠. 애덤 리바인.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도 했었어요.
0: 맞아요. 네. 네, 연기도 했죠. 그 여자 주인공 버리고 투어 중에 바람을 핀 락스타로 연기를 했었죠.
1: 그랬죠. 이 노래 신청하신 박상우님. 박상우님은 연애할 때마다 혼자 마음만 앞서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가끔 이불킥하는 추억이지만 그래도 참 순수했던 그때 많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0: 네. 뭐 연애 때는 실수해도 되죠. 물론 결혼해서도 하지만 안 하는 게 중요하죠.
1: 실수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요. 예.
1: 자, 이어서 366 하나님의 신청곡 소개해 주세요.
0: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가사가 꼭 제 이야기 같은 노래였어요. 김건모의 드라마. 우여곡절도 많고 반전도 있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앞으로는 해피엔딩이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1: 자, 인생을 드라마나 영화에 비유한다 하면 일중시 장르는 어떻게?
0: 아, 요게 세대별로 저의 시대별로 좀 달라지지 않아요?
1: 액션 스릴러? 아닐 테고 물론 아니지.
0: 액션 스릴러는 잘 없었어요.
1: 코믹 멜로?
0: 그쵸.
1: 코믹 멜로 쪽이겠다.
0: 코믹 멜로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죠.
1: 네, 맞아. 네.
0: 액션 스릴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1: 그러게.
0: 싸움도 잘 못하는데.
1: 시트콤?
0: 시트콤도 좋다.
1: 시트콤 괜찮죠?
0: 예, 예. 시트콤도 좋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즐거운 인생 아니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네. 누님은 어떠세요?
1: 저도 시트콤.
0: 아, 시트콤 좋아. 그래요. 네. 무슨 해프닝이 있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갈
1: 그렇죠.
0: 수 있는.
1: 그렇죠. 그런 거. 네,
0: 그 정도의 시트콤 좋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요. 저희 광고 후에 끝곡으로 준비하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해암안전화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
2: 김건모의 드라마 우리 모두의 해피엔딩을 바라면서 3661님의 신청곡으로 듣겠습니다.
1: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하죠. 여러분
2: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무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나

0: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지만 양측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에 참석한다는 예정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 이틀 정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해 실무 회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지속해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호르무즈 재봉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 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468억 5천 원으로 74.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전성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어서 관련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였고 다문화 가족과 조손 가족도 각각 3.4%, 0.4%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안타 2개를 추가하며 리그 타율 전체 1위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정후는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 2방으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이 3할 3푼 1리로 오른 가운데 리그 타격 1위인 오토 로페스는 5타수 1안타에 그쳐 격차는 1리로 줄었습니다.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온 건물주들에게 지자체가 내린 원상 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남부를 중심으로 위험 수준인 곳도 많아서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유쾌해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류자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유민석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7: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선관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실무자 6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고 해체 수준의 선관위 혁신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어디를 주목하셨습니까?
8: 어디를 주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죠.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적어도 공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수장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해서 그럼 밑에서는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들어가

0: 거죠. 근데 실행 과정에서 서로 그러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제는 있었느냐부터 해서 뭐 판단부터 뭐 인쇄 매수 여러 가지로 해체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체를 하고 다시 설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인쇄용지 50%를 축소한다. 이 지침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거 당일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식 문서를 통해서 배치되는 결론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의뢰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뭘 결제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근이 아닌 사람들의 이게 잘못된 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 한날 딱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일괄 결제 버튼 누르면 그냥 다 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충 이제 사무총장을 통해가지고 뭐 이제 대충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도 이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 갈 때 배우자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자의 항공 비용이라든가 숙박 비용도 다 선관위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 같은 서류에는 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법관이나 하는 분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 것 같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진짜 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돼서 조사의 범위까지 이게 확정이 됐어요. 최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재선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올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경찰이 뭐 과잉 진압 대응 뭐 이런 것도 뭐 조사 범위에 넣자라고 해서 조금 이게 난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 범위를 정해서 이게 출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 그 서울시장 재선거는 권고를 안 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원래 애초에 16곳 전부 재선거 소청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의원총회에서 투표 중단까지만 갔던 곳만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곳으로 줄여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후보들이 제기한 4곳까지 포함돼서 모두 11곳이 소청이 제기가 된 건데 거의 사실 이건 전면 재선거나 다름없지 않나.
3: 그래서 이제 선거소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선거소청은 어쨌든 소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 무효 사유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냥 선거소청 제기한다고 해서 진상조사 벌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무효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단 해보자. 이런 것은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실규명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선관위 입장에서 선거소청 기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각을 또 선관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목소리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만 가지고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도 사무총장이 전결로 했다 그래요. 전결로 하고 이제 보고를 이제 노태학 뭐 위원장이 사후에 받고 뭐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됐던 이제 송파구의 그 선거 투표구 지역에서는 그 이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투표 시간 연장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심의를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서면 결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땜빵식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쟁점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선거 자유방해죄라고. 네. 그 선거를 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거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투표용지를 이렇게 축소 인쇄한 것이 선거 방해죄가 될 거냐, 선거 자유방해죄가 될 거냐 이게 네. 논란이 될 것 같고 합수부는 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12분이 조사받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과정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의혹하는 것 같지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소극적 고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투표용지 반만 인사하면 혹시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설마 그렇겠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 고의도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를 넘어서 선거를 방해했다. 투표를 방해했다. 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4: 이번에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위를 한 거는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수사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형법상 뭐 공직선거법상 죄가 될 수

0: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라든가 방금 강소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 방해죄 네.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수사기관의 어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 밝혀달라 이런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 노태학 그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 뭐 해외 출장을 부인 동반해서 간 것도 그렇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는데 4년간 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은 것도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절했는지 아울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는 위철한 상임위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연연할 거 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연연할 네. 거 없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련성을 찾아야 되나 잠깐 생각했었어요.
0: 그냥 관계가 있으니까 언급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소청을 7개 그 소청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에 하자. 가 있어야 그게 무효 사유고 재선거 사유가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지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당 비례 선거 뭐 이 정도는 그렇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곱 개는 좀 과한 게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투표용지 부정 문제가 발생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이거는 하자가 없다. 혹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단할 게 아니라 일단은 소청을 해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고 걸러내자는 취지, 검토해보고 걸러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면 재선거하는 이거는 과도한 거고 일곱 개 정도면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1: 그래요. 그 이번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 그러면 이제 선관위는 검경 합수본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제 이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2: 일단 진상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뭔가 밝혀내야 되겠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이런 정도 문제가 있다는 범위 정도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관련자들 다 불러서. 뭐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하는 임무가 국정조사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법기관에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관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뭐 원포인트 개헌까지 어제 대통령께서 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선관위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외부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 그러면 선관위가 이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5억을 근거 없이 썼는데 견책만 나오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치권이 이제 반응할 때가 됐죠.
1: 그러니까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개헌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저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원포인트 개헌 반드시 해서 그 지금 법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왜 제가 개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법률로서 이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위헌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독립된 헌법상 기구니까 계속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차제에 개헌을 한다는 의미는 여야 합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해야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선관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 정치적 액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청리 대표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에 그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강조점, 제1의 과제 이게 무엇인지 드러내는 메시지인데 사실 뭐 이 가령 선관위 해체, 원포인트 개헌 즉시 실시 이런 걸 올렸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1의 과제가 지금 이거고 집회가 지금 뭐 계속 변질되고 있다, 부정선거론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자꾸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완전 자기 제밥에만 관심 있지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실책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찬희 대표는 열일 제치고 이것부터 하겠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하, 또 이제 결론이 여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3: 개헌하려면 여당 역할 중요하니까.
4: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국정조사만큼은 우리가 조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뭐 직무태만이라든지 업무 소홀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를 뭐 50%까지만 뭐 인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이렇게 제각각인 것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위해서 파견을 할 때 공무원 노조는 왜 반대를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원활하게 선거 사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은 좀 건조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헌 같은 경우는 이미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크게 봤을 때는 한 가지 축은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무 직원들의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안부가 관리를 할 건데 이걸 협조로 할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관위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은 못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헌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개헌 문제를 그냥 하자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혹여라도 또 이제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또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접근을 해야 된다. 부드럽게.
1: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건 좀 몰랐던 좀 당황스럽다. 너무 갑작스러운 입원이다. 뭐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2: 그렇죠. 갑자기 입원하신 게 맞고 뭐 검사를 많이 했다는데 뭐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뭐 담당 의사가 응급실 갔더니 입원을 권유했다. 뭐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아프신 게 맞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아프신 분에게 뭐 왜 아팠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한 10개월 정도 당대표를 했는데 뭐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죠. 최근에 와서는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압박이 많았고 그 뭐 전날 의총도 있었고 의총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이 아마 본인 예상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2: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아마도 장도혁 대표 퇴진에 찬성한 듯한 움직임이 조금씩 들리다 보니 이러다가 지도부가 무너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갔다면 뭐 이럴 수 있죠. 예.
0: 네, 입원하신 거는 이제 아프시니까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다만 시기상 공교로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개헌 불법 개헌 1주년 맞아가지고 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을 때 네. 그때 윤한홍 의원까지 나서서 장로 대표를 비판했을 때 그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명한 다음에는 그 또 정치적 위기가 생기니까 그건 단식을 통해서 또 돌파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장도혁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미를 했죠.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또 이번에 하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치적 해석을 아 이게 물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장도혁 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장도혁 대표는 이제 업무 복귀 의지가 강한데 혈압이나 혈액 검사 등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있어서 지금 퇴원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거취에 대해서 너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전 대표가 버티는 중요한 논거 중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대안이 없다.

0: 두 번째는 지금 참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아프셔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그 해결을. 당무도 지금 하실 수가 없고. 근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돌입하면은 40일, 50일 사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당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는 비대위 형식으로라도 일단은 넘어간 다음에 그걸 비대위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뭐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총의를 모아서 이 리더십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지지를 끌고 가면 지금 이 몸 아프신 것도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프시다니까 이제 다들 자제를 하는데
1: 예, 예.
0: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버티기 모드로 제가 이제 다육이 정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식물 중에 이제 다육이라고 있잖아요. 방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물도 안 줘도 살아 있고 뭐 죽은지 살았는지 기억도 예. 안 나는데 돌아보니까 있더라.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국민의힘 내용은 계속 심해질 거고요. 뭐 언제까지 한동훈 복당 한동훈 복당 이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 내홍이라는 것도요. 네. 서로 간에 에너지가 세야 있는 겁니다. 물론 불화는 하고 있겠죠. 근데 내홍까지 가려면 이거 절대 못 물러나 하는 세력이 한 절반 정도. 아니야 물러나야 돼 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 이래야 이제 각이 서지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면전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냥 절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정도지 의총에서도 나왔지만은 거의 뭐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과반입니다. 일단은 뭐 몇 프로까지 말은 못해도 과반은 확실해요. 장제적 대표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에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다육이처럼 존속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그러면 그 없어진 기능을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그걸 다 떠안아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도 어차피 대표로서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상태지 않냐 그러면서 병원에 간 김에 더 푹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어쨌거나 당장 사퇴하라는 그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공회전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전 사퇴 또 내년 봄 사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후퇴선이 밀리고 있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3: 저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확실히 좀 야성이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판이 빨리 납니다.
1: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 시간 내내 얘기했었어요. 그죠?
3: 근데 국민의힘은 조금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또 숙고를 하고 또 누구가 총대를 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점잖은 정당인 거예요.
1: 아하.
3: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당대표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건 뭐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 그 기득권들 있잖아요. 일종의 당권파 진짜 당권파. 그러면 이들은 저는 이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그래서 지금 뭐 들어보면은 지금 서류 접수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당대표 누구로 할 것인지. 근데 시간표로 따져 보면 이제 곧 휴가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선관위 특조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걸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정감사 옵니다. 국정감사하고 예산 정도로 네.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정도의 당권파가 서류 면접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낙점을 할 겁니다.
1: 일단 올해까지는 이 형식으로 가긴 간다. 네. 광고 듣고 네. 오시죠.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동해 거의 전 해상에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해안가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부터 부곡, 반대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부터 북수원, 또 둔대분기점부터 반월터널 구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화도부터 서종 구간 짧게 아직은 밀립니다. 충청권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차량터널 부근 중심으로 교통량 몰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기흥과 양재 일대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강성필 대변인님이 일부 마무리에 그래서 장동혁 체제 이번 말까지는 간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요.
5: 그래서 저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도 내년 초쯤에는 저는 자연스럽게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4: 스스로가?
5: 아니 뭐 스스로든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어쨌든 결론은 사퇴로 갈 것 같다.
6: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연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식물 대표인 상태인 것은 뭐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심지어 뭐 친한계 뭐 개혁 성향뿐만 아니라 친윤계로 불렸던 많은 분들조차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이거 정말 곧 끝나겠다고 판단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날 예.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많이 조명을 못 받아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전국 전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정청 대표 만나서 나랑 그 얘기하자 했어요. 그게 공언 외침이 돼버렸는데 이게 그 전날에 의원총회에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던 장동혁 대표와 전혀 결이 다른 고작 7개 소총을 결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장동혁 대표를 한번 이렇게 딱 비토한 거거든요. 예. 꺾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나간 거예요.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당은 고사하고 근데 야당 의원들조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를 해놨는데 본인이 또 전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공언 외침을 하고 병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는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했구나. 이거는 오래 못 버티겠다. 이제 당 의원들도 식물 대표라도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워낙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갈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도부 붕괴할 수 있는 것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의 손에 달렸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키메이커는 바로 김재원 최고다 이렇게 보던데요.
7: 키는 바뀌었습니다. 키가.
4: 누굽니까?
7: 김재원 최고위원은 다수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지금 최고위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4: 예.
7: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한 일단 한 60-70% 이상 찬성 그러니까 사퇴하게 되면 동반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결론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죠.
4: 네.
7: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현역이잖아요.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그냥 지도부를 무너뜨리는데 마지막 버튼을 누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그럼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0: 확대하느냐는 전략적 고민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 그럼 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레벨의 어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기 또 어떤 환경에서 본인이 결정하느냐 이 고민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버틸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신동철 의원이 굳이 장동혁 대표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당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뭐 재선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신동욱 최고위원도 조만간 결단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 그런데 이제 신동욱 최고가 의총날에 기자들 앞에서 키맨이 움직이려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제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가만히 서서 눈 감고 풍향계 같은 거 하나 들고 바람이 어디로 부나 이 정도인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눈 감고 그렇군 흐름이 그렇군 이런 느낌으로 나도 그냥 떠밀려 가야지 이 정도의 이제 소극적인 모양새라면 신동욱 최고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셈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장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저 워딩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계산기 돌리고 있는데 무턱대고 자꾸 물러나나 그러면 돼 안 돼?
1: 응? 그러니까 뭘 좀 제안을 하든가 뭐
2: 아니
1: 이런
2: 좀
1: 거예요?
2: 이렇게
1: 내가 할 수 있는 뭐 장을 마련하든가 네. 뭐 이런 거예요?
2: 지금 변수가 엄청 많은데 무턱대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아 급해 지금 뭐 급할 게 뭐 있어 어차피 흐름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다시 공천 받을 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뭐 걸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세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3: 아, 저는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수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예, 현 지도부에. 예, 예. 그럼 이제 다음 전당대회 열리면 본인 당대표 나가고 그렇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달라. 그럼 내가 붕괴시키고 차기 전당대회 내가 당대표로 출마할 테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확실하게 달라 이런 취지로
4: 지금 서류 면접 보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서류 넣고 있어요. 그 넣으시는 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신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철수, 신동욱, 나경원 이런 분들이 막 지금 서류 넣고 각자 막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아직 그 국민의힘의 진짜 당권파들이 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 넣었으니까 이제 곧 면접 봐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나면 만약에 본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LC하고 붕괴시킬 수도 있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3: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양향자 최고랑 우재준 최고로 제가 나머지 분들은 일종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장도 대표 체제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정된 미래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그 붕괴시키는 시점이 너무 늦으면 장도 대표와 함께 순장하게 되는 거고 너무 이르면 또 배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최고위원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 그 당내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입장문이 나왔는데 경기 지역구 의원 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 보류하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0: 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예. 문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은 어떤 입장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만 좀 나왔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선출직 의원 선출직 공무원을 하는 분은 자기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눈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 눈치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가 면접을 보고 있고 서류를 넣는데 아직 서류 심사가 안 끝나서 내가 좀 몸을 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또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는 반대다. 시간이 안 됐다. 임기 2년인데 왜 벌써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동조해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바꿔서
1: 아까 말한 점잖아서 그런 거예요?
0: 아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안철수 의원 캐릭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1: 아, 또 안철수 의원 캐릭터 잘 분석하시지 않아요? 네, 유 변호사님?
3: 안자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스탠스를 장도엽 대표의 지지기반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스탠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엽 대표가 너무 척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들이 눈치 싸움 하듯이

0: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너무 힘을 실어버리면 그럼 본인 원래 스탠스가 스텝이 꼬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두면은 자기 당대표 출마를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조찬 모임에서 아 이번엔 붕괴시킬 때구나 해서 딱 팔을 들어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부 비판이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당신도 그럼 결국 장도연 대표를 버리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아차 이러면 이렇게 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1: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도연 대표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나 이미지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도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인도 장동혁 대표의 그 지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선관위 부실 관련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동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재선거 주장하시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뭐 나 같으면 재선거 하겠다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국민의힘의 좀 개혁이라든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려는 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동혁 시즌2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2: 그러니까 이 시점인데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건 민주당하고도 공이 이제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인물을 보고 누가 되면 좋을까 인기투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노선을 결정해야 돼요. 이제까지 나름대로 달려왔던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성적표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고 그 노선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다음 지도부로 세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없고 그냥 일단 장동영 물러나고 시작합시다. 방향은 뭐 그 누가 뽑히는 대로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건 당원 주권주의도 아니고 뭐 정당 정치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뉴미디어가 마사지하는 사람이 또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 뭐고 이 철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사람에게 그 철학에 맞는 행보를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을 묻지를 않아요. 이익만 있어요 전부 다. 누가 되면 나한테 유리한가.
3: 그래서 국민의힘의 현 주소 진단 동의하세요?
4: 동의하죠. 저희 당에 이제 공천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어느 칼럼을 보니까 공천을 다섯 번 망쳤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께서. 전 한 세 번 정도 보는데. 그 이제 누적단 다섯 번이면 오선이에요. 그만큼 이제 당의 구조가 20년 가까이 이 공천을 잘못하여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분당의 비극을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 그 당이 쪼개진다는 분당이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김은혜 두 의원은 분당 갑을 국회의원이고 김은혜 의원은 갑을 두 군데서 다 됐어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분당을 출신이에요. 분당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남시장도 이번에 다시 재선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 주민들의 이번에 그 선언 경기도 의원들 일곱 분이 다 같이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게 두 명이 다 분당이야? 라고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장동영 노선에 응하는 사람들의 표를 좀 받아서 뭔가 뭐 대표가 되든 다음에 공천을 받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왜 이런 정무적 판단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천은 당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은 지역구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합당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정말 당당하게 정치활동 하시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1: 그래도 국민의힘의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이제 커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구구적인 부정선거를 이 매개체로 한 그런 당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을 계속해서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당대표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당대표가 된다거나 최고위원 되려고 한다거나 원내대표가 될 되려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윤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0: 아니,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선거만 봐도 엄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상당 지지층 상당 부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0: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국민이 그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당원 구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게 박태출 의원을 비롯해서 25명이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명단을 봤더니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어요.
2: 그 사전투표제를 개선을 해서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같이 동참을 했다. 그래서 뭐 복당 움직임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데 네.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10여 년 해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뭐 제도 취지는 참 좋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게 또 전체 국민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뭔가 뭐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전체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 개선하자는 차원의 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뭔가 결속을 좀 다지고 복당 움직임 그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저도 아직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지금 선거 참정권 관련된 이슈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뭐 이건 뭐 여야 공이 다 고민할 문제여서요. 사전투표 이게 참정권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투표를 더 잘하게 하려고 독려하려고 사전투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폐지해. 본투표를 늘리게 되면 그럼 그때 연휴가 돼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을까?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건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1: 네.
3: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건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거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조금 과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 경향이 진보다. 대부분. 이게 약간 편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벌써. 그게 출구조사나 이런 것에서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면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신뢰해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거냐? 이건 토론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가 이걸 좀 깊게 토론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덴티티만 소지하고? 드러낼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보완을 하는 것이 낫다.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사전투표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지. 본투표를 늘리면 그래도 또 본투표 때 안 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전투표는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부재자 투표를 아니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정권은 행사하기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게 맞느냐 이건 토론의 주제라고 봐요.
2: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관외 사전투표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투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본투표는 수요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 토요일 하면 우편으로 원래 지역의 개표소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전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 여론이 바뀌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치니 본투표의 표심과 사전투표 표심이 다르다 이런 또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기간이 멀다는 거는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사전투표제의 원래 취지 도입 취지 얘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2: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화에 사전투표를 하고 수요일날 본투표라면 이제 사흘인데 월화는 공휴일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좀 빨리 해서 우편이 아니라 좀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가 자기의 그 원래 개표소로 빨리 가게끔 하는 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4: 네. 저는 그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을 이제 상관이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해체하는 수준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나면 저는 이러한 논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핏 들어봐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의를 하는 움직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이걸 논의를 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법안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이게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개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은 일단 뭐 잘잘못이나 뭐 보완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하면서 좀 개헌까지 이루어졌으면

0: 좀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이게 부정투표론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해서 지금 이 부정투표론자들은 거의 신념에 가까운 뭐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 부정투표요, 부정선거요.
1: 부정선거론.
2: 부정선거죠.
1: 부정선거론. 예, 예. 예, 부정선거론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 제도 개편이.
3: 근데 부정선거 그 론자들이 그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전투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뭐 논리적인 이유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당 부분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제도 개선안으로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과 긴밀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게 실제로 공정하지 않은 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도는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2: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건
3: 그건 아니죠. 그런 효과가 있다. 예. 결과적으로.
4: 예.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도 파장이 일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탈당 요구도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거든요.
5: 아니,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될 때부터 꽹과리를 좀 취직을 했어요. 당선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 특검의 구형이 딱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 아니, 뭐 부인할 수 없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5: 기소된 게 언젠데 그 기소되고 나서 구형이야 뭐 당연히 구형하는 거고 기소됐을 때부터 이 목소리를 열심히 냈었어야지 지금 아니 제 이 견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유죄 선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공소시효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르면은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이제 3개월씩마다 끝내야 돼서 내년 봄에는 뭐 결론이 다 날 거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네. 그래서 재선거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와서 탈당해라 뭐 이런 것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액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이 서울 시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시민들의 공익을 지금 염려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공천 단계에서부터 아주 깃발을 올리고 열심히 말씀하셨어야 됐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이분이 현직 당직자다 보니까 이거는 당직 박탈이나 윤리위 회부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장동희 지도부가.
4: 이번에 계신데 뭐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2: 뭐 재선거자고 하신 분도 있는데.
4: 제가 볼 땐 만약에 지금 지도부가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당직자가 하게 되면 장동희 대표가 서울시에 대해서 재선거하자는 의미가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야 할 걸 드러냈다는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이건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라고 보고 이런 분을 검증 없이 외신 대변이라고 제가 대변을 한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청와대는 있습니다. 그 외교부 공무원이 하는 외신 대변인.
1: 뭐 그러니까 당에, 정당에서는 당에 외신 대변인 없어요?
2: 저희 당은 있습니다.
1: 그래요?
4: 글쎄, 네. 뭐 저희는 없었는데.
1: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자리라고 알려졌어요?
4: 그러니까요. 참 특이합니다.
3: 네. 외신 대변인도 있고 미디어 대변인은 들어보셨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용 미디어 대변인.
3: 최근에 그러니까
4: 방송용.
3: 희한한 대변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희한한 대변인들이 공교롭게도 그분들 중 몇 명이 특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자당의 어쨌든 후보를. 그래서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 전에 후보들한테 상처를 입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주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해당 행위의 그 당은 진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냥 당권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 실제 선거도 중형이

0: 나와서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걸 예단할 수는 없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0: 광고 들으시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개선 개통계 정치석 씨죠. 정치 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은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류재하 국민의힘 전 세종시 당위원장, 강수영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단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0: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정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현재 시간으로 오늘 스위스에서 실무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2: 이란군은 긴급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적들의 침략이 계속된다면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양해각서 1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호르무즈 재봉쇄의 이유였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 또는 사주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맺었지만 이튿날 공습을 재개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즉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박 통행을 유지하도록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까지 이르면 2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협상 대표단을 직접 이끌기 위해 일찌감치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 도착해 당장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중동 사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이 열리는 스위스로 출발했다고 파키스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샤리프 총리가 이란과 미국은 물론 스위스, 카타르의 대표단과 양자 대화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영내 대화와 평화를 향한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온라인 매체 저스트 더 뉴스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네타냐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도 언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국 방위 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축소해 유럽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무기 거래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한국은 동유럽 정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다면서 최근 이란전을 거치면서 한국산 무기가 성능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다시 정전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자포리자 원전의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돼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로 노심 냉각과 필수 원자력 안전 기능을 위한 예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휴전을 중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임명하며 집권 2년차 청와대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임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에는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지닌 인사라며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며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축적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회수석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발탁하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중폭 이상의 인사개편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채찍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석인 AI 수석의 인선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하반기가 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이야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 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냈는데 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본선 최장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브라이언 브로비의 연속골에 이어 후반 코디아포 역시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5-1로 대승을 거두며 죽음의 조로 불린 F조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조의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의 2-1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같은 조의 에콰도르와 퀴라소는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월드컵에 처음 나선 퀴라소는 역사적인 첫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5m로 높게 일겠으며 기상청은 내일까지 동해상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6: 콘서트 늦겠다. 뜰차.
7: 뭐라는 거야?
5: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7: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5: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5: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7: 야, 뭐해, 빨리 와.
5: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5: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기타 명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궁전 정원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듣고 작곡을 했다고 하죠. 노르웨이 화가 뭉크는 그 유명한 절규를 해변을 거닐다 노을을 보고 영감을 떠올렸고요. 평범한 우리도 휴일은 좀 감성이 풍부해져서 안 하던 생각, 잊었던 기분도 꿈틀꿈틀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떤 느낌이실까요?

0: 윤상의 너에게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첫 곡이었습니다. 휴일은 아무래도 평일이나 일상이나 현실에서 살짝 아주 좀 잠깐이라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괜히 들뜨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은근 센치해지기도 하고요. 좋은 경치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분들, 아늑한 카페에서 달콤한 분위기에 젖는 분들, 차로 시원하게 달리는 분들, 평일에는 즐기지 못하는 요 느낌 그대로 일요일 트로트 없는 트로트와 함께 하시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 유명한 대사 아실까요?
3: 누가 아버지 뭐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하시노? 손트라이 신청곡 안 보내고 뭐하시노? 어머니는 친구는 얼른 듣고 싶은 노래 물어보고 신청곡 보내라.
2: 그렇습니다. 일요일 손트라에서는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노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구 등등 주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물어보고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1087님께서 여긴 전주인데요. 칼을 갈아준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칼 두 개 맡기고 왔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고기와 김밥 자를 때 날이 무뎌 힘들었거든요. 재능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데이브레이크 좋다 신청합니다. 아마 그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작은 트럭에서 이제 칼 갈아준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걸 또 봉사로 하시는군요. 우리 5245님께서도 코다리찜 먹으러 갔다가 돌솥밥에 팔목을 살짝 데였어요. 빈 공기에 밥을 다 덜어내고 한쪽에 두었는데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나 봐요. 연고 발랐으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유엔의 파도 신청해요. 아, 이런 대인 상처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 그 밴드 중에서 이렇게 방수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 아예 공기 못 통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꼭 바르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 뭐 디었다 그러면 얼른 찬물이나 이런 데다가 빨리 갖다 대서 열을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트로트 아닌 다양한 장르들의 노래 신청 받습니다. 신청해 주신 두 곡 띄워드릴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그리고 UN의 파도.

계속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트로트가 아닌 다양한 장르들의 노래들 살펴서 듣고 있습니다. 3724님께서 오늘은 우리 20대 중반의 늦둥이 딸도 좋아하는 노트로트데이네요. 아이돌 덕후인 딸 덕분에 저도 티켓팅 도움받고 굿즈나 앨범 사는 것도 눈치 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NCT 드림의 브로큰 멜로디 신청합니다. 아마 이 노래 틀어주시면 우리 아이 기절해 버릴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손트라 청취자로 예약각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렇다면 바로 띄워드려야죠. 이렇게 서로 마침 이렇게 상부상조하듯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달려볼게요. NCT 드림의 Broken Melodies 띄워드릴게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고속도로에서는 사고나 고장차뿐만 아니라 낙하물도 운전에 아주 위험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이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 장애물, 플라스틱류가 떨어져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화성휴게소 1차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처리 중이니까 미리 차로 바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특히 양양 분기점부터 서면 7터널 그리고 서종부터 남양 조금소까지 서울 쪽 15km 구간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청주 휴게소 부근 충청권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수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 우리 0420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비빔면 먹고 아아 마시면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어느새 점심 먹으며 손트라 듣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이런 일상. 아, 이게 습관이 되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없으면 허전하죠. 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래서 또 보내주신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듣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늘도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6022님께서 제목과 가수 생각은 안 나지만 모기야 모기야 하는 댄스곡 듣고파요. 우리 집 모기야 밤에는 집으로 가라. 이게 찾아봤는데 정말 이런 노래가 있나 싶었는데 1996년도 발매된 혼성 3인조 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콜라의 모기야라고. 이 노래가 맞겠죠? 뭔가 시련의 아픔을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모기의 투영한 그런 곡인데 콜라 모기야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 한 곡 더 494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경주 가면서 들어요. 날씨가 무지 좋네요. 극도로 드라이브하며 천천히 남편과 가고 있습니다.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친 방전 상태인데 손트라 들으면서 충전해 볼게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이 노래 듣고 힘내시라고 우선 콜라 모기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올게요.

방금 들으신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콜라의 모기야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모기야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왜 간지러워지고 뭐 이러죠.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우리 한주아님께서, 일요일 늦게까지 자고 일어난 딸이 오랜만에 엄마표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줬네요. 한입 먹더니 엄지척 합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느라 주말에만 오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늘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신청해요. 이게 어머니표 김치볶음밥은 뭔가 재료가 특별해서 뭐가 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온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온기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식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같이 누군가와 먹어야 되고, 아, 참, 함께하는 그 시간, 아주 소중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신청해주신 노래, 변진섭의 희망사항.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5154님께서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 무룡산 산행 중입니다. 영남 알프스 칠봉 다 완등하고 오랜만에 오니 더 좋네요. 땀 흘리며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에 땀 식히며 문자 보내요. 더운 여름이라 곧 계곡 산행도 가려고요. 산이라 가끔 통신이 끊기지만 잘 들으며 길동무 삼아서 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신청곡 화사의 굿 굿바이. 심지어 그 통신이 끊길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게 자연 그 자체구나 싶은 그런 사진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늘 잊지 않고 손트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신청해주신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요. 저는 1시 5분에 팝스트롯 우리 양지훈 작가와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지만 양측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실무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 이틀 정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해 실무회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앞서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지속해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호르무즈 재봉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러스 소셜을 통해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통행료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의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의 한찬식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의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468억 5천 원으로 74.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전성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어서 관련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였고 다문화 가족과 조손 가족도 각각 3.4%, 0.4%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안타 2개를 추가하며 리그 타율 전체 1위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정후는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 2방으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이 3할 3푼 1리로 오른 가운데 리그 타격 1위인 오토로페스는 5타수 1안타에 그쳐 격차는 1리로 줄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일요일 낮에 한 시간을 뭘 하고 놀면 재밌을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맞아 그래 허, 정말? 하면서 맞장구 치고 히히호호 수다 떨기 어떠세요? 뭐 수다 중간중간에 내가 참 좋아했던 노래도 들어주면서 아 차도 한잔하면 딱이겠네요. 우리 팝스트롯 곧 시작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트로트 좋아하세요?
3: 올드팝 좋아하세요?
2: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3: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2: 팝스 트로트. When the night has come. 밥은 맛있는 녀석들과 먹어야 맛있고, 뭐 야구는 오타니, 축구는 손흥민, 소프라노는 조수미가 제맛이죠. 올드팝을 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그건 이분입니다.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베이스 겸 뚬바뚬바 마스터, 가수 겸 올드팝 뒷얘기 채굴 전문가 양지훈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양지훈입니다.
2: 네.
4: 저를 지금 뚬바뚬바 마스터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2: 네.
4: 제가 오늘은 그래서 네. 그 오늘의 테마를 뚬바뚬바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뚬바뚬바요? 네. 누구죠 뚬바뚬바가? 드디어 이분이 나오는군요. 팝의 황제. 저희가 늘 얘기했다시피 이분 다루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4: 바로 가야 됩니다. 할 얘기가 정말 엄청난 분이라서.
2: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영화도 흥행하고 있어가지고.
4: 그러니까요.
2: 마이클 잭슨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셨군요.
4: 바로 신청곡 소개하겠습니다.
2: 네.
4: 7822님. 세기의 팝 황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 부탁해요.
2: 마이클 잭슨 참 대단한 사람이고, 사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4: 그래.

0: 그렇습니다.
1: 아니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0: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분이 1958년생이셨거든요. 네네. 살아 있었다면 68세. 네. 지금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1: 맞아요. 맞아요.
0: 이분이 돌아가신 시점이 2009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아. 지금 마침 이제 비슷한 날짜인데 이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벌써 이제 만 17년이 다 됐고요.
1: 네.
0: 그를 기념해서 결국 이제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1: 네네.
0: 마이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1: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포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내용이 스릴러까지.
0: 스릴러 더 가서 배드라는 음악까지.
1: 아 배드까지였나요?
0: 배드가 마지막인데.
1: 네.
0: 근데 사실 이걸 이제 보통 저도 이제 평은 안 보고 보통 영화를 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게 평이 좀 많이 갈리죠.
1: 네,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0: 확실하게
1: 하더라고요.
0: 갈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싫어하는 분들은 마이클 잭슨을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1: 맞아요. 딱 그 그러니까 얘기 하더라고요.
0: 많이 알수록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네. 것에 분노를 하는 건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1: 네.
0: 그냥 마이클 잭슨의 스토리를 소재로 각색을 한 편의 뮤지컬 영화다.
1: 네네네. 네, 네.
0: 그리고 그 노래의 감동과 뭔가 그 비슷한 인물이 나와서
1: 네.
0: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뮤직 한 편의 뮤지컬이다라고 보시면
1: 네.
0: 가서 신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지금은 이제는 약간 평론가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0: 그 아닙니다 평론가 아닙니다.
1: 근데 그 마이클과 그러면 그 비슷한 어떤 그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퀸
0: 보헤미안
1: 랩소디,
0: 랩소디.
1: 예. 이 둘을 약간 좀 비교를 했을
0: 비슷하죠.
1: 때 비슷하죠.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들이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진이 이번에 마이클을 제작을 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말이 많았어요. 뭔가 예. 결정적인 순간에 왜곡, 팩트를 왜곡한 게 많다.
1: 예.
0: 이게 망자에 대한 모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 맞아요.
0: 그냥 일반 대중은 중요하지 않고요.
1: 네.
0: 그냥 감동을 받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네. 지금 세계적으로 뭐 누가 욕을 하건 말건 막 난리가 났습니다.
1: 심지어 마이클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고 촬영을 뭐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오늘 신청곡 스릴러 노래 제목이자 앨범의 제목이죠.
0: 그렇습니다. 이 스릴러라는 앨범은 정말 역사상 음반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이후로부터 역사상 최다 판매 앨범으로 기록되죠. 한 장 앨범이 5천만 장 공식 집계가 있고 비공식 집계가 있는데
1: 네.
0: 공식 집계가 5천만 장 비공식이 7천만 장 아마 뭐 불법 음반까지 치면 1억 장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죠.
1: 네. 네.
0: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게 정말 2등 3등 기록이 뭐 ACDC라는 호주 메탈 밴드 그리고 보디가드 OST가 2등 3등인데 이 앨범들과 판매량이 2천만 장 이상 차이가 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역대 나온 앨범 중에 세상에 나온 앨범 중에 독보적인 1위 앨범이고 그리고 또 독보적인 게 이게 수록곡이 9곡인데
1: 네.
0: 그중에 7곡이 빌리보드 차트 탑10 안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동시에 막 싱글을 내니까 요즘은 흔한 기록이 되어버렸는데
1: 네.
0: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고요. 그 7곡 중에 2곡이 1위를 하게 되고 이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배드라는 앨범에서도 또
1: 네.
0: 엄청난 기록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이제 그 싱글 중에 5곡이 1위에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게 뭐 지금까지도 너무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죠.
1: 스릴러. 아, 참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마이클 잭슨 그리고 또 그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앨범 중에 하나가 스릴러인데 그 의미만 봤을 때 공포 뭐 전율의 뭐 스릴러 영화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걸 근데 앨범명으로 할 정도로 마이클 잭슨이 뭔가 공포 영화를 좋아했던 걸까요? 저는 그 아직도 그 레이저 디스크로 그 약간 영화 같은 거 그 당시 영화 같은 거 봤었는데 막 좀비도 나오고 약간 뱀파이어처럼 막 빨간색 입고 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막 되게 스모키한 화장을 하고 막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0: 그 장면이 이제 뮤직비디오 실제 트레일러 뮤직비디오에서
1: 네.
0: 등장을 하고 나온 장면인데
1: 네.
0: 이분이 약간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마이클 영화를 보시면 그 이유도 살짝 나오는데
1: 네.
0: 이분이 어렸을 때 약간 불우한 어떤 부모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1: 네.
0: 많이 이제 강하게 혼나면서
1: 네.
0: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뭔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영화 속에서는 뭔가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책에 빠졌다고 했는데
1: 네.
0: 결국 이 이야기라는 게 뭔가 몰입이 되면 내가 힘든 순간을 잊게 만들어 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 마이클 잭슨이 어릴 적에 뭔가 공포 영화 스토리 판타지에 많이 빠졌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이 앨범 타이틀 자체를 아예 스릴러로 가

0: 같고 네. 이 트릴러 뮤직비디오도 거의 공포 영화 한 편의 공포 영화 수준의 내용으로 14분짜리로 길게 만들었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후에도 뭔가 공포 영화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드는데 이 트릴러라는 앨범이 크게 히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후로부터 이 트릴러 네. 앨범 이후로부터 이분의 삶이 점차 트릴러처럼 바뀌어가게 됩니다.
1: 진짜
0: 이야기는 또 4부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얘기할 거야 너무 많지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14분이 갑니까? 근데 그게 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너튜브에 현재 전 세계 그 뮤직비디오 순위 중에서는 78위.
0: 아, 78위면 네, 아주 높은 거죠.
1: 근데 진짜 높은 거예요. 왜냐? 이거는 십몇 년 전에 그리고 뒤늦게 뮤비로 올라왔던 그리고 11억 회예요. 예. 근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총 이거 다 합치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그 유명한 앨범의 그 유명한 노래 스릴러 마이클 잭슨의 곡 띄워드립니다.

0: 영화로 다시 돌아온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오늘 팝스트롯은 마이클 잭슨 스페셜인데요. 첫 번째 곡 스릴러였습니다. 아우 정말
1: 좋은데요. 그 보통은 이 노래가 서양 문화권에서는 할로윈에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이미 너무 더워져서 약간 네. 나병 특집 분위기.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우리가 여름 때 공포 영화 보고 싶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또 딱 알맞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우리 스릴러에 이어서 들을 우리 가요. 아, 우리 하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1: 90년대 빅히트한 가요 중에 네. 이 스릴러 노래를 이모저모로 오마주한 노래가 있는데요. 오. 바로 댄스 그룹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0: 오, 아니 뭔가 스릴러여서 좀 뭐 으스스한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노래는 좀 밝고 경쾌하잖아요.
1: 아, 그렇죠. 너무 뻔하게 또 연결하면 팝스트롯이 아니지
0: 역시 또 한번 꼬아줍니다.
1: 네. 그래서 노이즈라는 그룹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 이분들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크노 댄스 네. 추면서 했던 그룹이죠. 저희 인공위성 데뷔한 해가 1993년인데 이보다 1년 빠르고 서태지와 아이들과 데뷔 동기일 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듀스 룰라와 함께 소위 말하는 X세대 아이돌 댄스 그룹 군을 형성을 했고요. 네. 데뷔 앨범 수록곡이었던 너에게 원한 것, 너에게 원한 네. 것 이 노래로 가요 톱텐 골든컵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3집 상상 속에 너 이 노래도 다시 골든컵을 수상하면서 이 노래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노래도 굉장히 히트했는데 그 노래방에서 굉장히 한때 저도 애창곡으로 불렀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 유명한 상상 속의 너가 스릴러를 이모저모 오마주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시면 일단 네. 도입부에 약간 따라라단단 따라라단단 이러면서 네. 약간 조가 이제 밝은 느낌의 장조도 아니고 어두운 느낌의 단조도 아닌 약간 긴장감 드는 그런 편곡 스타일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도입부가 드릴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중간에 이 노이즈가 추는 춤이 있는데 네. 그 춤이 이제 스릴러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춤 중에 이 좌우로 손을 이렇게 딱 들고 갈고리 모양을 하고
0: 아 맞아요
1: 왔다 갔다
0: 좀비들이
1: 왔다 갔다 좀비들 네. 좀비들이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좀비 흉내를 내면서 춤을 추는 그런 춤을 그 그대로 이 상상 속에 넣어 속에 춤을 넣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 상상 속에 넣어라는 노래가 나오기 1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본 안무가가 어떻게 보면 트리뷰 차원에서 오마주했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걸 또 갈고리 춤이라고 부르는군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스릴러 코드가 들어있는 노이즈 상상 속에 넣어 우리 듣고 우리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사고 때문에 갑자기 정체가 심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 처리 여파로 뒤로 7km가량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종부터 화도, 또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서울 쪽으로 총 22km

0: 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만종부터 문막, 또 평택제천고속도로는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진천부터 5km가량 차들이 서행하고 있고요. 이 앞차 속도를 갑자기 줄일 때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북진천 부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오늘 팝스트롯은 다시 돌아온 대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스페셜입니다. 아, 뜬금 퀴즈 우리 풀 건 풀어야죠. 문제 주시죠.
2: 마이클 잭슨은 노래도 좋지만 또 독보적인 춤꾼이었죠.
1: 그렇죠.
2: 특히 그 뒤로 살살 이렇게 물러나는 듯한 쭉쭉 미끄러져가는 문워크 춤은 충격이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문워크, 저는 문워크 자체가 그 답 정답을 위한 문제 일 줄 알았는데 뭔가요?
2: 오늘은 이제 그 문워크를 포함한 어떤 춤의 장르 이름을 맞추는 거고요. 이 70년대부터 이 장르가 있었지만 80년대 초에 마이클 잭슨이 이 춤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춤이고요.
1: 네.
2: 문워크로부터 로봇춤 같은 관절 꺾기 전문용어로 이제 프리즈라고 네. 부르는 이런 멈춤 동작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야, 그렇군요. 자, 보기는 오늘 좀 더 어렵게 네 개로 냈습니다. 예, 네 개로 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브레이크 댄스, 2번 악셀 댄스, 3번 핸들 댄스, 4번 백미러 댄스. 와, 정말
2: 각종 자동차 관련된
1: 네, 어렵네요. 네,
2: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1: 아, 답이 있어요. 근데 네,
2: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과 함께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춤의 이름은 1번 브레이크 댄스, 2번 악셀 댄스, 3번 핸들 댄스, 4번 백미러 댄스.
1: 이야, 좀 보기가 저렴합니다. 참, 근데 맞추실 거라 생각하고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드립니다. 아, 전때로는 너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약간 무시받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나를 기만해? 내가 이렇게 보기를 준다고? 이거 뭐지?
2: 이거 당연히 백미러 댄스지, 정답.
1: 이러면서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스페셜. 사실 뭐 우리가 잭슨5에 대한 이야기는 좀 몇 번 한 적은 있는데 집중적으로 마이클 잭슨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스릴러 그 앨범과 또 그 곡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들을 곡은 두 곡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뭐 딱 짐작들을 하실 텐데 이 곡 아니면 저 곡일 네. 건데.
1: 아, 근데 그렇게도 너무 많아요.
2: 아, 히트곡이 많긴 한데.
1: 네, 너무 많아요.
2: 또 옛날 이 시절에 마이클 잭슨을 보셨던 분은 네. 아마 두 곡이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곡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 네.
2: 8890님 군산에서 신청할게요. 20대 때 들었던 곡.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은 스물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싶어요.
1: 야, 빌리진이 당첨됐군요. 뭐 대표곡 하면 빌리진도 있고 뭐 아니면 비렛 비렛 비렛 있고 뭐 그 외에도 그 더 후반에는 뭐 다양한 장르 뭐 힐더월드도 나오고 네. 막 그렇지만 빌리진 비렛 이렇게 쌍벽 중에서 빌리진
2: 그렇죠.
1: 정해졌습니다.
2: 이 비릿과 빌리진이 아까 얘기했던 스릴러 앨범 히트곡 중 빌보드 1위 곡이 두 개라고 했는데 그 이 두 곡이 그 바로 해당 곡입니다.
1: 네.
2: 그 정도로 대표곡이고 이 마이클 잭슨이 본인의 히트곡을 대부분 이제 직접 작사 작곡을 하죠.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다 보니 네. 이 노래 하나하나의 비하인드가 파도파도 끝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특히 빌리진 경우는 이 지하 10m 20m, 50m, 심지어 100m짜리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1: 야야야야,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뭐 숨 막혀요. 산소 부족해서
2: 올라오기 힘들죠.
1: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좀 가보시죠. 네,
2: 오늘은 그래서 50m까지만 한번 가보려고
1: 합니다. 50m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2: 네. 일단 가볍게 10m짜리 네.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좀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노래 가사 자체,
1: 네.
2: 가사를 모르고 들으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1: 그런데 그렇죠.
2: 이 노래 가사가 과연 빌리진이 누구냐?
1: 네.
2: 이 빌리진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마이클 잭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어떤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이클 잭슨은 No, not my son. 이러면서
1: 내 아들이 아니다.
2: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여자는 안 물러나고 뭐 소송 걸고 네.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내용의 네. 스토리이죠.
1: 아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고 근데 너무 웃기게 아 not my son 이러면서 뒤로 문워크하면서 도망가요.
2: 그렇죠.
1: 이거, 아 너 이거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물러서는 거죠.
2: 바로 그게 20m짜리 이야기입니다.
1: 아하.
2: 그래서 이 빌리진의 스토리를 알고 춤을 보시면
1: 오, 네.
2: 일단 뒤로 물러나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1: 네네.
2: 근데 약간 도망가는지 아닌지 모르게 도망가는 거죠.
1: 아하.
2: 뭔가 가만 서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가고 있어.
1: 맞아요.
2: 너 도망가는 거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또 중간에 춤 중에 이런 게 있죠. 약간 발끝을 올리면서 네. 손을 앞으로 내면서 NO! 이렇게 하는 춤이 있거든요. 내 아들 아니야! 아니야.
1: 아 그런 의미까지 또 담겨져 있군요.
2: 그렇죠.
1: 약간 그 책임 회피 댄스.
2: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아 근데 하필 그 빌리 진에서 그걸 넣었다는 게 그 지하 50m짜리 이야기랑 뭐 뭔가 연관이 있나요?
2: 그렇습니다.
1: 거기에 향해서 가나요?
2: 그 춤을 볼 때 보면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게 그러고 보니까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 네.
2: 정말 부드럽게 도망가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도대체 실제 경험담이냐라고 이제 그 마이클 잭슨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많이 받았겠죠.
1: 네.
2: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마이클 잭슨이 아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1: 네.
2: 우리 형제들이 잭슨 5 시절에 네. 이런 스토커들이 많이 있었다.
1: 네.
2: 그러면서 우리 내 형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사후에
1: 네.
2: 어떤 매니저 한 명이
1: 네.
2: 아니다. 이거 본인 이야기다. 내가 옆에서 봤다. 마이클 잭슨이 어느 날 소포를 받았는데 네.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와 어떤 사진, 아이의 사진과 그리고 옆에 권총이 놓여있더라.
1: 네.
2: 그러면서 이걸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가 이 권총으로 죽으면 나도 따라 죽고 우리 같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내용이 편지였다.
1: 와 이게 근데 솔직히 마이클 잭슨 같은 그 유명세와 그 진짜 보잖아요. 그 콘서트장에서 앞에 쓰러지고 막 실신하고 막 오열하고 하는 그런 분들.
2: 그렇죠.
1: 진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이런 많은 좀 그 반대
2: 기괴한 사건.
1: 예, 그런 네. 사건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2: 이게 슈퍼스타의 어떻게 보면 멍해죠.
1: 네. 그러니까
2: 이 노래도 사실은 또 뭐 100m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노래 보면은 뭐 진실이 lie becomes the truth라는 가사가 또 나오거든요. 네. 너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전에 너는 항상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가사도 있어요.
1: 네.
2: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그 마이클 잭슨의 훗날 이 lies become the truth 거짓이 진실이 된다는 게 네. 점점 이 마이클 잭슨의 삶이 되어버리는
1: 네.
2: 그런 내용도 있는 그런 예언적인 노래가 바로 이 빌리진입니다.
1: 아, 그 경쾌한 노래 빌리진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사실 약간 이게 더 스릴러스러운 약간 그런
2: 그렇죠.
1: 내용인데 여튼 깊은 사연이 든 메가 히트곡 우리 바로 들어볼게요. 빌리진 띄워드립니다.

0: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비하인드 얘기를 지하 한 50m 들어갔는데도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해진데, 근데 또 노래를 들으니까 아우 진짜 이 노래 명곡이다 명곡이다. 그쵸. 그리고 이 명곡을 더 명곡으로 만드는 게 사실 마이클 잭슨의 그 취임새가 진짜 따라갈 수 없는 취임새.
1: 그 제 친구하고 이 노래 들으면서 내기한 적도 있어요. 이 취임새가 빌리진이
0: 몇 개 들어갔는지요?
1: 종류가 몇 개냐?
0: 잠 나오네.
1: 그리고 뭐, 몇 번 나오냐? 네. 막 센 적도 있어 들으면서. 한 50번 넘더라고요.
0: 진짜 근데 이게 그 비트 위 그 박자를 가지고 갖고 노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들어오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 우리가 그 드럼으로 엄청 쪼개잖아요. 그 쪼개는 그렇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1: 맞아요.
0: 들어가기 때문에 와 이게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춤과 뭔가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생각합니다. 자, 좀 우리 맑은 정신으로 이제 돌아와서 가요를 듣는 시간인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1: 그 춤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이 마이클 잭슨 신드롬이 춤을 통해서 춤과 함께 국내까지 넘어온 80년대 후반
0: 네.
1: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조 춤신 박남정 씨.
0: 아, 그렇죠. 아주 뭔가 신들린 듯한 스텝과 기억 니은 춤. 아, 엄청난데. 게다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도 가창력까지. 아, 그리고 또 그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렸던 남자.
1: 그렇죠.
0: 어울리는 남자.
1: 그래서 선글라스 포함해서 뭐 작사 작곡도 본인이 하고 네. 춤도 추면서 노래를 끝내주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모저모로 마이클 잭슨의 한국 버전이다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죠.
0: 네.
1: 그리고 특히 이제 춤을 마이클 잭슨의 춤에서 많이 오마주를 했고요. 이 막 다리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기억 니은 춤도 네.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아니지만 1986년에 이제 이분 이 박남정 씨가 1980년대 후반에 뜨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전에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인 자니 잭슨이 데뷔를 했죠.
0: 네.
1: 거기 이제 프린스 그 노래 중에 하나에서 이 기억 니

0: 이런 춤을 구사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남정 씨도 이모저모로 이 마이클 잭슨의 춤을 보면서 네. 뭔가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춤에 많이 오마주를 해서 넣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이 기억 니은 춤이 어디서 왔는지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제넷 잭슨이 또 이제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쓰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 기억 니은 춤 하면 박남정
0: 그렇죠.
1: 그리고 널 그리며가 띄워집니다. 그 춤 열풍을 일으켰던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특히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아, 우리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3, 4부 팝스트로트. 오늘은 최근 영화로 다시 소환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스페셜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뜬금 퀴즈 풀어야죠.
2: 마이클 잭슨 하면 뒤로 가는 춤, 뒤로 가고 옆으로도 가고 정지하고 꺾고 돌고 멈추고 이렇게 현란한 이 춤의 열풍이 네. 전 세계를 강타했으니 그 네. 춤의 이름은 바로
1: 바로 악셀 댄스 아니고 핸들 댄스 뭐 백미러 댄스 아닙니다. 1번 브레이크 댄스였습니다.
2: 그렇죠. 이게 브레이크 댄스가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한국 말은 같은데 네. 스펠링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서 온 건데 가사가 끊기고 비트만 남는 구간에서 가사가 멈추고 쿵쿵 딱 비트가 반복될 때 등장해서 추는 춤.
1: 맞아요.
2: 그래서 비보이들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는 그런 춤이었죠.
1: 맞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하면 또 비보이 얘기가 나오는데 비보이 관련된 뭐 그런 노래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힙합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게 춤의 세계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브레이크 댄스 맞추신 분들 정답자 중에서 선물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우리 마이클 잭슨 스페셜 오늘 함께 했는데 그냥 가긴 좀 아쉽잖아요. 우리 한 곡 더 들으면 안 될까요? 네,
2: 삐리 들어야 됩니다. 삐리. 또 내용이 꺼져 저리 가 이런 네, 가사잖아요. 네. 마지막 이제 곡으로 딱
1: 마무리로
2: 이거 들으면서 우리
1: 이거 듣고 가시죠. 듣고 가. 하면서 우리 마이클 잭슨의 비릿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내.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루체른 엠멘 공군기지를 통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할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 수석 비서관에 성기홍

0: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 비서관의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 비서관의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이건태, 이용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통해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이야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 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냈는데 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연합의 힘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원팀이 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제안이냐는 질문에 합당 자체가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1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박주정
1: 박경진의
0: 2시 맞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1: 안녕하세요. 진우진이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영어권 국가에서는 특히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양손을 이렇게 V를 만들어요. 그래서 깡총깡총 하듯이 검지와 중지를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한대요. 아,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뭐 고개를 약간 좌우하면서 뭐
2: in the world 이게 뭐 이게 이제 귀여워서 야. 하는 줄 알았는데
0: 아, 그게 아니네.
2: 강조입니다. 강조.
0: 아, 이게.
2: 그러니까 이제 날려 광화문 갈 거야라고 한다면 이 광화문이 이제 좀 강조의 단어겠죠. 광화문 발음할 때 V를 깡총깡총 하는 거죠.
0: 야.
2: 깡총이 따옴표를 붙여서 강조를 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0: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단어를 두 번 말한대요.
3: 이 원산지 어디예요?
2: 이거 국산이야 국산.
0: 어, 두 번 말하네. 아, 매워라.
2: 아, 그럼 저 우유 마셔, 우유.
0: 어디 가서 좀 앉을까요?
2: 아, 카페 가자, 카페.
0: 소화가 안 돼.
2: 약 먹어, 약.
0: 아, 그러네. 두 번 얘기하네, 오늘. 맞는 것 같은데.
2: 에?
0: 혹시나 못 들었을까 봐, 혹시나 딴 거 먹을까 봐, 딴 데 갈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조. 네.
2: 강조입니다.
0: 예.
2: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박준영 씨는 이제 과자랑 빵 좀 그만 드세요, 그만.
0: 어, 그만을 강조했네요.
2: 그만.
0: 어.
2: 운동하시고요. 운동.
0: 아, 운동을 강조했네.
2: 좀.
0: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운동할 날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2: 아,
0: 당장 다다음 주부터 그냥 매일 운동입니다.
2: 하루 종일.
0: 6월 21일 일요일 이 노래도 출발해요. 이범용 한명훈
2: 꿈의 대화. 꿈의 대화.
0: 꿈.

0: 박준영 광영진의 도시만세,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진짜 이 노래도 엄청 스테디인 것 같아요.
0: 예.
1: 이거는 대부분
0: 특히 이제 라디오 쪽에서.
1: 예, 진짜 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라디오를 제가 2000년부터인가 했으니까 라디오도 한 20, 한 5, 6년 되지 않았습니까?
0: 그럼요.
1: 예.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스테디예요. 이 노래는 끊임없이
0: 꾸준히 나오죠. 꾸준히.
1: 아, 그런 노래 있어요.
0: 라디오에서도 거의 매달
2: 그 이면정 있잖아요.
0: 예.
2: 사랑은 봄비처럼,
0: 이별은 겨울비처럼.
2: 뭐 그런 노래. 예. 에코의 행복한 날을.
0: 아이, 꾸준하죠. 꾸준합니다.
2: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0: 자,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꾸준히 하는 코너입니다.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4: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3: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5: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3: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5: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케어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3: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프레스 날짜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5: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최고의 권고 텐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5: Yeah, what's that? Yeah.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깨끗하게 빨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주중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세 차리기.
5: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경 홍삼 선물 세트.
3: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진에서 삼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조심한 새 결정적 순간.
1: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2: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1: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는
3: 조심한 새
1: 결정적 순간. 이 시간엔 절대 네버 라면을 끓여선 안 돼요. 왜냐? 이 코너를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느라 면발이 퉁퉁 불기 때문인데. 면발이 구렁이가 된답니다. 이 작가님은 멘트 이거는 크게 낼 것 같아요.
3: 이제는 뭐 예.
1: 라면 면발이 구렁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누구야 이 작가.
3: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1: 정해진 작가님. 그만큼 웃긴 결정적 순간 출발합니다. 예.
3: 구렁이 다음 넘어가듯이 한번 웃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재밌는 두종이분들 참 많이 계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또 재밌고 웃긴 그날의 상황들.
1: 예. 오늘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인가요? 아니면 한 번이 더 남아있나요? 마지막 결정적이에요? 아, 마지막 결정적 순간입니다.
3: 예. 라스트.
1: 이거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3: 라스트 예. 순간이에요.
1: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한번 꾸며왔습니다.
1: 네.
3: 들어보시죠.
1: 목요일 날이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마지막 생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우리가 좀 슬퍼하고 그 전까지는 조금 좀 근데, 웃으면서 근데, 방송의 어떤 예. 어떤 우리의 흐름을 이어갑시다.
3: 조금 또 만약에 좀 아쉬운 뭐 조금 박중현 씨 얘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날 남아공전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남아공전 이기잖아요. 그러면 또 애매해져. 너무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아.
1: 그날 국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이거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남아공 아니, 봐야 되는데 지금.
3: 남아공전을 왠지 이길 것 같지 왜? 아 이거 이기면 축제 분위기야. 전 국민은.
1: 그렇지 이제 32강 들어가는 거니까.
3: 우리 얘기는. 우리는 그냥 너무 소소하게
1: 축구와 함께 묻히면서 소소하게.
3: 소소하게
1: 전 국민의 축제 중에 다 기쁜데 나하고 영진이만 슬퍼.
3: 참 그렇게 있어요.
1: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3: 남들이 보면 남아공에 혹시 니네 무슨 남아공에 뭘 걸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1: 혹시
3: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혹시 그 저기 네. 내년 그 6월 25일이 되면
3: 예.
1: 6이니까 또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 예, 예.
1: 두시만 새 마지막 방송된 지 1년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3: 예. 아, 또 날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1: 그러네.
3: 많이 좀 그런 좀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예.
1: 자, 이영열 님.
4: 돌려줘 파. 팍팍 좀 쏴 주세요. 9월에 결혼을 앞둔 우리 딸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가지고 신혼집으로 장만한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1: 왜?
4: 가장 행복한 결혼이 그 전세금 때문에 즐겁지가 않네요.
1: 아니 그 왜 안 돌려주는 거야?
3: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준다고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그러니까 들어오면 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돌려줘야죠. 기한이 끝났으면. 그러면 왜냐면 이게 줄줄이 이게 다 계획이 다 흐트러지니까.
1: 어, 그럼.
3: 예. 어쨌든 꼭 받으셔야 될 텐데요. 예. 왜냐면
1: 돌려줘 파 쏴드리겠습니다.
3: 아, 돌려줘 갑니다.
4: 돌려. 제발. 돌려. 다 돌려다. 다 돌려다.
3: 오늘따라 유독 이 따라가 좀 이게 회전율이 BPM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1: 느끼시는 분이 있었을까? 예. 2주 전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3: 혀가 좀 잘 안 예. 돌아가네요. 예.
1: 자다가도 번뜩번뜩 일어나요 지금 힘들어서. 하지만
3: 예, 또.
1: 최선을 다해서 이영열님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예.
1: 또 다른 이영열님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전세금을 아, 못 돌려받으셔가지고.
3: 아, 이거는 진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1: 예.
3: 일단 전세금도 자, 물론 받으셔야 되지만 홍삼부터 일단 받으세요.
1: 일단 자. 홍삼 받고.
5: 안녕하세요.
1: 예, 조심하세요. 됩니다.
3: 조심하세요. 홍삼 예. 받으세요.
5: 안녕하세요.
1: 두시만세.
3: 예. 아유 뭐 물론 너무 지금 너무 기뻐하시지는 못하겠지만.
1: 아니 근데 이영열님이에요?
5: 네.
1: 어머 근데 이름이. 오, 나는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3: 네, 일단 뭐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동네 사시는 이영열님?
5: 아, 저 충남 논산에. 예.
1: 논산에.
5: 영열이에요.
3: 예, 논산에 계십니다.
1: 아니 근데 영열님, 고요 좀 예. 예중 그 지금 딸이 전세금을 어디서 딸은 어디 사는데?
5: 딸이 지금 수원에 살다가 지금 기간이 다 돼가지고
3: 결혼해서
5: 예 결혼 아직 안 했어요. 9월 그러니까, 5일인데
3: 해서 어디로 가요?
1: 그래서
5: 예, 안양으로 가야 돼요.
1: 안양으로.
5: 안양에다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예. 되는데
1: 예.
5: 이쪽에서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안 줘요.
3: 아 이미 빠져야 될 기간이 지났어요?
5: 지났어요. 한 달이나 지났어요.
4: 어허, 이거 안
1: 근데
4: 되지.
1: 근데 이거 지금 무슨 뭐 어떤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나? 아니 그 주인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뭐 미뤄야 되는데 뭐 자리가 없어.
5: 미안하다고 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도 줘요 우리한테.
4: 아, 이제 줘야죠.
5: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요?
1: 아니, 그럼 지금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5: 아무도 안 살고 있죠.
1: 아, 그 나왔어요, 그냥?
5: 우리 딸은 나왔어요. 짐만 조금 냉겨놓고 다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4: 그렇죠.
5: 좀만 냉겨놓고.
4: 그 권리를 저기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은 갖고는 있어야 되고 짐이 있어야 되고.
5: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1: 예.
5: 그 퇴직금으로 나온 거랑 뭐 모아놓은 거랑 다 합해갖고
1: 일단은 들어갔어?
5: 2억 5천이 있어야 돼요. 그 전세금 2억 5천이거든요.
4: 아, 그 들어갈 아파트.
5: 시골에서 지금 다 올려 보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깡통 차고 있고.
1: 아.
5: 딸한테 다 줬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따님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일단 저쪽 집에.
5: 들어갔어요. 제가 안양에서 아이고.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 아이고.
4: 다 땡겼으니까 지금.

0: 힘들죠.
1: 근데 빨리 좀 줘야 되는데.
0: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안하고 뭐 친절하긴 또 엄청 친절해요. 막 전화하면 잘 받아주시고.
1: 그분도 좀 답답하.
0: 드려야 되죠. 뭐 이러면서 이자까지도 보내주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원래 친절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예.
0: 그러니까요.
1: 아, 근데 이제
2: 이거는
0: 보러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저기 전세자금 대출 뭐 주시는
2: 막아놔서
0: 대출을 넣으면 다 캔슬 되는 거예요. 이제.
2: 아니 근데 이게
0: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도 못 들어오고.
2: 이게 전세 난이 굉장히 많아서 전세 쉽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1: 지금 뭐 돈이 전세 구하기가 사실 뭐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럴
2: 그래서
1: 줄
2: 전세 나오면 그냥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1: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이렇게 있네요. 지금 대출 때문에.
0: 어떨 전부터 우리 방 빼니까 그거 안 주시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얘기를 해놨는데도 알겠다고 해놓고도.
2: 아니 근데 그 집이 약간 전세 대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0: 근데 이게 복층이에요. 3층 이렇게 같이 썼어가지고.
2: 예예.
0: 2억 5천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1: 그것도 또
0: 은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오니까
1: 갚아야지.
0: 은행에서 갚으라고 그러고.
2: 저희들이 지금 그
1: 아 힘드시네 지금.
2: 이진우 선생님 좀 전화 연결 되나요? 전화 연결해서
1: 송경재
2: 물어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해줘야지. 이런 거를 해야 살아있는 라디오지.
1: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0: 근데 아까 준영 씨가 파를 좀 싸주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2: 저기
1: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각서나 뭐 계약서나 문서 하나 작성은 해놨셨어요?
0: 해놨어요. 다 받고 통화 녹취도 다 해놓고 했는데도 뭐.
1: 그러니까
0: 근데 저기 어디다 문의를 했는데 그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2: 이자를 주니까
0: 전화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1: 그래도 우리 권리를
0: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1: 찾아야 되니까 거기도 네. 그럼 집이 있을 텐데 담보를 잡아서 그럼 이 집 담보를 잡아서
2: 사실은 그 집에 사는 대가였잖아 그게.
1: 그렇죠.
0: 그 분이 그 건물에 저기 입주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우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1: 그분이 건물주세요?
0: 그 건물주 분.
1: 그럼 그 건물
0: 아니 그러니까 그 통으로 그 관리를 그 건물주 그분이 하시니까.
1: 어떻게든 좀
2: 근데 이제 사실 법적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잖아요. 사실은
0: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뭐 하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1: 그럼 뭐 서로 너무 힘드니까 또
0: 그렇게 돼가지고.
2: 일단 집주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음악 한번 깔아드릴게.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하세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0: 저 그 301호 하고 401호 세입자 엄마예요. 근데 우리 딸이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던 결혼을 하는데 그 전세금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좋아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지금 논산이 고향이라고 그러면 다 남들은 딸기 농사 짓냐고 하는데 저희 남편 공무원 퇴직하고 지금 퇴직금으로 받은 거 다 올려 보냈거든요. 제발 좀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1: 진짜 받아야 될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되니까.
2: 영렬님 또 이제 이런 마음 또 나눴으니까 또 파도 받으셨고 또 잘 되길 기원하면서 두만에서 드릴 수 있는 건 홍삼 선물 세트예요.
0: 감사합니다.
2: 일단 이거라도 좀 드시면서. 아니 딸 주지 말고 본인이 먹어요. 그러면서
0: 힘내시고.
2: 본인하고 남편하고 드시면서.
0: 남편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
2: 남편이 좀 먹으면서 화를. 근데 홍삼 먹으면 약간 열나지 않아요?
1: 아니 뭐 홍삼은 또 잘 맞으니까
2: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가라앉히면서 전세금 반환 받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0: 네, 꼭 드릴게요.
2: 근데 2주 안에 주셔야 되고 2주 지나면 연락.
1: 2주 지나면은 박주영 씨 SNS DM으로 보내주세요.
2: 그래 SNS로 보내주세요.
1: DM으로 잘 받았다고.
3: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0: je sok na nok.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평소 일요일에 비하면 오늘 고속도로는 한결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강한 비가 내려서 멀리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별로 없었고요.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좋은 편인데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 구간 포함해 총 24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촌부터 마곡터널, 서정부터 화도, 또 남양주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서울 쪽으로 역시 26km 정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특히 진부부터 진부 2터널, 만종부터 문막 구간 특히 어렵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 여주분기점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2시 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꽁트이신 우리 배칠수 김경아 씨와 함께한 사랑을 했다 코너에서 골라왔는데요.
10: 서울에서 강러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혼자 떠난 후쿠오카에서 인연을 찾은 러브스토리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11: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 이맘때였어요.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금토일 2박 3일로 후쿠오카로 자유여행을 가게 된답니다. 같이 갈 친구를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2: 야, 니네 이번에 후쿠오카 안 갈래? 후쿠오카.
13: 미안 미안, 나 이번에 남친이랑 가기로 해서 쏘리. 내가 너랑 왜 가게.
14: 야, 무슨 소리. 이게 진짜 신기한 얘기라고 있네. 응? 나는 근데 여름휴가 갈게 해가지고 근데 돈 지금 아껴야 돼가지고.
12: 이걸 휴가로 가면 되잖아.
15: 아니 근데 후쿠오카 나는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
14: 그래 맞아. 아니,
15: 나는 또 가기 좀 그래. 난 가서, 다른 데 가고 싶어.
14: 가서 오지 말지 그래서.
13: 후쿠오카는 그러니까. 한 바구지.
12: 아니 세 번은 좀 그렇냐?
15: 아 후쿠오카는 너무 난 바삭해.
12: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14: 아껴야 되고,
12: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갈게.
11: 결국은 혼자 떠나게 된 여행이었어요.
12: 근처에 유후인도 가고 싶고 아 벳푸도 가고 싶은데 아 근데 거기 혼자서 버스를 어떻게 타. 버스 놓치면 국제미야 되는 거잖아.
15: 아우 예 그러면 1일 투어 신청해. 대중교통 타고 가기 어려운 것도 델타 주고 한국 가이드가 설명 쫙 해줘.
12: 어?
9: 선택 관광 뭐 이런 것도 없어.
12: 야, 나 그런 게 있어?
15: 그래.
12: 아 근데 혼자 가는데 그 투어 괜찮을까?
15: 아유, 야야야, 걱정하지 마. 돈 말이다. 야, 혼자 온 사람 수두룩 빽빽빽빽빽빽이야.
12: 진짜?
15: 그래, 다 혼자 와 거기 일본.
12: 그러면은 그걸로 가야겠다.
14: 네, 그걸로 갔었어야지.
10: 그렇게 혼자 도착한 후쿠오카. 첫날은 숙소 근처 쇼핑몰을 돌아다녔어요. 대망의 토요일, 버스 1일 투어를 하러 미팅 장소에 갔습니다.
12: 어머머머, 이야, 아니 이게 다 투어하는 사람들이야? 1, 2번 탑승장이 여긴데?
16: 두마나 트래블러, 두마나 트래블러, 요 분이다. 두마나 트래블러.
12: 두만? 어디에 저 두만 두만 트래블이야?
16: 아, 반갑습니다.
12: 뭐야?
16: 건넸지 와.
12: 분명히 한국인 가이드라고 했는데 후기도 다 한국인 가이드라고 했는데.
16: 아 저는 두마나 트래블 일일 가이드 소타 데스. 소타 상그라고
12: 네.
16: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12: 소타.
16: 아 한국인 가이드 앵코.
12: 앵코?
16: 스마스마스. 바닥구 났어는.
12: 아 없구나.
16: 아 그래서는 제가 왔습니다. 스마시대. 자 출소롭고 부르겠습니다.
12: 네 출소롭고.
16: 출소.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었습니다. 네? 혹시 대신은 네? 출석글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12: 누구?
16: 스마트?
12: 저요? 저요? 네네.
16: 출석글.
12: 출석 부르겠습니다.
15: 뭐야?
12: 박영수.
15: 네 여기요.
12: 아 거기 네 분 맞으시죠?
15: 네 명 부부 네
12: 명. 네네. 자 박갈순.
17: 네.
12: 두 명 오셨어요?
17: 네, 두 명이에요. 빨리 해요, 지금 힘드니까.
12: 김경은 나니까 체크.
15: 뭐야, 왜 그래, 뭐야.
10: 그렇게 이름을 불러내려가는데 엄습해오는 공포.
12: 뭐야, 전부 335 왔잖아. 혼자 온 사람은 나뿐이잖아. 아니, 수두룩 빽빽이라더니. 아이고, 나만 주먹밖에 생겼네.
10: 그러던 찰나에
12: 한 명 있다 한 명. 조태준. 조태준 씨. 아이 혼자를 안 왔나 봐. 배아영 씨.
18: 네.
12: 네 분 맞으시죠?
18: 네네.
10: 그렇게 출석이 끝이 났는데 혼자 온 사람은 딸랑 나 혼자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12: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일단 혼자 앉아야 되는 거지? 아니지, 셋이 온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이랑 앉아야 되나? 밥은? 아 밥은 혼자 먹고 싶은데 누가 나 혼자 있는 거 불쌍하다고 같이 먹자고 하면 어떡해? 혼자 먹는다고 하면 약간 깍쟁이처럼 보일려나? 아 진짜 영순 너 가만 안 둬.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 투어 안 왔다고.
16: 버스 탑승거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후쿠오카에서 교토로 느낄 수 있는 다자히우로 가게 되시면서 다시 마시네. 아 학문의 신을 모시고는 있습니다.
12: 학문의 신.
16: 갱하상.
12: 어, 네.
16: 갱하상. 빨리 답니다. 빨리.
12: 아이. 가이드가 벌써 내 이름도 알아버렸어.
16: 갱하상.
10: 다행입니다. 그래도 뒤쪽에 혼자 앉게 됐어요. 이게 또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버스가 출발하나 싶었는데.
17: 저기요. 여기 두만 트래블 맞죠?
16: 잠시만. 아 조태준 우상?
17: 예 조태준이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1, 2번 승강장을 제가 12번 승강장으로 착각을 해서. 나 참 이거.
15: 빨리 치워요.
10: 그렇게 늦었다는 그 남자는 넉살이 좋았습니다. 버스에 타서 자리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옆에 빈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이드 옆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학문의 신이 있다는 학문이에요.
19: 또 잘못 알아들으실까봐.
10: 학문의 신이 있다는 디자 이후에
12: 다자.
10: 아 다자 이후. 아 다자 이후.
16: 다자 이후.
10: 다자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16: 아 한 시간 10분. 아 10분 후 한 시간 후 10분 후 드리겠습니다. 자유 관광 후 여기서 다시 모여. 주시겠습니다.
10: 다들 관광지에 오자 들떠서 3355 얘기라며 내리는데 그때 버스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
17: 어? 아이도 이만 안 가세요?
18: 안 갑니다.
17: 왜?
18: 다자이유노 천문은 넘겼습니다. 신무루 신무루랍니다.
17: 아쉽게 됐습니다네. 네? 혼자 와서 가이드님이랑 같이 다니면 나 참 좋을 것 같았었는데.
18: 오노노노. 아, 저기 혼자 온 여자분 있습니다. 여자분, 여자분. 갱아상이 그노 같이 다니시던 마시던가네.
17: 예? 예? 아, 여자? 아, 혼자는 좀. 아, 야,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12: 아, 뭐야? 나도 남자 혼자는 좀 쳇. 오히려 잘 됐지 뭐. 같이 다니자고 해도 저는 혼자 보려고요. 하려고 했다고. 아주 웃기고 있어.
10: 고백을 한 적도 없는데 차인 이 기분은 뭘까요? 참, 투어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걸음 속도를 늦추고 민그적민그적 걷습니다. 다른 건 다 패스하고 사당 앞에 있는 소동상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지고 시험에 합격을 한다길래 그건 해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지각쟁이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도 혼자인 나를 발견하고는
17: 아, 혼자 오셨어요? 아, 저도 혼자인데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10: 그냥 못 이기는 척.
12: 예? 아, 그럴까요? 그럼?
10: 하면 될 것은 아까 그
17: 여자 혼자는 좀
10: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12: 아니요, 괜찮아요.
10: 하고 말은 거예요. 응? 자존심이 또 있었던 거지 내가. 근데 말하고 나서 또 너무했나 싶어서
12: 사진 찍어드릴까요?
17: 아 저도 괜찮습니다.
10: 하고 어색하게 우리는 갈 길을 간 거지요. 근데 그 남자 이렇게 보니까 좀 잘생겼습니다. 뭔가 좀 반듯하니 상견례 프리패스상 느낌? 약간 박준영 씨 느낌이 났습니다.
15: 어디?
8: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세요.
15: 그냥 패스.
10: 아무튼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니 그 남자를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저를 신경을 1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
18: 자, 잘들을 보셨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유후인구로 갑니다. 일본이 너 가장 그 좋아하는 온천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긴링코 호수 사진도 명소입니다. 자유시간은 3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식사까지는 하시고 이곳에서 만나보니 마시되.
10: 드디어 제일 곤란한 시간 식사시간이 왔어요. 혼자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우울해요. 그런데 또 버스 앞에서 들리는 말소리.
17: 가이드님 식사 안 하세요?
18: 아 벤또 벤토는 쌓았습니다. 단단지는 음식이 신물을 나옵니다.
17: 아쉽.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 가이드님 추천 맛집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18: 맛집은 세 군데는 있습니다. 히터츠.
17: 히터츠.
18: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 쌈으로 가시기
17: 전에 이따 봤을 때
10: 그렇게 가이드님께 맛집을 물어보는 지각쟁이 남자.
12: 맛집도 추천받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서 같이 다니자고 해볼까? 아, 아까 왜 센 척은 해가지고 같이 다니자고 해도 오케이 이러면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유호인 돌아다니다가 아까처럼 마주치면 쓱 얘기해봐야겠다.
10: 그렇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리라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아니 어디서 개떡같은 여자 둘이 나타났어.
15: 헤이 보이 저기요. 아까 그 지각하신 분.
17: 저요?
15: 예. 예. 아니 보아하니까 혼자인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랑 같이 다니는 거?
17: 어?
20: 같이 다녀요. 가이드님께 맛집 추천받은 것도 있고 함께 다니는 게 좋잖아요.
15: 솔직히 저희 둘이 그쪽 인생사진 찍어줄 수도 있어요.
17: 아니 저는 뭐 인생사진까지는 필요 없는데.
20: 닥쳐요.
17: 예?
20: 같이 다녀요.
17: 무슨
20: 뭔 남자가 궁상맞게 혼자 다녀 같이 그래. 다녀요 저희랑.
17: 아이 궁상맞게라니요. 전 그냥 혼자 다니겠습니다.
15: 뭘 자꾸 혼자 다닐라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뭐 죄졌어요.
20: 별일이야.
15: 아유, 정말. 참.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좀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20: 우리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17: 당신들만 부담스럽겠어.
15: 아이고 그래 그러면 혼자 다니지 마야지. 아 가자 가자.
20: 평생 혼자 다녀라.
15: 아이고
20: 웃기는 짬뽕 짜는.
17: 아 무서워.
20: 야호다 야호.
15: 정말.
20: 요리대회나 나가버려라 가수가.
19: 여자 둘이 그 남자에게 달겨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마음에 듭니다 그 남자가.
0: 뭐야 저렇게 둘이 들이대는데도 같이 안 다닌다고? 아까 나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프로포즈 했잖아.
17: 이게 무슨
0: 다름 없지 뭐.
19: 그때부터 관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 남자와 마주치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거려봅니다. 근데 만나고 싶은 그 남자는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고.
15: 저기요 여기 금상구로케 어디 파는지 알아요?
20: 분명히 이 근처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 진짜 금상구로케 어디야 진짜.
19: 자꾸 그 개떡같은 여자 둘이랑만 동선이 겹칩니다.
0: 아 진짜 지각쟁이 그 남자는 어디 있는 거야.
19: 결국 저는 혼자 아무 밥집이나 가서 밥을 대충 먹고 혼자 대충 커피를 마시고 시간이 얼추 다 돼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만 제 앞에서 그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찾아 헤매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제가 급발진한 거야. 그 남자를 보자마자 급발진.
0: 저기요 혼자 다니니까 좋아요? 저는 되게 심심하던데.
17: 깜짝이야. 아니 저도 뭐 좀 심심하긴 했는데 아까 뭐 혼자가 편하시다고 해서. 아,
0: 컨셉이었어요. 남은 일정은 같이 하면 어때요? 제 옆자리 비어있는데 가이드님 옆자리 말고 제 옆자리로 와요.
17: 아이 좋죠. 아이 저 가이드님 저 통화를 너무 겁나해요. 아이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하다고요 지금.
19: 그렇게 남은 일정을 지각쟁이 그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어찌나 우리 둘이 쿵짝이 잘 맞는지.
15: 어마마마마 뭐야 저것들 뭐야. 뭐 혼자가 편하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뭐 하는 거야.
20: 정말 재수없어.
15: 아유.
20: 끼리끼리 잘 만났구만. 야호다 야호.
0: 야호는 왜 하는 거야.
19: 그게 인연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다가 사귀다가 둘이 중간에 2년 동안 또 헤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또 다시 만나서 2018년에 둘이 결혼까지 했어요. 작년엔 똑같은 코스를 6살 아들이랑 함께 갔는데 배실배실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들이대길 참 잘했다. 과거의 나 칭찬해요.

0: 주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또 사연 들으시고 이정석 조갑경 사랑의 대화 듣고 왔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 452님이 후쿠오카 버스 1일 투어에서 운명을 만나더니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저는 혼자 여행 가면 뻘쭘할까봐 투어 신청 안 하는데 이 사연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다음에는 꼭 투어 신청해야지.
2: 이렇게 여행 가서 인연이 만들어져서 뭐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또 흔치 않을 수도 있어요.
2: 이거 흔치 않지.
3: 말 잘해야 돼요.
2: 흔치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일단 여행을 가잖아요. 뭐 예. 남남이 가든 혼자를 가든 그럼 일단
3: 이게 마음이 좀
2: 마음이 문이
3: 상태니까.
2: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인연도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 좋은 예. 결과가 또 있었으니까요. 뭐 행복하면 그만이죠.
3: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을 했다 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러브 스토리를 이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예요.
2: 예.
3: 예. 한 번 더 아쉬운 코너.
2: 한 번은 더 기다릴 수 있는데요. 예. 한 번. 예.
3: 그렇습니다. 결정적 순간 이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우리 장혜진 작가님의 아까 구렁이 라면 예. 면발을 마지막으로
2: 그 오프닝 써주시죠.
3: 우리 두 중인들 덕분에 매주 결정적 순간을 꽉꽉 채울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장혜진 작가님.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장혜진 작가님한테 바치는 노래네요.
3: 또 꿈의 대화네요. 장혜진의 꿈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장혜진 작가를 위한 장혜진의 꿈의 대화.
3: 저희는 잠시 후에 내가 태어나던 날 코너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장치를 두는 방향의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해체하기도 어렵고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온라인 매체 저스트 더 뉴스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네타냐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

0: 정도 언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다시 정전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자포리자 원전의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돼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로 노심 냉각과 필수 원자력 안전 기능을 위한 예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국지적 휴전을 중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468억 5천 원으로 74.6%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을 때가 겁이 많았던 아이가 힘든 치과 치료를 해내는 모습에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예요. 꺼이꺼이 울면서도 결국엔 진료실에 들어서고 작은 손을 꼭 쥐고 버텨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매번 용기란 이런 거구나 다시 배웁니다. 오늘도 치과에 오는 아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마주하는 것이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1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하루. 내가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내가 태어나던 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들까지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 박정근님이 두시만세 일요일 코너 참 좋습니다. 평소에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옛 시절로 제대로 소환돼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0: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소개도 해드리지만 거기에 그 시절에 맞는 이야기들을 우리 또 박준영 아카이브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1: 그 아카이브가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0: 아,
1: 예, 이제 또 이게 예. 저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기억이 얘기가 나오면서 막 이제 나왔는데 아 이거를 어디서 또 이제 해보나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0: 예, 오늘도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누가 태어나셨는지 보겠습니다. 8503님 삼촌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인 남학생입니다.
1: 남학생이구나.
0: 요즘 수능 준비로 힘들기는 하지만 제 인생의 학창 시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많이 아쉽습니다.
1: 그렇지.
0: 저는요 2008년 5월 3일에 태어났는데요.
1: 아이고야.
0: 태어났을 때 체중이 4kg에 가까운 3.9kg이었대요.
1: 아우 우량하네.
0: 그리고 체중보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저의 머리카락인데요.
1: 아하.
0: 신생아치고는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머리숱이 조금 과장해서 지금 박영진 삼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뿐 아니라 병원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랑 비슷했어요. 아 그럼 좀 듬성듬성일 텐데. 예.
1: 아니 근데 이제 신생아가 그 정도니까.
0: 그러니까 신생아치고는 수북한 거고.
1: 엄청난 거지.
0: 저는 성인치고는 한 거고.
1: 예.
0: 예. 아이고 예.
1: 2008년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박영진 씨가 이때 아주 그냥 대박 나지 않았나요?
0: 아니요 대박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신인이죠. 2007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2년 차를 걷고 이때 제가 박성광 씨랑 박 대박이라는 코너를 했었을 거예요.
1: 그렇지.
0: 2008년에 2년 차에 했고 요 코너가 요 코너에 대해서 살짝 뭐 추억이 있다면 그때 이제 감독님이 바뀌면서
1: 아하.
0: 저희 코너를 통과시켰던 감독님이 이제 한 6주 있다 가시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6회만 하고 이제 사실은 코너 물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지. 왜냐면 이제 PD가 바뀌면서 네. 자기가 뭐 어떤 세팅하는 코너를 하고 싶어 하겠지.
0: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으로 코너 빼고는 아 대화가 필요해 코너 빼고는 다 바뀐다.
1: 다 바뀌었어.
0: 달인이랑 빼고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아 저희도 마지막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 오신 감독님이 보시고 재밌으니까 좀 더 가자 한 게 이 박대발 코너가 1년 한 3개월 정도 했던 거예요.
1: 예. 선견 지명이 있으신 아유, 분이었네요. 뭐
0: 그런 또 해가 2008년이어서 기억이 남고요.
1: 예.
0: 그리고 2008년 하면은 야, 우리 김연아 선수의 해였군요, 이때가. 아.
1: 김연아 선수가
0: 동계 올림픽에서
1: 세계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하고
0: 어.
1: 뭐 인기 검색어도 당연히 1위고 죽음의 무도를 선보였던 때네요.
0: 아, 이때가 2008년이에요.
1: 아, 기억이 납니다.
0: 동계 올림픽은 아니었나? 아, 아무튼 김연아 선수가 아주 뭐 이때부터 상당했죠. 우리 박준영 씨는 2008년에
1: MBC에 있었습니다.
0: 아.
1: 요때 이제 MBC에 와요.
0: MBC 코미디 살리기.
1: 아. 그래서 여기에 와서 개그야에 나가죠.
0: 아, 개그야.
1: 아. 예, 그때가 딱 요때가 기억이 나네요.
0: 아이고.
1: 그 여름.
0: 코미디도 참
1: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일산이었어요. 그 희극인 시장 뭐 이게 다 일산 쪽에 있었어요.
0: 에.
1: 그래서 일산까지 가는 거. 그 일산도 좀 약간 들어가는 일산이잖아요.
0: 어,
1: 예, 그래서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0: 자,
1: 장항 IC에서 빠지는 예.
0: 자유로를
1: 예.
0: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셨군요.
1: 자유로를 거의 자유롭게 매일 갔죠.
0: 매일 자유로를. 예.
1: 약간 그랬던 느낌.
0: 예.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요는 뭐 많은 노래들이 사랑받았지만 그중에 이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준비해왔고요.
1: 좋은 음악이네요.
0: 그리고 이제 팝송. 아, 이 노래 2008년이에요.
1: 비욘세.
0: 생각해. I'm a single lady. Single ladies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이렇게 갑니다.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이해.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치라 씨 좋아? 우리도 네가 좋아.
0: 좋아.
2: 도심하세요. 내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태어나신 분 만나볼게요.
3: 5223님. 저는 며칠 전 6월 16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아. 1986년 호랑이 띠입니다. 아. 86년엔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우리나라 대표팀의 11회 연속 본선 진출 시작점인 월드컵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을 했는데 차범근, 허정,

0: 이종모, 김종모, 최순호, 조광래. 이름만 들어도 레전드의 황금 세대입니다. 조 편성을 보니까 마라도나의 나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유럽 북병, 불가리아와 같은 조네요. 어이, 거의 조가 너무 힘드네요. 네,
1: 죽음의 조네요. 죽음의 조.
0: 결과는 1무2패였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은 사우스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렸더군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계속 축구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 지금 86년생 치고는 이 86년에 일어났던 축구에 대해서 이 정도 많이 아는 걸 보면은 오, 대단하시네.
1: 태어나자마자 그런.
0: 아니, 네. 이때는 뭐 어렸을 때가 아예 기억이 없을 모르죠. 텐데. 네, 뭐.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던 날이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신 것 같은데 86년 이제 멕시코 월드컵이지만 그
0: 아, 이게 기억이 납니다.
1: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드 데블스 붉은 악마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는 그 청소년 월드컵이었죠.
0: 그 박종환 감독님의
1: 84
0: 그 신 청소년 축구에서 그 김종부 신원호 선수가 뛸 때 그 4강 신화를 이룬 적이 있어요.
1: 에, 거기서 얻은 별명.
0: 그때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빨간색 뭐 붉은 악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여태까지 온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멕시코
1: 86년도
0: 그, 이 올리 이 월드컵이 그 이 뭐예요? 가방에다 이렇게 붙이는 동그란 거 뭐예요? 약간 멋스럽게 붙이는 걸 뭐라 그래?
1: 패치.
0: 어? 동그란 거.
1: 가방에
0: 붙이는 가방에 이게 옷걸이 옷핀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있어요. 예. 멋스럽게 예. 그거를 엄청 많이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 마스코트가 기억나는 게 어떤 남자애 같은 분이 멕시코 모자 있잖아요. 큰 거 이따만한 모자 그걸 딱 쓰고 축구공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6 멕시코 다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1: 그렇죠.
0: 그 기억이 나요.
1: 멕시코 월드컵이 이제 시작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을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0: 저도 뭐 이때 거의 중일 그래요. 중일이어가지고 중일 초륙 뭐 이때라.
1: 저는 86년 월드컵은 기억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월드컵은 이제 90 이태리 월드컵부터가 이제 기억이 나요. 거기서 우리 최순호 선수 그리고 우리 황보관 선수의 그
0: 대포할 슛.
1: 그리고 우리 김주성 형님 뭐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죠.
0: 원조미남 예. 김주성.
1: 김주성 선수.
0: 김주성 선수는 그 축구 게임에도 캐릭터 그렇게
1: 확실하죠. 머리카락이 길게. 길게 나오니까.
0: 무슨 사자였나 하여튼. 예. 야생마였나 하여튼.
1: 야생마
0: 안정환 선수인가? 야생마 김주성.
1: 야생마 김주성. 맞아요. 맞아요. 적토마 고종훈.
0: 아, 적토마 고종훈.
1: 예, 그렇게
0: 됐죠. 아, 기억나네요.
1: 예, 86년 이슈들도 보내주셨고, 5223님께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면서 사랑받았던 노래, 86년도에.
0: 노래 높은 음자리에요.
1: 바다의 누워를 준비했고요.
0: 깜짝 퀴즈요.
1: 퀴즈 나갑니다.
0: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었던 차범근 선수가 큰 활약을 펼치는데, 당시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아, 강력한 슈팅과 저돌적인 돌파로 갈색 폭격기라고 불렸습니다. 네. 차범근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별명. 네. 그 외국 사람들이 이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차범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범자에 근자를 붙이기 힘들어서.
1: 그게 이제 BUM으로 돼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독일에서는 뭐 난리 나죠. 예. 굉장히. 예. 굉장히 하여튼 뭐. 붐이었어 이때 네. 우리 차범근 선수.
0: 18,000원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번을 뽑아서 텀블러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자 이제 노래 듣습니다.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역이 구름이 많겠고 내일 오후 제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 내륙 곳곳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으로 27km 구간 충청권 정체가 심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도 천안 방향으로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 또 차령터널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에서는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바람부터 4km 구간 꽉 막혀있고 당진과 홍성휴게소, 매송,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어렵습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띠라라라 높은 음자리 바다의 노아 듣고 왔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 어떤 음에서 노래 부른 건가요?
0: 자, 정

0: 답은 차붐이었습니다.
1: 차붐이 정답이었고요. 텀블러 세트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두시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0: 자, 계속 만나볼게요. 심혜영님께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 7월 28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경남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 아, 밀양.
0: 그 더운 여름날 아기를 낳느라 고생한 엄마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1: 아하.
0: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글쎄다 그때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보자 내가 아침밥을 묵고 개밥 줄 때쯤이었거든. 그게 몇 시였는지 그걸 모르겠다 어? 하셔서 평생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영진씨 시골에서는 개밥을 몇 시쯤 주는지 아시나요?
1: 10시에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 먹으니까. 근데 시골은 아침을 좀 일찍 먹으니까 9시나 10시 아닐까.
0: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시골의 강아지들도 일찍 밥을 먹었을 거예요.
1: 왜냐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니까.
0: 그러니까 아침 본인이 어머니께서 아침밥 드시고 바로 줬으니까 그때는 막 한 7시 전부터 식사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또 이렇게 농사일을 만약에 하셨다면 일찍 아침을 드셔야 되거든요.
1: 그게 뭐라 중요하겠냐 싶으시지만 그 혹시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그 아기를 낳으실 때는 시간을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애가 4주가 바뀌어요. 정확하게 이걸 봐줘야 돼요. 몇 시 몇 분인지를 봐줘야 아 이게 얘가 이런 사주가 아니고. 왜냐면 시를 모르면 이게 맨 마지막 글자가 안 맞으면서 굉장히 이게 애매하게 됩니다.
0: 보시는 선생님들도 아니 조금
1: 왜냐면 여기도 약간 2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하나 맞춰줘야 돼요. 2시 또 2시다 그럼 2시도 애매해. 2시 1분인지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0: 보자 자시 축시
1: 해줘야
0: 자축인
1: 돼요. 자축인 중요합니다.
0: 저 제가 묘시에 태어났군요. 제가 묘시쯤 태어났거든요. 아마 우리 주인공도 묘시쯤 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자 사연 또 보내주셨고
1: 1982년이요.
0: 2년입니다.
1: 그 82년에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이 발행됩니다.
0: 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발행돼요.
1: 왜냐하면 그게 발행되면서 지폐는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폐는 계속 쓰다가 점점점 은행에 들어가는 지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500원짜리 동전으로 계속 대체가 되는 거예요.
0: 어렸을 때 집에 500원짜리 지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500원짜리 지폐가 왜 필요했느냐. 그때는 500원이 큰 돈이었어요.
0: 큰 돈이죠.
1: 왜냐하면 문방구에서 장난감이 1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0: 50원, 100원.
1: 네. 그래서 조립식이 100원이었어요.
0: 100원이요.
1: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100원짜리 조립식은 약간 허접합니다. 이게 약간 어깨만 돌아가요. 그리고 발도 뭐 붙어있는 몸통이랑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0: 뜯을 때 잘 뜯어야 되죠.
1: 하지만 그래도 이 100원의 이 크기라는 게
0: 어마어마해요.
1: 왜냐하면 우리 동네 만화가게에서 그 구워주는 호떡이 50원에 두 장이었으니까 100원이면 네 장입니다.
0: 두 장이 50원이니까.
1: 두 장이 50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네 장에 100원이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야.
0: 배 터지죠. 배 터져요. 지금 한 5천씩 하는데. 그러니까 오락실 게임이 두 판이네 100원이면.
1: 왜냐하면 근데 그때는 82년도가 막 엄청나게 오락실이 막 1등이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1, 2년, 3년 더 가야 돼요.
0: 아 전자오락은.
1: 그렇습니다. 왜냐 물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좀 애매했다.
0: 자 이렇게 해서 82년도에 500원 지폐가 발행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 진짜.
0: 82년도에 사랑받았던 노래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1: 82년도면 이 노래입니다. 전용록의 종이학이 나 너를 알고 사랑을 한 그 젊은 친구들이 껌을 그렇게 씹어가지고 껌정이로 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0: 종이학 천 마리. 종이학 천 마리.
1: 그러면 그거를 다 가수 오빠들한테 그렇게 다 주면은 그걸 다 누가 가져겠어. 가수 오빠들이 다 그걸 집에 가져갔겠냐고.
0: 아이 또 그런 얘기 추억을
1: 에?
0: 그 추억까지는 또 가져가셨어요.
1: 어디 기획사 이사 갈 때 보면 뒤에 종이학 엄청나게 계속 타고 있어요.
0: 가져가신 분이 에? 많을 거예요. 예.
1: 그거 힘들게 오빠들이 버리는지도 모르고 그거 다 버려가지고
0: 버리진 않았어요. 예, 다 가져가셨을 거고. 예.
1: 종이학 천 마리 받아본 적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전 있습니다.
0: 아이 부럽습니다.
1: 하갈도 받아본 적 없습니까?
0: 아 없습니다.
1: 전 있습니다.
0: 아우 예.
1: 잘 지내니?
0: 예, 잘 지내.
1: 미안하다.
0: 아 그쪽에 팝송 한번 알아볼게. 82년도 사랑받던 팝송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이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녁록 종이학 시카고 How to say I'm sorry까지 듣고 왔고요. 내가 태어나던 날 한번 또 볼게요.
1: 마지막 사연입니다.
0: 9006님께서 태어나셨네요.
1: 제 생일은 1990년 7월 4일입니다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치킨인데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양념치킨을 고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양념치킨을 정말 자주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빠 말로는 치킨집 사장님이 쉬는 날 빼고 맨날 시켜 먹을 정도였대요. 치킨집 사장님 쉬는 날 그날만 안 먹은 거야. 엄마의 기억으로 그 치킨집 이름이 아빠 치킨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다네요. 튀긴 닭이 양념에 푹 절여져서 위에는 뭐가 솔솔 뿌려져 있고 뭐가 솔솔 뿌려져 있는 거지?
0: 깨? 깨 아니 깨?
1: 깨가 솔솔 뿌려져 있고 은박지에 싼 그 옛날 양념치킨 요즘은 은근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때문에 1990년에 많이 희생된 닭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킨. 저는 이게 양념치킨 하면은 그 다 먹고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어요.
1: 그 튀김옷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는 거는 고수네요.
0: 사실 제가 치밥에 얹어요. 그 튀김옷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1: 그렇지.
0: 거기에 이렇게 밥을 비벼서 먹으면
1: 그 정도예요?
0: 너무 맛있어요.
1: 그 정도예요?
0: 네. 특히 양념치킨은 양념치킨의 이제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를 따질 때는 식어도 맛있는 양념치킨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식었을 때 먹은.
1: 그러면 본인이 좋아했던 양념치킨 브랜드가 있었습니까?
0: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김천 시장 안에 있는 농소통닭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1: 시장 안에 있어요?
0: 시장 안에 농소통닭이 있는데 그 치킨 참 좋아했는데 커가면서 그 맛이랑 좀 비슷한 치킨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1: 있어요?
0: 네.
1: 안 들리게 해봐요. 뭐예요?
0: 에?
1: 정말 너무 안 들린다. 아 그거요?
0: 네 그거요.
1: 어 그러면 그거네 양락이형?
0: 예예. 아 그 양념 치킨이 저는
1: 그렇구나.
0: 양념은 저는 예, 그쪽입니다. 예.
1: 그 양념 치킨을 좀 찾아보니까 양념 치킨의 원조는 윤종계 씨입니다. 예, 윤종계님이신데
0: 선생님
1: 여의의 여의 예. 이름에 또 계자가 들어가시네요.
0: 이분이 이제 저
1: 아, 대구 분이네요.
0: M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죠.
1: 한 치킨의 참여 창업자로 조리할 때 염지 과정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뿌려놨다는 거죠. 양념 치킨과 치킨 무를 최초로 개발해 한국 스타일의 치킨을 탄생시킨 분이다.
0: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이제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따로 또 나와서 만든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1: 아무래도 그렇게 원조가 있고 쭉쭉쭉 나와서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0: 아 양념치킨은 진짜 와 진리의 진리.
1: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닭인 거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0: 그렇죠.
1: 최초인 거죠.
0: K 이제 치킨 양념 이런 이렇게 양념은
1: 그래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나오고
0: 이렇게 사실 지금 우리 9006님의 기억은 깨인데 사실은 땅콩 뿌려져 있는.

0: 는 양념치킨 있거든요.
1: 오, 더 맛있습니까?
0: 저는 사실 이제 깨예요? 없는 걸 좋아하는 깨를
1: 아무것도
0: 좋아하는데
1: 아무것도 안 뿌린
0: 또 땅콩이 들어가서 고소함을 또 배가시키는 그 양념치킨.
1: 오, 그럼 생각하면 박영진 씨는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0: 아니, 까다롭기보다는 예, 좋아합니다. 아, 저 양념치킨 치킨하면 다 좋아해 사실은 전 브랜드를 다.
1: 야, 예전에 이거 한 마리 시키면 그래도 든든하게 또 먹을 수 있고, 그죠?
0: 그 호일이 안 다치잖아요, 뚜껑이.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싸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거기 이제 막 삐져나와. 그 이제 그 거기서 향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지금도 뭐, 물론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냄새를 탁 맡고, 아, 이거 또 양념치킨 시켜 드셨구나, 누가.
1: 통, 근데 왜 이렇게 깍을 작게 만들었어요? 아. 살짝 깍을 좀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마케팅 할까요?
1: 아, 그런가?
0: 아무튼 너무 푸짐했어요. 그때 또 닭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닭다리가 이런 게.
1: 자, 1990년 인기가요를 준비해봅니다. 네. 변진섭의 숙녀에게.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해남에서 초벌 논내기를 하며 부르는 방아 타령입니다. 6월 농부 8월 신선이란 옛말처럼 고된 논내기가 끝나면 8월엔 신선처럼 여유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5: 두시만세 내가 태어나던 나. 왜 이렇게 아기가 슬프게 올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
6: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양념치킨 이야기로 그래도 꽤 즐거웠던 추억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네.
6: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생일 사연만 들어와서 그 생일 사연 날짜를 듣고 그 생일 날짜에 맞는 또 추억을 찾는 그런 코너잖아요.
5: 그렇죠.
6: 약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까 싶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5: 사실 이제 저희 기획 의도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과 함께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보너스로 우리 박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 그 재미도 있었어요.
6: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5: 네. 네. 너무나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즐거웠던 코너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주말 마무리 또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5: 노래 NL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6: 1등이
5: 커피다.
6: 두지 마세요.
5: Forever.

0: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 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천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초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 수석 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 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 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장치를 두는 방향의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고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루체른 엠멘 공군기지를 통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

0: 저희가 집중할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F조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본선 최강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웨덴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브라이언 브로비의 연속골과 코디 학포의 멀티골을 앞세워 5-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평이 완전 다른 경우가 참 많죠.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서 다들 나랑 같겠지 하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수가 호평이어도 한둘은 꼭 악평. 반대로 와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나 싶었는데 나만 빼고 다 재밌었는지 수백만 흥행가도를 달리더라. 여기서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어느 정도의 부정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하는구나. 영화도 식당도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 없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는 쓸 테지만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순 없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춘식 씨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0: 제가 2호선 교수님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예.
0: 어떤 부부싸움을 했죠?
1: 자, 들어가요.
0: 네.
1: 70대 남성 로렌스 존 리플 씨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아내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 내가 이 집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
1: 그리고는 실제로 은행을 털고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있다가 잡혔대요.
0: 잠깐만요. 그럼 진짜로 감옥에 가고 싶어서 도망도 안 가고 은행을 턴 거예요?
1: 하, 그렇대요.
0: 와.
1: 체포당한 후에 조사를 했죠.
0: 네.
1: 왜 그랬냐. 아내가 있는 집에 가는 것보다 감옥이 낫겠다 싶었대요.
0: 이야, 그날 뭐 되게 심각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셨나? 아니, 예를 들면 누가 외도를 하셨다거나.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건조기가 고장나서 그 수리 이야기를 하다가 싸웠답니다.
0: 아, 그럼 법을 자주 어겼던 분은 아니고요?
1: 응,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대요.
0: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 일단 6개월 가택연금과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답니다.
0: 가택연금이면 감옥 대신 집에 갇히는 거잖아요.
1: 가장 무서운 형벌 아니었을까요?
0: 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까요? 이게 지금. 네.
1: 그러니까요. 죄지면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0: 그렇구나.
1: 아. 그럼 문천식 씨가 그냥 우리 예. 장난삼아 어디가 내가 만든 예쁜 감옥이요? 예. 집 가는 길을 그렇게 됐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찾다 보니까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었네.
0: 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그죠?
1: 어디 가요? 존 로렌 씨. 아, 내가 만든 예쁜 감옥이요.
2: 아,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1: 아, 웃을만한 네. 일도 아닌데. 하여튼 아이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진짜 빈대 하나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0: 그쵸.
1: 네. 그 본질을 들여다봤어야지.
0: 그 오늘도 부부싸움 하셨을 꽤 많은 부부.
1: 네. 네.
0: 네, 진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아니, 음성 편지 한번 써주세요. 아, 부부생활 하고 계시니까.
0: 우리 리플 형님, 예, 힘내시고요. 예, 현수님이랑 잘 하세요.
1: 아, 그리고 그 네. 지금 약간 냉전 중인 부부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갈라설 거 아니시죠? 미안하다고 하세요. 예, 그게 최선입니다. 예.
1: 갈라서면 어떡하려 그래? 아, 근데 최악의 경우를 예.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꿰매고 가는 방법으로.
0: 그럼요. 예. 예.
1: 자, 나비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집에 안 갈래?

0: 네, 6월 2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나비의 집에 안 갈래 들으셨는데요. 나비 씨는 현재 육아하면서 집에 네네. 잘 계십니다.
1: 집에 계세요. 예, 계속 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나왔을 무렵 저희가 제가 네. 낮에 하는 라디오에서 나비를 만났는데 네네네. 이 정도의 감성이면 나방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니? 라는 얘기를 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기억나요.
1: 네, 나방 네. 삶을 접고 이젠 진짜 나비의 삶으로 네. 충실하고 계신 우리 나비 보고 싶네요.
0: 아 근데 진짜 부부싸움 하시면요. 아, 나갈 거야 하고 나가셔가지고 친구가 끊겨가지고 배회하시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그럼요. 사실 네. 그게 홧김에 나온 거지 어떤 즐거운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 그게 뭔지 한번.

0: 경험해보고도 싶네요라고 한숨을 살포시 내실 분이 누가? 나오십니다. 일단 부부가 돼야 싸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솔로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1: 오늘 준상 씨 오신 날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치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8: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는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기암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8: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을 예약하실 수 있고요.
7: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2913님 오랜만에 데이트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9: 와우,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가려고요. 데이트 장소는 연애 시절에 자주 가던 경양식집이에요. 아우, 여기 숲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어쩜 이렇게 크리미하면서 바리감이 있지?
7: 수프가 그냥 수프지 뭐. 저 우리 거 나온다.
9: 오우, it's amazing. 저기야, 함박스 테이크야. 오우, 이 데미그라스 소스 콜라진 봐봐. 이 사진 좀 찍어야겠어. 아우, 좋아요.
7: 아이고, 그렇게 좋아?
9: Of course. 저는 남편하고 오붓한 데이트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디너 즐기세요.
7: 오, 경양식집 좋죠.
8: 경양식집 진짜 오랜만이다. 네. 이 말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7: 그쵸.
8: 근데 요즘 가끔 경양식집 그대로의 분위기로 연출해서 대접하는 레스토랑을 파는
7: 저희 동네 하나 있어요.
8: 너무
7: 레트로
8: 좋죠?
7: 레트로.
8: 네. 완전 좋아. 밥하고 빵 둘 중에 하나지고 막.
7: 네, 맞아요.
8: 스프도 그 예전에 먹었던 그 스프. 그
7: 인테리어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8: 맞아요. 네. 추억이라는 게 참 소중해요. 네. 그러고 보면.
7: 데이트 잘하고 싶고요.
8: 네. 네. 자, 다음은 3428님이 보내주셨어요.
10: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아들이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려온대 글쎄.
11: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10: 어서 와요. 그래요. 오는데 그 너무 더웠죠? 그래요. 여기 그 시원한 얼음물 좀 마셔요. 자.
12: 뭐야 엄마. 왜 이렇게 떨어요? 평소처럼 마세요.
10: 떨기는 누가 떤다 그래 너는. 평소랑 똑같은데 뭐. 제가 사실 나트 좀 가리고 아들 여자친구라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떨려서요. 힘을 주세요.
8: 야, 근데 이 사연 하나로 우리가 생각이 확 전환이 되네. 보통 보면은 예비 뭐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른을 만나러 가는 어린 분들이 더 떨 거라 생각했는데.
7: 맞아요.
8: 아, 맞이하는 어른들의 마음도 버금가게 떨릴 수 있겠구나.
7: 그 어른들도 긴장되시는구나.
8: 그렇네요. 진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네요. 아, 어쨌든 귀여운 우리 어머님의 사연. 네. 그 만남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7: 저도 이 다음에 아들도 딸이 이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 아니에요.
8: 긴장될걸.
7: 나가 그래야지. 오지마 그래야지.
8: 딸을 아예 안 볼 생각이야 남은 인생. 딸에게 접힐 생각이냐고.
7: 아유, 정말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데.
8: 아니, 모든 아빠들이 그렇지. 딸 눈치 보느라 친절한 척 하는 거지. 그 마음속엔 문천식 씨 같은 생각할걸요.
7: 안 되죠.
8: 그래요, 아빠들 힘내요.
7: 네, 3428님 신청곡이네요.
8: 클론의 노래입니다. 꿍따리 시켜봐라.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에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22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대요.
0: 아 예, 선희씨, 전희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어깨 아파라. 일을 하다가 무리했는지 어깨랑 등이 뻐근합니다. 예. 이럴 땐 아내한테 안마를 부탁하곤 하죠. 여보.
1: 아이고 왜 불러요?
0: 아니 내가 저 어깨랑 등이 아파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주물러 주세요.
1: 아유 좀 여기. 여기. 주무르지도 않았거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여기 뭉쳤다 여기. 어때 좀 시원해? 이렇게 주물러서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들겨야 돼. 이렇게.
0: 아까보다 더 아파서 팔을 못 들겠습니다. 예. 그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라시 잘 듣고 있어요.
1: 어유 감사합니다. 오. 아내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오. 근데 아마 진짜 시원하게 하는 분들 악력이 좀 세요. 그 아내분이 아마 엄지나 이런 데 악력이 마사지 악력이 세신가 보다.
2: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분은 다치신 거지만 그 질환으로 50개월 오신 분들은 어깨를 잘 못 쓰시더라고요.
1: 회전근 질환이 많고 또 회전근에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네. 석회가 계속 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레이저로 좀 이렇게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2: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 사실 진짜. 정말 물리치료도 그렇고 재활도 그렇고 문천식 씨 그 쇄골 부러진 거 재활 열심히 해요.
0: 알겠습니다.
1: 아직도 예. 만세가 좀 불안정한 것 같긴 해.
0: 아이 뭐 잘 돌아갑니다. 조금.
1: 하긴 입금이 많이 되면은 다 고쳐지고.
0: 삐걱삐걱 하긴 하는데.
1: 만세가 제대로 될 거야.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이번에는 9826님이 오픈런 하러 가신대요.
3: 반갑잖아. 나 주말에 빵집 오픈런 갔잖아. 아니 부모님이 요 며칠 더위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다고 막 그러시잖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 좋아하는 빵을 사드리고 싶잖아. 나 효도 진짜 원하잖아.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가만 안 두겠어.
0: 가만 안 두겠어.
1: 라고 해주셨어요. 네. 빵집 오픈런에 줄 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0: 그래요?
1: 저는 몰랐네.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문천식 씨나 저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봐요. 줄 설 수 있어 없어?
0: 맛집이면 줄 서죠.
1: 그렇죠.
0: 똑같은 거군요. 네.
1: 저는 약간 뭐 국수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국수, 뭐 밀면이나 냉면 뭐 이런 거 진짜 특이하다. 네. 소문났다. 이러면 줄 한번 서볼 것 같아요.
0: 저도 순댓국 제일 줄 많이 선다는 집 있어가지고 가서 순댓국. 줄 섰었거든요. 아 푸짐하더라고요.
1: 한때 뭐 곰탕집에 막 그 미나리 확 넣어주는 이런 비주얼
0: 맞아.
1: 장난 아닌 것들이 막 SNS상에서 저를 욕했었죠.
0: 오픈런 네. 대단합니다.
1: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네. 훨씬 더 두둥실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빵 골라 담아서 효도하시기 바래요.
0: 효녀십니다. 네. 다음은요?
1: 다음은 5278님이 보내주셨네요.
4: 선희는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성수동 놀러 가려고요. 오. 저희가 예전에 성수동 살아서 추억이 많아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간다고 하시는 거 있죠?
3: 아니 이제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성수동이 핫해지기 전에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 성수동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 그냥 핫해질 줄은 몰랐지 내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사는 건데 아 이제 나 이제 배가 너무 아프다 진짜.
4: 아 못 말래 우리 아빠 진짜. 아무튼 우리 가족 단골 식당도 아직 있는지 찾아보고요. 여기저기 성수동 구경 많이 하고 올게요.
1: 어른들 그 집 관련해서 동네 관련해서 얘기하면 항상 엔딩인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됐어.
0: 그러니까요.
1: 그때 안 샀어 이래. 뭐 이러면서. 아,
0: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죠?
1: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성수동이 몇 년째 서울에서 제일 핫한 곳인데 팝업스토어도 많고 외국인들도 진짜 그래서 그런지 맛집 찾아서 많이 탐방을 오시고
0: 대부분 데이트를 네. 하시더라고요.
1: 그쵸.
0: 가봤는데.
1: 집값도 네. 많이 비싸요. 한 50배 올랐나?
0: 설마.
1: 그때 샀어야 돼?
0: 한 3, 4배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 아니 체감하는 건 한 50배 오른 것 같아요.
0: 체감은 그렇죠.
1: 예. 예전에 성수동 근처에 구두 공장이 많았어요. 그 구두나 가죽
0: 맞아요. 수제골목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제가 엄마 구두 굳혀드리려고 그 성수동 인근을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0: 오 그랬구나.
1: 그때 돈 모은 걸로 그걸 샀으면
0: 거기 샀어야 돼요. 지금 진짜 엄청 비싸 성수동.
1: 잠깐 나갔다 올게요.
0: 자, 5278님 추천하신 원더걸스의 So Hot 들려드릴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강원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 정체가 깁니다. 우선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모두 5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평창에서 둔내, 새말, 문막 구간, 여주에서 양지터널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데 사고가 있습니다. 감곡에서 승용차 화재 관련 사고가 나면서 6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분기점에서 강일 사이로 모두 36km 구간 정체인데요. 특히 강촌과 설악, 서종에서 파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천안, 안성,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예약 사연의 주인공 이동욱 씨 모실게요. 바로 오세요.
8: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차 수리하러 공업사를 갑니다.
7: 왜요?
8: 아 며칠 전에 아내가 제 차를 주차하다가요.
7: 어머 어떡해? 어머 기둥에 긁혀. 어 아우 어떡하냐 이거?
8: 아 주차장 기둥에 뒷범퍼를 싹 긁어왔더라고요. 아 완전 알아요 진짜. 물론 아내도 너무 미안해하고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괜찮다 뭐 초보 때는 그런 실수 다 하는 거라고 토닥여 주긴 했는데요. 아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 속이 쓰리지만 티도 못 내고 지라시의 사연만 써봅니다.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진짜.
9: 저도 뭐 아내분하고 동일해요. 네. 얼마 전에 저도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제 잘못이었는데 앞에 쓱 스크래치가 왔는데 이걸 세차하시는 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이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예? 이거 저인데요? 바로 문천식 씨한테 공업사 링크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네. 예, 주말에 가야 돼요.
8: 칠을 해야겠더라고요. 벗겨졌어 그렇죠. 페인트가.
9: 네, 벗겨졌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차를 애지중지하는 분께는 너무 죄송한데 애지중지 안 해서가 아니에요.
8: 그렇죠.
9: 조금 부주의해서입니다.
8: 아유.
9: 용서해주세요.
8: 주차가 어려우시죠 초보분들.
9: 아, 저 예전에 주차하다 진짜 차 보조개 많이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8: 아니, 차 얘기만 하면 내가 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가.
9: 눈이 떴어.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보들은 아시겠지만 주차를 딱 했어. 근데 뻐걱하고 긁혔어. 그럼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성을 찾아야 돼. 근데 당황해. 그럼 뭘 한다? 후진을 해.
8: 아,
9: 자 그럼 어떤다?
8: 아, 요즘 보험 처리도 자차 비용을 좀 내야 돼.
9: 나야.
8: 돈을 좀 내야 돼서 속이 쓰리시죠.
9: 맞아요. 네. 아유 참. 자, 어쨌든 정선이 문천식의 네. 그 부킹 사연은 이렇게 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해요.
10: 좋습니다.
9: 네, 노쇼 없는 그날까지 쭉 계속됩니다.
10: 싸우지 마시고요. 예. 네. 이동욱님 신청곡 있습니다.
9: 21의 아파.
10: 아파.
9: 들으신 거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해요. 네.

0: 내 마음속에 있던 건 바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6월 11일 목요일 할매 할배 상담소에서 방송됐습니다.
1: 말자 할매 고민 상담.
2: 어떤 고민도 정말 뻥뻥 뚫어주는 속 시원한 상담자 우리 말자 할매. 네. 단 AS 없다는
1: 없죠.
2: 거.
1: 예. MBC 라디오 너튜브 무흐즈 채널 가시면요. 저희 상담하는 거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감을게요. 네.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 남성분이 만난 지 5분 만에 좋은 오빠 동생.
3: 아이고야.
4: 와, 5분?
2: 좋은 오빠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말 딱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 동생 사이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안 돼요.
3: 아, 그래요?
4: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멈춰. 됐어요.
2: 멈춰.
4: 예. 네. 야, 이 말 딱 두 번에 동생이 그래. 느껴졌구나.
2: 아. 그래도 형 동생 아닌 게 어디냐.
3: 아, 이거 발전 가능성이 없나 이거? 어떡하지?
4: 없어요.
3: 아, 그래요?
4: 없어요. 상처만 깊어져요.
2: 5분 만에 좋은 오빠 동생 멘트 나온 건 작두요.
4: 예, 네, 그냥 정말. 근데 오히려 나는 이 남성분이 아우 아주 시원해요.
5: 그지.
4: 뭔가 질질 끌고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딱 요새는 여지 주면 안 돼요.
5: 그래요. 네.
2: 아. 시간 낭비 시키는 건 실례요.
4: 맞아요.
3: 그래요.
2: 이 짝도 이제 마케팅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예. 빨리 그냥 잘 끊어줬어.
4: 예.
3: 하나 더 볼게요. 예.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간 역할입니다. 위에서는 더 잘하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제가 답답하다 합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없는 게 고민이에요. 저번에 회사 상반기 업무보고 회의에서 본부장님께서 일정이 이렇게 짜져있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4: 진짜 정말 안 잘린 게 어디야.
3: 그 후로 타부서 부장님들이 저를 꺼리십니다. 인사이동도 못해요. 이 상황 타개하는 방법
4: 와
3: 있을까요?
4: 야 이거 어떡해요 이분.
3: 아이고 선자씨 그 말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이분은 진지해요.
4: 아니 심지어 익명이야.
3: 말참 이거 어떻게 돼.
4: 익명을 안 해도 이걸 들은 회사 동료들은 다 할 것이에요.
3: 그쵸.
4: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어 회사원들이 어디 있을까요.
2: 야 기가 막히다.
3: 충격적이다.
4: 근데 정말 이 사람 이 당사자는 스트레스다. 에 밑에 또 후배들도 답답하게 이제. 보고 위에서는 잘하라고 채찍질하고 중간에서 정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데 네. 근데 봐봐요 요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미 잘려요.
2: 그지.
4: 아, 나오지 마세요예요.
2: 그지. 권고를 당하지.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상을 빼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2: 그래.
4: 어,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변두리 거를 자꾸 잘하려 그러니까 짜져 있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저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말을 다루는 지금
4: 맞아요.
2: 말은 말이요. 자기 마음 속에 어느 정도는. 이?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요.
3: 아 그래요?
2: 어. 그러니까 이것이 본부장 너 제발 짜져 있어라 라는 본인의 어떤 욕구와 갈망이 평상시 저변에 깔려있지 않고서는 네. 이 말이 형태를 갖춰서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오.
3: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2: 가치관 정립이 참 네. 중요한 이유지.
4: 네.
2: 어쨌든 나는 그래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이걸로 인싸가 될 수 있어 이 사람.
4: 맞아 너무 캐릭터
2: 이거를
4: 있어.
2: 노려. 이걸 이용해.
4: 맞아
2: 요새 이거 캐릭터잖아.
4: 요새는 이게 또 재미로 네. 빵빵 터지고 하면은 또 이게 또
2: 그래요.
4: 오 캐릭터가 돼.
2: 키득키득거리고 놀리고 네. 밈이 되면 이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거 나의 캐릭터구나.
4: 맞아.
2: 예 네,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있어 줘야 돼.
4: 맞아.
2: 오지게 다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만 있고 막 색깔이 선명해. 네. 세상이 미쳐날게요 그러면.
4: 요거는 본부장님도 잘 받아줘야 돼.
2: 그래.
4: 어, 땡땡씨 나 오늘도 어디 짜져 있을까.
2: 그렇지
4: 알지.
2: 그러면 아주 세련됐지. 미국식 그 유머를 탑재한 것이라고나 할까.
4: 그렇게 해야 돼.
2: 옛날 그 식으로 말하면.
4: 그리고 맞아. 네. 웬만하면은 또 업무 보고. 는 다른 사람 입을 빌려요 앞으로는
2: 예. 예. 잘하는 놈 시켰고
4: 예.
3: 이지가 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다음 사연이
2: 아직 있어.
3: 예예.
4: 3835님 말자할매 고민 있어요. 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고민이지만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고민입니다. 나름 살 찌우기 위해 야식도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

0: 네요.
1: 아이고.
0: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래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만.
2: 와 부럽다.
1: 이거 우리는 승질나잖아요.
2: 그렇지.
1: 근데 살안찌는 것도 겁나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았는데 엉덩이가 10분도 안 돼 배겨. 아. 살이 없으니까.
0: 난 3시간도 앉아있어.
1: 야 나는 야 잔다 여기서.
0: 여기 정말.
1: 푸시푸시 잔다. 나는. 근데 그 무엇이가 전체적으로다가 영양이 불균형이면 제대로 살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한번 영양제나 이런 거 보약 같은 거 있잖아요.
0: 먹어봐라고.
1: 보충제를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3: 말씀해요. 어떻게 뭘 좀 먹을까?
0: 그리고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봐요.
1: 그래요. 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0: 찐 사람들은요.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들처럼 먹고 있는가? 왜냐면 이분 기준에서의 만이지 우리가 봤을 때
1: 안 맞을 거예요.
0: 뭐야 이럴 수도
3: 그러네,
0: 있어.
3: 그러네. 김밥 반 줄 먹었어 이런 거.
1: 안 맞을 거예요.
0: 한번 그 말자쇼 할 때 어린이날 특집에 마른 친구가 고민이라서 좀 찐 친구가 조언을 바로 해줬어요. 다이렉트로. 자기는 먹는데 안 찐다 그러니까 너 점심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대. 먹어야지. 저녁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다. 먹어야지. 중간중간에 공깃밥 몇 공기 먹어? 한 공기, 세 공기 먹어야지를 다 알려줬어요.
1: 이거 미안한데 수능 만점자가 뭐 공부하는 해법 가르쳐준 거예요?
0: 그것처럼. 예. 너무 완고하네. 무릎을 탁 쳤어요.
3: 그렇구나.
1: 그렇네. 양을 한번 체크해봐요.
0: 맞아요.
1: 그 마니가 애지간히 많지 않고선 많이가 아닐 거예요.
0: 그래.
1: 위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3: 맞아요. 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0: 맞아요. 네.
1: 영양 문제, 영양 문제. 말라도 건강하고 튼튼하면 되는데.
0: 네.
1: 하여튼 그리하여.
3: 5713님. 새로 이사를 했어요. 집 앞에 정말 코딱지만한 텃밭이 있는데 예쁘게 고추를 심어서 눈호강을 할까요? 아니면 상추를 심어가지고 잎호강을 할까요?
0: 아무것도 하지 마요.
1: 뭘 심어도 후회야.
0: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1: 모처럼 참 늘 그렇듯이 마음이 통해놔.
0: 아니 뭘 눈호강은 몇 번 할 수 있을 거며 잎호강 그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 그냥 그 마트 가서 사드시고 꽃가게 지나가면서 눈호강 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려다가 몸고생 들어가요.
3: 아 그러네.
0: 예.
1: 내가 문춘식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3: 내가 뭘?
1: 가만히 있어. 두 번째는 들뜨지 마.
3: 아 나는 뭐라도 해줄라 그랬지.
1: 봐봐요. 들뜨 새 집에 지금 이사 와서 들떴어.
3: 아 신난다.
1: 들떠서 계획한 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야.
0: 맞아. 맞아.
1: 이거 벌레 생기면 다 치워줘야 되고.
0: 맞아요.
1: 뭐 저기 화단 키운다고 그거 다 너 공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일단 새 집을 군데군데 손보고 뭐 할 게 많잖아. 주제가.
0: 집이 먼저.
1: 집 먼저 신경 쓰고 다들 지그럽게 할 일 없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
0: 맞아요.
4: 아 방송 때 문자 엄청 왔습니다. 4469님 말짜면 맞는 말만 하네 정말.
1: 그러니까
4: 하면서.
1: 진짜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4: 그렇죠.
1: 자 그리고 우리 4299님 희극인들 셋이 모이니 너무 재밌어요. 나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정선희 문천식 김영희 킹왕짱 감사요.
4: 아우 감사합니다.
1: 진짜 또 이렇게 잘 자라라고 물을 무럭무럭 주시네 또 이렇게.
4: 그러니까요. 4611님도 안녕하세요. 혹시 말짤매가 제가 아는 김숙 씨 맞아요? 고민 해결 굿 하셨는데요.
1: 김영희 씨입니다.
4: 네, 김숙 씨는 다른 개그맨.
1: 예. 김숙 씨. 아, 이게 김숙 씨, 김영희 씨 잠깐 착오가 일어났던 거 아닐까요? 두 분 다 좀 오래 활동을 하신 분이라.
4: 그렇죠.
1: 예, 이목구비가 전혀 접점이 없거든요. 아마 잠깐 착오가 일어나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김영희 씨입니다.
1: 네.
4: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3: 지라시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1: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4: 방금 들려드린 내용 중에 선자 할매가 평소 춘식 할배에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땡땡땡땡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땡땡땡땡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1: 1번 들뜨지 마. 2번 눈뜨지 마. 3번 입 열지 마.
4: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그냥
4: 힌트?
1: 초성으로 갈까? 초성 정도?
4: 힌트.
1: 예, 산들의 노래입니다. 네. 취기를 빌려.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9: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9: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선자매 춘식 할배에게 자주 하는 말 정답은요?
14: 1번 들뜨지 마.
13: 들뜨면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죠, 연준 씨?
14: 들뜰 때 눈빛이 달라져요. 그 춘식 할배 얼굴 봤잖아요.
13: 맞아요.
14: 광기가.
13: 진짜 들뜨면 안 돼요, 여러분. 차분하게 해야 돼요. 자,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4: 아, 9198님이 요거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짧게. 용달리를 하는데 완도에서 의정부까지 4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빈차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13: 아이고.
14: 일이 없어요. 울적한 마음 지라시로 위로 삼고 올라가요. 맴이 찢어집니다.
13: 아유, 찢어지죠 진짜.
14: 좀 뭔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13: 네. 네.
14: 힘내시고요. 일단 그 좀 안 좋고 억지로 억지로 버텨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렇죠.
13: 맞아요.
14: 근데 요 구간 그래도 건강하게 잘 견디고 나면요. 와, 나 진짜 다 해냈구나. 뭐 이렇게 좀 기특해하면서 옛날 얘기할 시간들도 오더라고요.
13: 그렇죠. 네. 요새 또 기름값이 비싸서 또 그러실 것 같아요.
14: 맞아. 요새 지금 한참 다들 네. 이 전쟁 때문에.
13: 에휴, 힘내자고요.
14: 맞아요. TLC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Digging on You 끝곡입니다. 2부 끝곡 들으시고요.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13: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 수석 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 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 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JD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루체른 엠멘 공군기지를 통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할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완파하고 F조 2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우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F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하고 본선 최장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고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0: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을 때가 겁이 많았던 아이가 힘든 치과 치료를 해내는 모습에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예요. 꺼이꺼이 울면서도 결국엔 진료실에 들어서고 작은 손을 꼭 쥐고 버텨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매번 용기란 이런 거구나 다시 배웁니다. 오늘도 치과에 오는 아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마주하는 것이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인데요.
1: 1045님께서 라디오란 무엇인가? 라디오는 목소리다. 정선의 문천식님 목소리에 김준상 아나운서님 목소리까지 일요일 오후 기호강으로 더위를 잇는다라고 주셨어요.
2: 그렇습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목소리는 시청한 게 여름에 들으면 서늘하고 겨울에 들으면 따뜻해요. 아, 희한해.
1: 자연 같은 목소리인가요?
2: 그렇게 핫팩도 되고 뭐 냉찜질도 되는.
1: 근데 왜 여자를 안 만나?
2: 아유. 참.
1: 예, 물어보려고요. 예, 예.
2: 그러기 아유, 빙초산 같은이라고.
1: 김준상 아나운서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날게요.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내게

0: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이를 판 콘텐츠 킬러 자리 썬데이 성화. 이분은 왠지 후배들 잡돌이도 부드럽게 할 것 같아요. MBC의 손방망이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2: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어머.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0: 진짜 혼낼 때 그렇게 해요?
1: 가정한 잡돌이.
2: 혼을 안 내서 뭐 네. 밖에 있는 저희 네. 민성 PD도 알 텐데 네. 저희 후배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1: 아, 혼을 안 내서 네. 그래 잡돌이를 다정하게 한다는 게 더 무서워 나는.
2: 후배들이 너무 네. 좋아요 저를.
1: 아예 그냥 잔소리나 잡돌이를 안 하는 편이구나.
2: 근데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후배들이 네. 이어폰 양쪽을 이제 다 꽂고 네. 뭔가 열중하고 있을 때 아 나는 저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나죠. 혼자
1: 아 그냥 혼잣말 하는구나.
2: 혼자 마음속으로
1: 혼잣말로 혼내는구나.
2: 근데 말은 안 해요.
0: 아 그렇구나.
1: 내가 그거 이해해요.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혼잣말로 푸는 게 뒷감당이 훨씬 편할 땐
2: 마음속으로.
1: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요.
2: 근데 제가 말해도 아마 저는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종이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게... 뭘 좀 그려봐요, 종이입니다.
0: 자, 광고 편성표를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갑니까?
2: 오늘 2018년 6월 21일 TV 편성표입니다.
3: 쇼, 컴온!
1: 예. 요즘 진짜 다들 월드컵 시즌에 뭔가 진짜. 좀 볼이 홍조가 늘 다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다들 신나 네. 있으신 것 같아요.
2: 진짜 확실히 월드컵은 월드컵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 경기에만 좀 몰두했다면 이제는 좀 수준이 달라진 게.
2: 좀 보고 계십니까?
1: 저는 저희 집에 네. 장권사님이
0: 어머님이?
1: 저희 어머님이
0: 월드컵 다 보세요.
1: 세계 각국의 경기를 다 보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뭐 네덜란드, 뉴질랜드 뭐 이런 엄마 거기를
0: 야야 글쎄 호날두가 퇴장을 당했어 막 하시면서 다 아십니다.
1: 그 축구를 드라마 보듯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축구 선수들하고.
0: 근데 여기 2018년도도 준하 씨 축구 있었잖아요.
2: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1: 그랬어요. 네. 러시아.
2: 맞아요. 피파 러시아 월드컵이었죠.
0: 그러니까.
2: 이날이 프랑스하고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경기 중계가 있었는데요. 야. 이때 개최된 러시아 월드컵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동유럽에서 개최하는 대회였습니다. 오. 사상 최초 놀랍죠. 개최국인 러시아가 또 역대 개최국 가운데 가장 큰 국가여서 자부심도 있었는데 네. 올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합쳐서 개최하는 바람에 이 기록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됐지만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2018년 월드컵 누가 우승했더라?
2: 기억나세요?
0: 기억이 안 나.
1: 전혀.
0: 보통 브라질 아니면 뭐
2: 이거 기억이
0: 프랑스 이런 쪽인데
2: 어디 프랑스입니다.
0: 프랑스
2: 맞습니다.
1: 프랑스가 정말 네. 축구 강국은 강국이구나.
0: 불란서
2: 네. 네. 20년 만에 다시 한 우승이라서 화제가 됐었고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했었죠.
1: 대단하네요.
2: 근데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국가였고
1: 왜냐면 제가 월드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도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다는 건 그렇죠. 알아요.
2: 그래도 은근히 강팀이에요.
1: 그래요.
2: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가 그때 당시에 최우수 선수 골든볼을 수상을 받은 우와. 주인공이 나왔죠. 모드리치 선수. 네. 크로아티아의 주장이었어요.
0: 3등은 누가였어요?
2: 3위는 벨기에였습니다.
0: 벨기에.
2: 그리고 우리나라가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0: 맞아요. 네.
1: 이게 1승이 어느 나라랑 붙었을 때
2: 그 기억나세요 혹시?
0: 독일 아니에요?
2: 맞아요. 독일하고의 카잔의 기적이라고 불렀잖아요. 독일을 꺾은 것도 월드컵 이변이었습니다. 엄청난 이변이었죠.
0: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1: 그렇구나. 네.
2: 이 앞에 두 경기를 다 지고 경기 전략이나 뭐 선수들 간의 뭐 팀워크 등등에 대한 비평이 많았는데 뭐 진짜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송영민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야, 드라마가 진짜 여기서 쓰여지는
2: 맞아요, 맞아요.
0: 손흥민 대단해요. 그렇죠? 이번에 네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2: 아 손흥민 선수에게 네 번째 월드컵.
1: 예. 아니 맞습니다. 근데 다른 외국을 보니까 이번에 막 39살, 35, 6 노장들이 진짜 많던데
2: 많아요.
1: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젊을 때 은퇴가 될까요? 은퇴를 할까요?
2: 은퇴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사실 축구 선수가 30대 후반까지 그 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죠?
1: 그 외국이랑 구조가 좀 다른가?
2: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날두 선수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의 끝판왕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뭐 식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루틴을 체계적으로 가져가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4: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동국 선수 굉장히 은퇴를 늦게 했잖아요.
2: 그렇긴 하네요.
4: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또.
2: 있긴 가끔 있죠. 가끔
1: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습과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체적인 조건도 무시 못하는 거
4: 그럼요.
1: 같아요.
4: 맞아요. 네.
2: 맞습니다.
4: 이변이 많죠. 월드컵에는 그죠?
2: 이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월드컵에도 재미난 이변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최대 이변 중에 하나는 카보베르데라는 국가.
4: 와. 낯선 국가였어요 사실은. 네.
2: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다는 거. 카보베르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처음 들어요.
2: 처음 들어요.
4: 저 처음 들었어요. 네.

0: 검색을 해봤는데 인구가 52만 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나라더라고요. 네. 비교적.
1: 아, 네. 아프리카 대륙 서쪽 대서양에 있대요.
0: 네. 네. 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2: 올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국가였는데 네네. 이날 경기에서 골키퍼의 활약이 대단해서 오. 이 골키퍼가 상당히 화제입니다.
0: 약간 해설자가 노익장 이런 얘기 하시던데 나이가 좀 있죠?
2: 몇이네요? 나이가 마흔이에요.
1: 선수 쳐놓군 정말.
0: 엄청 네. 많은 거죠.
2: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 비자 보증금이 없어서 미국에 오는 걸 포기하셨었다 이런 얘기를 어떡해. 경기가 끝나고 이 사연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1: 진짜?
2: 그래서 2차전은 우루과이와의 경기인데요. 네. 관중석에서 보게 될 것 같아요.
0: 잘 됐다. 아, 그러니까
1: 저는 네. 이런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그 이 비하인드 스토리
2: 비하인드 너무
1: 이런 이런 정도의 막 뭉클하는 감동이 정말 많은 진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아요.
2: 그리고 네. 이 선수의 인별그램 팔로워 수가 한 5만 명 정도였대요.
1: 네네.
2: 네, 제가 지금 저희 방송 하고 있는 현재 찾아보니까 1,000만
0: 진짜요? 있다고. 와, 대단하다.
2: 여기 인구가 52만 명. 그렇죠.
1: 와, 진짜. 그 전 세계적인 응원을 받는 거죠.
2: 네, 그런 거 있네요.
0: 근데 이 스포츠라는 게 승패를 떠나서 왜 선수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이 러시아 월드컵 때는 뭐 그런 선수 없었을까요?
2: 아, 지금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예? 음바페 선수.
0: 음바페.
2: 프랑스의 음바페 아시잖아요.
1: 좀 많이 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 이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전에도 특급 유망주였지만요. 이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계기로 전 세계가 아는 축구스타가 됐는데 당시 나이가 만 19살이었다고 합니다.
1: 와, 그렇구나. 엄청나죠. 진짜 완전. 진짜.
0: 우리나라 지금 20살 정도잖아요.
2: 와, 그렇죠.
1: 고3 때 다 이룬 거야.
0: 그러니까요.
2: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다 이룬 거죠.
0: 만약에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축구 광이잖아요.
2: 와.
0: 월드컵 경기 중에 딱 한 경기 만 현지에서 볼 수 있다.
2: 와,
0: 어느 나라 보시겠습니까?
2: 그 우리나라 32강 경기.
1: 네. 그렇죠. 직관이라면 우리나라를 아무래도 솔직히 선택을 할
2: 진짜 왜냐하면 아, 그 응원하는 분위기가 저 뭐 호날두 메시 붙는 뭐 스페인의 프로축구 경기도 봤는데 이게 내가 평소에 응원하는 팀이 아니고 응원곡을 모르니까 네. 좀 덜 재밌더라고요.
1: 아, 이게 네. 희한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면요 같이 움직이고 선수들이랑 같이 뛰어
2: 심장이 같이 뛰어
0: 맞아 있잖아
1: 진짜
0: 다 서 있어
1: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
2: 골 아깝게 안 들어 막 놀라고
1: 그 얘기하니까 더 뭉클하다 또
2: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네 좋습니다 2018년 6월 당시에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뚜두.

0: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을 토크토크합니다. 썬데이 상암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 6월 21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1: 일명 비운의 드라마라고 불리는 MBC의 수목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0: 정선 씨 왜요? 왜 팔 걸렸어요 지금?
2: 장기용 씨를 제가 이 드라마에서 발견합니다.
1: 아 진짜로?
2: 그 진기주 씨와
1: 예,
2: 장기용 씨의 이야. 그리고 허준호 씨의 오. 이거 진짜 웰빙 드라마 노, 아, 웰빙
1: 드라마
2: 죄송합니다.
1: 웰빙이에요?
2: 웰빙은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0: 예.
2: 웰던 아 웰던이란다.
0: 웰던.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2: 아, 나 오늘 재밌는데?
0: 좋은데.
2: 나 오늘 좀 웃긴데?
0: 웃긴데?
2: 웰메이드 드라마.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1: 진짜로?
2: 이거 보셔야 돼요.
0: 그래서 준상 씨 이 드라마를 보고 정선혜 씨가 장기용 씨를 샤라웃 한 거예요 여기서.
1: 그때부터 빠졌구나.
0: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1: 2019년에 나왔어요.
0: 나왔어요.
1: 그쵸, 그쵸, 그쵸.
2: 노래를 불렀어요. 장기용 씨 너무 좋다고. 야, 너무 잘한다고.
1: 진짜? 근데 왜 금세록 씨는 안 불러주세요?
2: 제가 노래 안 했어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불러드려? 그러면서. 아 근데 진짜 뭐 너무 좋은 드라마.
1: 이 드라마 좀 소개를 해드리죠.
0: 어떤 드라마인데요?
1: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방송이 된 드라마인데요. 희대의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의 아들이 경찰이 됐어요. 스토리부터 굉장히
2: 설정이 뭐.
1: 네. 그리고 피해자와 재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로맨스와 스릴러가 결합된 드라마 이렇게 뭐 소개를 했는데 어떠십니까?
0: 그래요.
2: 저 이거 왜 예. 김준상 아나운서가 비운의 드라마라고 했는지 알아요.
1: 아 예. 아시는구나.
2: 왜 비운의 드라마입니까?
1: 아 이게 새로 시작하는 수목 드라마 중에서는 경쟁력이 좀 약해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장기용 씨가 그때 유명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2: 그리고 진기주 씨도
1: 그때
2: 신인이었어요.
1: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0: 예. 지금 뜬 진기주 씨.
2: 네, 그 참교육에서.
1: 참교육에서.
2: 네. 꽉!
1: 근데 막상 방송이 되고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재밌네 호평이 쏟아집니다.
0: 예.
1: 이런 분위기면 10% 넘겠는데 했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0: 월드컵.
1: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중계로 결방이 많이 되고
2: 맞아요.
1: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 타 채널에서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게 또 돌풍이네.
2: 박서준! 네.
1: 그러면서 결국에는 5%대 시청률로 마무리가 된 비운의 아, 드라마입니다.
0: 그렇군요. 네.
2: 저는 이거를 사실 너무 죄송하게도 본방 사수를 못하고 몰아봤어요.
1: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결방하고 이러면 그 보는 네.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솔직히
2: 이거는요 몰아보기를 해야 돼요. 몰아보기를 해야 돼요. 나 반말할 뻔했어.
1: 아 정말로.
2: 몰아보기를 해야 돼요.
1: 오, 네. 그러니까.
2: 그리고 일단 허준호 씨가 이 사이코패스 연기를요 그냥 미치신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허준호 선배.
2: 그 다음부터 저는 허준호 씨가 어디를 나와도
1: 무서워.
2: 약간 소름 돋았어.
1: 무서. 실미도 때보다 더 무서워요?
2: 실미도는 아우 귀엽고 앙증맞은 것 같아요.
1: 정말로.
2: 너무 무서워요.
0: 연기 신인 것 같아. 신인 같아. 신.
1: 아니 근데 진짜 뭐 허준호 씨야 허준호 씨는 뭐 연기의 예. 뭐 대가이시지만 이 드라마 당시에 이제 장기용 진기주 씨가 주연인데 첫 주연작이었잖아요.
2: 맞아요.
1: 당시 이 파격 캐스팅이라는 오, 반응이
2: 진짜?
1: 있었습니다.
2: 네,
0: 그랬겠네요.
1: 근데 네. 이 드라마로 네. 장기용 씨가 그해 MBC 연기 대상에서 남자 우수 연기상
0: 오.
1: 그리고 그 다음에 백상 예술 대상에서는 이 드라마로 신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2: 장난 아니라니까요.
0: 시청률은 아, 대박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1: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죠.
0: 받았네요.
2: 이게 왜냐면 장기용 씨가 보면은 좀 가벼운 어떤 역할 로맨틱 코미디보다 안에 엄청나게 어두운 서사를 끌어

0: 안고 있는 그 다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1: 나이 아저씨처럼.
0: 그렇죠. 네. 그 아주 아주 그냥 완전 빌런이든지. 근데 여기서 장기용 씨가 그 무게를 딱 갖고 그 진기주 씨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2: 잘했구나.
1: 반을 반해요.
0: 그걸 얼마나 돌려봤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2: 정선 씨 얼빤 거 알죠, 준선 씨?
0: 아니, 네. 이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2: 연기가?
0: 장기용 씨는 그 얼굴을 뛰어넘는 연기를 했어요, 여기서.
2: 그래요?
0: 네. 보통 얼굴 잘 못 뛰어넘잖아요, 너무 잘생기면. 뛰어넘었어, 이때.
1: 뛰어넘었어.
2: 만약에 제 친구 오정태 씨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0: 내가 울겠지. 내가 주룩주룩 눈물을
2: 내가 울겠지.
0: 펑펑 울겠지.
2: 내가 울겠지. 아, 웃기다.
1: 야, 이 설정이 어쨌든 논란이 꽤 있었던 게 아버지가 연쇄 살인범인데 아들이 경찰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0: 약간 연좌제
1: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쭤봤어요, 제가. 근데 될 수는 있는데. 승급하는 데 분명히 족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 되는 거야. 네,
0: 승진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존재하는 거죠.
1: 네. 여기서
2: 준선 씨는 연쇄 사랑마잖아요. 어때요?
0: 아, 이제 그 면류관처럼 주셨어요?
2: 원래
0: 연쇄 사랑마. 준선 씨가 갖고 계세요.
2: 요즘 쉬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뭐 열심히 찾고
2: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있어요.
2: 네, 알겠습니다.
0: 얼마 전에 그 마트 할인 전단지에서 연쇄 할인마 봤어요.
2: 재밌다고 또.
0: 예. 연쇄 할인마. 연쇄 할인마 봤는데.
2: 특가 할인하는구나.
0: 굉장하게 잘 붙여요. 우리가
2: 재밌게
0: 좀 잘해.
2: 자, 준선 씨 퀴즈 하나 주실래요?
1: 좋습니다. 아, 장기용 씨의 첫 주연작은 1위와 아나조이지만요. 그 전에도 조연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 직전의 부부가 20살로 돌아간다는 타임슬립 드라마로 장나라 손호준 씨가 주연을 맡았고 장기용 씨의 로맨스 연기가 주목을 받았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보기 주시죠.
1: 1번 고백부부, 2번 부부의 세계, 3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0: 예, 힌트를 좀 주신다면?
1: 20살로 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2: 네. 타임슬립이요?
1: 뒤로 돌아가 부부.
0: 아하.
3: 고 이런 거군요.
0: 가느냐 네. 뒤로 후진하느냐. 네. 알겠습니다.
2: 답은 어디로 보낼까요?
1: 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아, 얘기 나온 김에 진짜 이 드라마 다시 봐야겠다. 이거 하나죠.
1: 진짜 저도 네. 찾아봐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강추입니다.
1: 네,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1: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5: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35km 구간에서 여전히 밀립니다. 인제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월문 3터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반월터널 진출로 1차로에 사고 차량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평창에서 둔내터널, 만종에서 문막, 여주에서 양지터널까지 길게 밀리고 반월터널은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휴게소 충주분기점에서 감곡으로 지체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나대목에서 남풍새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근육맨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준상 씨 몸을 만져봤어요. 딱딱하더라고. 화났어요?
1: 아니 정말
2: PR해 주시는 거죠.
0: 그럼요. 예.
2: 근데 이게 PR이
0: 잘하십시오. PR이
1: 진행을 되나요?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예.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세계의 진행을 문천식 씨가 가끔 하면 이게 환기가 돼요. 아 너는 너무 나태했구나.
2: 근데 진짜
1: 근육맨으로 게스트를 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2: 진짜
1: 제가 만져봤는데 딱딱해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근데 정말 칭찬이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1: 불안하죠.
2: 기분이
1: 이게 맞나
2: 불안해요. 예. 참
1: 저도
2: 신기해요.
1: 그래요.
2: 네.
0: 듣는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1: 네. 열려 있어요 항상.
0: 자, 썬데이 상암 함께 하고 계신데 이번 어떤 얘기 나눌까요?
2: 아, 이번에는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예. 당시의 개봉작인데요. 2018년 6월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개봉했었죠. 이거 보셨나요? 이거 꽤 많이 보셨던데 500만 넘게.
0: 저는 그래요? 저 주라기 시리즈 다 봤어요. 저는.
2: 아 정말로? 네.
1: 저는 원밖에 안 본 것 같은데 주라기 월드.
0: 저 이제 애를 키우니까.
2: 그러니까
0: 애들
1: 공룡영화를 너무 좋아하지.
0: 영화를 다 좋아하죠.
1: 아, 이름 다 외우고.
0: 그렇죠.
2: 주라기 월드의 폴른 킹덤이 2018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었잖아요. 포스터에도 적혀있지만요.

0: 2018년 6월 6일 수요일 현충일에 전 세계 최초로 개봉했고요.
1: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신기하게.
0: 우리나라 이 영화 네. 이 제작자들이 아주 네. 좋아하는 국가예요. 개봉 당일 100만 관객을 넘겨서 당시 역대 오프닝 관객 최다 돌파 기록도 세웠습니다.
1: 야, 하루에 어떻게 100만 명이 오시냐. 대단하다. 진짜.
2: 근데 이게 공룡을 얼마나 실감나게 묘사하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0: 그렇죠. 응. 흔히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1: 어렵네요.
0: 기계장치로 만든 모형을 실제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2: 아바타처럼?
0: 아바타랑은 또 달라요. CG랑 좀 달라요. 이게 1993년 주라기 공원에서 이어서 당시에 실감난다고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술이 더 발전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 애니메트로닉스에다가 CG 기술 플러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까지 더해져서 공룡들의 비주얼이 최고였다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좀 어색하다고 볼 수도
2: 그렇다,
0: 있어요.
2: 그렇다. 근데 사실 그 공룡이나 동물들 나오는 영화 보면 사람은 두 부류가 딱 존재하잖아요.
1: 어떤 두 부류요?
2: 공룡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동물을 지키려는 쪽이고 공룡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주라기 월드 시대가 온다. 그러면 두 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0: 뭐든
1: 저는 돈 벌고 싶어요.
2: 묻지도 않았어요. 예. 너무 알았어.
1: 나한테 안 묻길래 선뜻 말했어요.
2: 쳐다도 안 봤어. 왜냐면 답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신상 아나운서가 궁금해요.
0: 저는 명예. 공룡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서 명예를 벌고 싶어요.
1: 명예가 중요하구나.
0: 명예를 벌면 돈은 따라오거든요.
1: 약간 성비상이라 그럴 것 같아요.
0: 돈 따라와요.
1: 저는 정선혜 씨가 그런 칭찬을 주셔서 탐관오리상이다라고 하셔가지고
2: 모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모으고 그리고 이제
1: 조선에 태어났으면 매관 매직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매관 매직 매혈.
0: 마술인가요?
1: 네, 놀랍죠.
2: 아니, 근데 지금 문찬식 교수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마땅히 또 탐관오리를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되게
0: 많이 하시고
2: 좋은 일 많이 하죠.
1: 여기 공룡 이름들 저희 아들은 막 다 외우더라고요.
2: 너무 길어.
1: 애들을 잘 외워요 이거를 그죠?
0: 외우세요? 어떤 공룡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면 주라기 월드의 그 시그니처 블루
1: 벨로시럽터. 저 여기까지만 알아요.
2: 저는 티라노사우루스밖에.
0: 이 주인공하고 교감하는 가장 유명한 랩터. 네. 인도 랩터 아세요?
1: 그런 게 있었나요?
0: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빌런 공룡. 나쁜 애.
2: 이런 애구나. 계속.
1: 그리고 제일 유명한
0: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2: 렉스.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발이 너무 귀여워. 그쵸? 앞발이 그렇게 앙증맞아 그냥 겸찍어 놓은 것 같아.
0: 귀여워.
2: 동시에 비해서.
0: 그쵸. 턱은 무서운데.
2: 맞아.
0: 바리오닉스. 바리오닉스. 카르노타우루스.
2: 뭐 다 스가 끝나는 거야? 닉스, 루스.
0: 알로사우루스.
1: 우루스가 많더라고요.
0: 우루스도 많죠.
2: 루스. 네.
0: 혹시 이 중에 뭐 아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그 뿔 달린 트리케라톱스인가?
0: 그걸 좋아하고 계신다.
2: 아니 우리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이 공룡 스토리를 애들이 쫙 읽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육아를 하시다가 아이 손자 공룡 읽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0: 힘들어.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바리오닉스 카르노타사우루스
1: 아주 어렵지.
2: 아유 알았어. 계속 그거를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2: 진행이 안 돼. 얘네들이 싸우는 걸 묘사를 해야 되는데
0: 너무 웃기네.
2: 발음이 너무 힘들어.
1: 이렇게 어려운 거야.
0: 근데 어떻게 아이들은 이 이름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 실제 학명이겠죠?
0: 네 맞습니다.
2: 공룡이 학명이겠죠.
1: 아마 둘리 좋잖아요. 둘리 그죠?
2: 얼마나 좋아.
0: 둘리도 학명이 있는데
1: 그래요?
0: 논란이
1: 둘리 엄마?
0: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2: 그 얘기 있었어요.
0: 왜냐하면 둘리 엄마랑 둘리랑 모습이 다르잖아요.
2: 네.
0: 그렇게 변화되는 공룡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하더군요.
2: 진짜 대단하다. 공룡의 세계. 아이들 존경합니다.
1: 자 이쯤에서 노래 좀 듣고 갈까요?
0: 좋습니다. 네. 당시에 유행했었던 노래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0: 자, 이번에는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죠?
1: 전 세계 91개국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OTT 드라마 참교육입니다.
0: 예! 참교육.
2: 아, 너무 늦게 가져왔어요.
0: 저는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몇 년 만에 보는 드라마입니다.
2: 아, 정말로? 예. 어떠세요?
0: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진기주 씨가 너무 예뻐요. 예.
3: 계속 이단 옆차기로 한번 얼굴 맞아보고 싶다고.
2: 그렇죠, 그렇죠. 진기주 씨의 연기도 예. 그 쇼폼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0: 예, 맞아요.
2: 참교육은 지금 이미 그 저희 너튜브 쇼폼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가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0: 그렇죠.
2: 그걸 타고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요즘 네. 많더라고요.
3: 한 방에 이렇게 쭉 끝까지 요새는 보는 게 드물거든요. 아, 저라도 그렇죠. 네. 저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데도. 그래서 아, 최근에 한 1, 2분만 보고 그냥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자 그랬는데 그날 그날 다 봤어요.
2: 이야.
3: 잠을 3시간
0: 저도 이틀 만에 다 봤어요.
2: 이야.
3: 눈이 뻑뻑해서 그런데 너무 속이 네. 시원해서.
0: 맞아요. 주현 씨 통쾌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이미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교육이요.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0: 가상의 기관이죠.
2: 그렇죠. 예. 교권보호국이 뭐지 하실 텐데요. 가상으로 이 드라마 안에서 만들어낸 교육부 산하의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한 교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0: 네.
2: 학교 폭력, 뭐 악성 민원, 교권 침해 같은 이런 현실 문제를 다뤄서 화제가 됐죠.
0: 이게 만화가 원작이죠?
2: 만화가 원작이에요.
3: 네.
2: 이 네땡버 그 포털 네네. 거기 웹툰이거든요.
0: 근데 충격적인 건 준하 씨 여기 있는 사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면서요?
2: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하죠.
3: 네. 익히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꽤 있잖아요.
0: 아, 너무 그렇죠. 싫어 진짜.
3: 그 선생님 돌아가신 네. 그 사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약물도 그렇고 그리고 뭐 뉴스에서 왕왕 다뤄지잖아요.
2: 맞습니다. 게다가 뭐 특정 지역의 집단 학폭 사건이나
3: 말할 것도 없이
2: 아니면 그 맘카페 중심의 악성 민원들.
0: 아,
2: 그러니까
0: 맘카페도
2: 건강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가끔 거기서 뭐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막 이런.
0: 저 드라마에서 그 대사 기억에 나와요. 그 선생님 괴롭히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3: 저희 애 아빠가
2: 네. 저희.
3: 많이 화가 나 있어요.
0: 화가 많이 났어요.
2: 잘하신다.
3: 선생님 눈을 항상 안 깜빡이죠.
0: 네.
3: 선생님.
0: 아, 그런 얘기 왜 하는 걸까?
3: 이렇게 놀러 다닐 시간이 있으세요?
2: 근데 그쵸. 그 화제의 빌런이 바로 네. 우진 엄마 역할의 박지연 배우잖아요.
3: 박지연 배우가 연기가...
0: 잘하시더라고. 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배우 아니고. 네.
3: 근데 그분이 항상 억울한 역할 많이 하셨거든요.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좀 약간 슬퍼 보인다 싶은 생각만
2: 오히려
3: 했는데
2: 오히려 측은지심 들어서
3: 그죠? 네,
2: 이번에는
3: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요.
2: 그 박지연 배우가 이 역할을 위해서 실제 초등학교 앞이나 그 엄마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서 네. 학부모 관찰을 엄청나게 하셨대요.
0: 와 진짜.
3: 배우들은 진짜 이 관찰의 끝판왕이잖아요.
0: 그리고 준하 씨도 뭐 촉법 뭐라 그러죠 왜? 그 중학생들.
3: 촉법
0: 소년?
2: 촉법 소년.
0: 그런 표현인데 거기 학생 연기를 어른들이 한 거죠 지금 성인 배우들이.
2: 그게 네. 너무 놀라웠는데요.
0: 네.
2: 그 빌런 중에 네. 33살인데 네? 14살.

0: 를 연기한 배우가
1: 누구예요?
0: 있어요. 배우 장요훈 씨.
1: 아, 그 나중에 왜 그 감옥 체험 하신 분 중에 한 분.
2: 중학생 역할을 했는데 딱 보니까 성인인 것 같더라고요.
0: 그분 나이가 실제 33살입니다.
1: 야. 아니 20몇 살이라고 생각했지 33살이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0: 너무 잘하네요. 너무 동안이고 그렇죠. 역할 때문에 삭발까지 감행을 하셨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1: 맞아요.
0: 나중에 프로필 찾아보고 뭐야?
2: 그죠? 다 그랬을 거예요.
0: 진짜로.
2: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건 김무열 씨. 김무열 씨 액션 씬이 말도 안 됩니다.
1: 제가 여기서 김무열 씨의 또 네. 10년 전 작품을 꺼내 옵니다.
2: 그래요? 뭐요?
1: OCN에 네. 요거 어디서 볼 수 있는 OTT 판이 있어요. 나의 아름다운 신부.
0: 들어봤는데
1: 이게 화차의 드라마 버전입니다. 근데 남편이 엄청난 무공을 가진 네. 과거의 어떤 특공대원이에요. 와 김무열 씨 여기서 액션이
2: 아름다운 나의 신부래요 제목이.
1: 아, 예, 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그랬나 지금. 아름다운 나의 신부. 네. 강추. 김무열 씨의 액션의 진수를 보고 싶다. 강추.
2: 그래요?
0: 진짜.
1: 전 여기서 김무열 씨에게 또 반합니다.
0: 근데 이게 10년 전이에요. 저희 지금 네. 이 캡처 그 방송 캡처본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이랑 얼굴이 왜 똑같아?
1: 그러니까.
0: 짜증난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
1: 짜증나지. 짜증나. 같은 그러니까. 남자로서 짜증나.
2: 아니 훈련을 엄청 한대요.
0: 더 멋있어지셨어요.
2: 네. 아니 카포에라까지 하던데.
1: 그 뭐예요?
2: 브라질 무술.
1: 카포에라?
2: 네, 카포에라라고 있는데 카포에라? 그것도 요말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아니 너무. 너무 잘하세요.
0: 그 딱 등장했을 때부터 그 수트핏이 너무 멋있잖아요.
1: 그 수트핏도 멋있는데 딱이 날려주시는데
0: 딱이.
1: 야 주먹이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2: 너무 멋있더라.
1: 어쩜 그렇게 시원해.
0: 네, 맞습니다.
1: 배구 선수처럼.
0: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어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것도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콘텐츠 같아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 아닌가?
2: 맞아요, 진짜. 네.
1: 일단은 좀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누군가 좀 큰 소리를 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포효해준 느낌? 시원하게 질러준 느낌? 뭐 어떻게 이게 자정작용이 돼서 뭐 영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0: 맞아요. 네.
1: 어쨌든 뭐 문화가 주는 힘이 또 있으니까
2: 네.
1: 학생들이 의외로 그 교권 교화국에 대해서 긍정적이래요.
0: 그렇더라고요. 네.
1: 이거를
0: 진짜?
1: 뉴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권 강화국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회적 위치로 빌런이 되어 가는 과정 거기서 짓밟히는 학생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교권 보호국에
1: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단어를 잘 못 외우나 봐요.
2: 괜찮아요. 네.
1: 아까 또 뭐라 그랬지? 웰던이라고 그랬어요.
2: 웰던 드라마.
1: 웰빙 웰던.
2: 잘 익은 드라마인가 봐요.
0: 웰던 드라마.
2: 맛있게 드세요.
1: 네. 나 오늘 웃겼다.
2: 네 웃겼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시간 마무리할게요.
1: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남 해남에서 초벌 논내기를 하며 부르는 방아타령입니다. 6월 농부 8월 신선이란 옛말처럼 고된 논내기가 끝나면 8월엔 신선처럼 여유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3: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용 씨의 로맨틱한 연기가 돋보였던 장나라 손호준 씨 주연의 드라마는요?
4: 과거로 돌아가 고백.
3: 고백 부부.
5: 1번이었습니다.
3: 정선 씨 이것도 재밌는 드라마라면서요.
6: 재밌어요. 네. 여기서 장기용 씨가 또 제복의 어떤 각을 보여주셨어요.
3: 여기서도 웰던이에요?
6: 열던입니다.
3: 그렇군요.
5: 또 출연 안 하세요, 장기용 씨?
6: 피하시는 것 같아요. 해치지 않을게요. 네,
3: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네.
6: 아 그러나 저희는 지금 right now 장기용 씨보단 김준상입니다.
3: 그럼요. 네.
6: 진심이에요. 네.
5: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 즐거웠습니다.
6: 네, 고맙습니다.
5: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고백부부 OST 소향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3: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옵니다.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루체른 엠멘 공군기지를 통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할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고성 해변에서 물놀이 중이던 고등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고성군 초도 해변에서 고교생 한 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은 속초 해경과 함께 헬기 한 대와 장비 10여 대, 구조대 30명을 주변 해역에 보내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실종 학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종 당시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3.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이어지면서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완파하고 F조 2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오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평이 완전 다른 경우가 참 많죠.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서 다들 나랑 같겠지 하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수가 호평이어도 한둘은 꼭 악평. 반대로 와,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나 싶었는데 나만 빼고 다 재밌었는데.

있는지 수백만 흥행가도를 달리더라. 여기서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어느 정도의 부정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하는구나. 영화도 식당도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 없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는 쓸 테지만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순 없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6월 21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 1, 3차장을 새로 임명했는데요. 그 배경과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 개편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뒷받침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민주당에 평택을 재선거 관련 10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요구했습니다. 1바이브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 차를 맞아 오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일부 교체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하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3차장을 새로 임명했는데 전혜연 부원장님, 왜 홍보, 민정, 사회, 안보실 부분을 인사개편한 건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 추가 개편 가능성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제 3실장은 유임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일단 항상 이런 어떤 수석급의 교체는 국정운영이 쇄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홍보, 사회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1: 홍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뭐 볼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제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질책성 민심, 예를 들면 2030의 문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사회 분야도 제가 주목을 하는데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평소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는데 제가 방점을 두는 것은 노동계와의 소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AI 문제라든가 지금 뭐 임금 문제, 임금 배분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인데 노동계와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보실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과제가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군계형 문제 그리고 이제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안보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사를 잘 배치했다고 보고 사실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이제 민정 부분은 저희가 따로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추가 개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수석급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총리 인선과 맞물려서 일부분 개각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잘 보시면 경제와 관련된 수석급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뭐 AI 강국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경제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기존 기조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 수석급보다는 아마도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인 새 민정수석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해보기로 하고요. 홍보수석에 언론인 출신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출신인 김경자 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 3차장은 송기호현 경제안보 비서관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수석은 또 언론사 출신이 된 거고 사회수석은 민주노총 출신이란 말이죠.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 뭐 이 인사와 관련해서 네. 언론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는 실용주의를 선택한 그러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몇 면을 보더라도 홍보 소통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이에요.
0: 네.
2: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가. 그래서 현장에도 굉장히 잔뼈가 굵은 분이었고 그래서 언젠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국정 홍보에 대해서 더 실용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의도가 얽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안보실 3차장이었어요.
0: 네네.
2: 경제안보 비서관이 승진을 해서 이제 임명이 된 건데 결국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정책실장과 누군가는 한 정책을 또 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특히 3차장 같은 경우는 경제안보라고 하는데 결국 경제안보는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AI,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경제안보 비서관을 승진시켜서 임명했다는 것은 그쪽에 이제 경제안보 쪽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도를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용주의 인사가 어떻게 성과로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에 병행해서 아까 전혜연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0: 네네.
2: 내각도 맞춤형으로 아마 핀셋 인사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만 전체 조직이 손발이 맞게 돌아가니까요. 예.
0: 송기호 3차장 임명한 것과 관련돼서는 언론에서는 외교부 출신 오연주 3차장에서 경제안보 정책의 주도권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근데 정점식 원대는 국정쇄신 아닌 눈속임 인사다. 정책실장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 전체 교체해야 된다. 뭐 또 이렇게 요구하시더군요. 이제 평가를 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일단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인사라는 건 그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성과에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뭐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야를 넘나드는 그러한 정치부에 오래 잔뼈가 굵은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인사했으니 대통령의 의도대로 성과가 난다면 좋은 것이고 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야당이 비판해도 충분히 비판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0: 신규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저도 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1주년이 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도 이제 인사 수요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분위기 쇄신차 이제 일부 수석들의 이제 교체가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인사 수석이나 뭐 정무 수석 그리고 경청 그 통합 수석 같은 자리는 지금 당장 인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걸 네. 뺀 나머지 그러니까 경제 수석도 뺀 나머지 수석실에 지금 교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기용 그 연합뉴스 대표이사 출신의 이 신임 홍보 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다 호평하는 인사였고 또 갈 뿐이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실용과 유능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 중심의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AI 수석이라든지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인사 수석이나 뭐 경제 수석에 대한 네. 교체 요구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좀 필요한 인물들을 배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 신임 민정수석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인물인데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한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해서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 발탁 배경이 뭘까? 또 검찰개혁 관련 보안수사권의 그럼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석현 평론가 말부터 먼저 들을까요?
4: 확실히 그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네. 인사 기준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으면은 등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를 보면 좀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을 좀 섞은 듯한 그런 균형을 좀 신경 쓴다는 인상을 받고 일종의 좀 사람 부리는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기본적으로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민정수석권이 지금 약간의 소동이 있는 건데 유죄 판결을 결국 받았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블랙리스트 했던 거지. 근데 그 받은 것을 수사한 게 죄가 될 수 없죠. 라고 생각하고 이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자꾸 연결이 되는데 좀 순혈주의 같아요. 과거에 너는 뭘 했냐로 자꾸 가시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조국 혁신당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는 게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비동의보다 많기는 하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선거 시작하면서 명언을 남기셨었죠. 좀 질리게 한다. 뭐 이런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좀 부자연스러운 소동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매우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별도 입장을 안 냈습니다. 근데 당내는 조금 시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혜연 부장님이 실제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제가 보기에 이제 당 네. 내부가 오늘 워크숍도 있고 해서 참고는 있고 다만 제가 지지자들 반응을 보니까 격렬한 찬반이 오가고 있고 원래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렬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서 많이 활동하던 지지자들을 보면 굉장히 붕괴하고 속상하고 이런 기류가 있는데 앞으로 뭐 우리 당이라든가 또는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하려는지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건 큰 방향을 한 사람이 잡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잡고 당내에서도 논의를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 논란이라든가 단순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점을 맞춰서 인사를 네.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오는데 방향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게 이제 법조계 소통에 좀 중점을 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논란이 돼서 한번 사퇴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논란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혹시 전격적인 사퇴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신인기 대표 말씀 좀.
3: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네. 정부의 철학은 확고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라 그래서 다 싸잡아가지고 악마화하는 조국 혁신당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 전 역으로 조국 혁신당이 매우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로

0: 이재명 정부를 자꾸 흔들어대는 건 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찬식 수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석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 김은견 장관 대법원에서 2년 실형 받았거든요. 그 사건을 동부지검장 할 때 이분이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 퇴직 시점이 언제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동시에 이분은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윤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면, 전반부 때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임명하면서 대검의 라인도 다 특수부를 깔면서 윤석열 체제를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또 윤석열 씨가 사고를 치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찬식 검사장만큼은 당시에 환경부 관련된 수사를 한 것도 맞고, 동시에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다가 2019년도 7월에 옷을 벗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마치 무슨 윤석열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두 번 연속 이런 김앤장 출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 일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너무 한쪽에 그 대형 로펌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데 네. 그쪽 출신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문제 제기는 전 조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 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사실 정청래 당대표와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누가 보더라도 사실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당에 끌려가지 않겠다. 마웨이 행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결국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친명 친문의 논쟁이었거든요. 친명 친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친명 친문의 그런 오랜 권력 다툼 배경 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사실 우려된다고 표현을 했지만 또 그 뒤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네. 조국 혁신당은 또 평택을 선거 결과를 가지고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네. 또 징징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검찰개혁이든 네. 사법개혁이든 그간에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말도 무시하고 속도 조절론도 안 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기 들어가서 이제 남은 임기에서는 네. 내 마이웨이로 정말 나의 철학대로 실용주의 성과주의로 가겠다는 걸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지지층의 반발을 아마 청와대에서도 예상을 했겠죠. 어떤 사건이었고 뭐 사실은 민주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서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아주 중용을 받은 일인데 깜짝 놀라서 청와대에서 좀 이런 신호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굉장히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층들과 대화해서 이걸 푸는 건 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3: 한찬식 민정수석과 관련된 뭐 여러 논란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 말씀까지 드리고요. 뭐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 모두 참석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민심을 강조하면서 당정청 원팀을 말했고요. 또 강원도에서의 선전도 또 거론을 조금 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단단한 민주당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선거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 냈지만 완벽한 승리라 선언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두 사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전혜연 본장님 먼저 좀 하시죠.
2: 네. 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승리했다. 내가 잘했다. 나 연임하고 싶다. 네. 너무 직설적인가요? 이 마음을 그대로 아주 투명하게 드러낸 거고요.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의 패배라든가 부산 북갑 특히 서울시장 패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당에서 잘못 대응을 한 것이고 이번 선거 결과 같은 형태가 또 민심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대통령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당대표야 된다. 이거 뭐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지층이 저한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이 당권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가서 네. 대통령이 시작했듯이 전쟁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흔들어가는 시점에서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네.
3: 정청래 대표가 이제 민주당 선명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약간 약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이제 이 변화된 기조를 쭉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새 민정수석 임명 논란을 계기로 해서 다시 선명성을 강조할 것인가, 밖에서 보시는 모양새는 어떤지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변화된 기조 저는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요. 그냥 90도 인사하면 기조가 변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보안사건
3: 세계적인 지도자 뭐 이런 거 있었죠.
4: 그러니까 그게 더 저는 소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진정성 있게 안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제 그 귀국 그 표정. 자리에서 표정이 네.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을 이제 연임 각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뭐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모델을 답습할 거다 하는데 그 연임을 하는.
3: 네.
4: 근데 그때와 너무 다르죠. 그때는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 여당이고요. 그걸 그대로 가기에는 너무 그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뭐 대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당 지지층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선은 이미 그어져 있고요. 이대로 연임 출마를 강행하면 전 대통령 2년 차에 레임덕을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지지층도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가 사실상 어렵고 한다면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3: 정청래 대표가 워크숍 비공개 강연에서는 정치인의 의도는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규 대표는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0: 저거는 모처럼 만에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정치인의 의도가
3: 모처럼이라니요.
0: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치의 신뢰를 깎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루가 멀다고 태도를 바꾸거든요. 이건 거의 카멜레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부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월드클래스 발언을 하고요. 또 90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지명한 최고위원 그 박규환 최고위원인가요? 내각 총사퇴라는 발언을 해도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는 한 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바꾼다라는 비판이 적용 가능하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당청 간의 불협화음, 불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선거에 지금 책임을 안 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연임이라는 것을 도전을 한다면 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의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3: 그럼 이번에 새 민정수석 임명 논란으로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0: 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제 그쪽으로 네. 가겠지만은 지금 뭐 민심 원팀을 강조하더라도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한 열흘간의 이 행동들이 너무 배치되는 것들이 많아서 신뢰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부 네. 여당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와 장동일 대표. 국민들은 민주당에도 해초리를 들었고 국민의힘에도 해초리를 들었는데 정청래 대표도 여전히 이겼다 그러고 장동일 대표도 이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을 통틀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발언을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들 회초리를 들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고 있는데 유독 두 대표만 다 자화자찬 둘 다 이겼다 그래요.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아마.
3: 예.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낙선한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에 평택을 재선거 관련 10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개 읽어드리고 아마 2부에 넘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 절반 정도가 왜 본인에게 투표했는지 왜 단일화 거부했는지 샤이 유이동 강구하고 판단한 건 아닌지 2028년 총선에서도 자신에게 사퇴 강박할 건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숫자 채우는 존재에 불과한지 등을 물었는데 입으로 넘어가서 네 분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 줄어는 가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선 천안호산고속도로에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천안 방향으로 차량 터널 중간 지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1차로에 발생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정체는 정안나들목에서 남풍세까지 12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광주대구선의 사고입니다. 함양 산삼골 휴게소 구간 양쪽 모두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방향의 정체가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에서 어려운데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에 평택을 재선거 관련 10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혜연 부원장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8: 민주당은 지금 워크숍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제 강원도 사투리로 이런 걸 이게 뭐이나 이게 뭐죠? 이걸 이제 강원도 사투리 이게 뭐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시점상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맞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그리고 중간에서 고민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이번 평택의 선거를 보고 양쪽을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큰데 그러면 뭔가 자숙하고 반성하고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먼저죠. 그런데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너 탓이야. 민주당 때문에 난 떨어졌어 이런 말 같잖아요. 이거를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 바랬던 모습일까. 두 번째 제가 너무 이상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총선 공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선거 패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왜 패배했는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네. 이 열 가지 질문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많은 지지층에게 더 상처를 주는 모습이다. 이게 뭐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7: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 싸움 하느라고도 정신없는데 이거 질문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창근 위원장님은 조국 전 대표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이 시점에 던졌다라고 보십니까?
9: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대표가 제가 징징댄다 표현 썼지만 네네네. 정말 찌질한 것 같아요. 저는 와. 평택을 재선거를 진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민주당 너희들 잘못 때문에 내가 졌다 이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에 저는 10번째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10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해요.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해 필요한 존재 불가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너희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110석이에요. 개헌을 하려고 해도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도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3분의 2가 투표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걱정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법안 통과도 사실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될 수도 있어요.
7: 네네.
9: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답하는 데 대해서 답은 딱 이것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징징대면 우리는 너희 필요 없다. 이게 답일 것 같아요.
7: 답을 알려주시는데 네. 찌질하다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신인기 대표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질문 던졌다고 보세요?
10: 이제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가 좀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3등으로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을 좀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낳은 좀 참사 아니냐. 굉장히 저는 뒤끝 정치의 진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등으로 이분이 선거에서 낙선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약간 이거 선거 불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해서 승복은커녕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한찬식 수석 이야기도 좀 했는데 보통 검사라는 직업이 과거를 파헤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는 하나도 짜기도 쓸모없는 일인데 저는 조국 후보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정치권에서 너무 검찰청스럽게 검사스럽게 너무 과거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사하시는 모습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가죽을 벗긴다는 이야기고 자기 자신을 혁신을 해야죠. 근데 타인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만 하고 다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당명을 바꿔서 혁신 요구당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세력에 대해서만 혁신 반성을 촉구하고 다니는 것은 매우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오늘 그 평론하시는 단어들이 좀 맵습니다. 뭐 찌질도 나오고 참사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조국 전 대표의 이 질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11: 왜 이분은 이제 선거가 안 끝났죠? 지금 다 끝나고 네네.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적반하장 3등 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질문에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단일화를 거부했냐고 하셨는데 단일화를 파탄내고 파묘하고 막판에는 오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이 평소에 오물 친화적인 정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대상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당 왜 안 하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당원들이 싫다잖아요.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자꾸 스토킹하듯이 요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좀 도련님 정치 같아요. 이게 대문에서 이리 오너라 하면 하인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맡겨놓으신 것처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으로 그 민주당의 좀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혁신당과의 안전 이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 같습니다.
8: 근데 저는 이 국정운영 네네. 원팀 플랫폼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 이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국정운영을 여당과 다른 당이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안을 하려면 공통공약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공통공약 추진 연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권과 민주당에서 내오는 기본사회의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 한번 추진해보자 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은 이거 듣는 지지자들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지? 이거 일정 부분 국정운영의 권한을 지분을 조국 혁신당에 달라는 것 아니야? 이거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7: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에게 국정운영 플랫폼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절인가요?
8: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민주당은 워크숍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뭐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지도부에서 논의가 되는데 지금 전혀 논의 대상도 아니고 이런 표현 좀 과격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왜 논의를 해야 되는가이죠.
11: 굳이군요.
8: 왜 굳이 논의를 하는가라는 질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7: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이거를 제안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조국 전 대표하고 그러면 상의를 좀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11: 명백하게 상의를 하셨겠죠. 예, 그렇다고 보이고 근데 이 기조는 사실 그동안 쭉 계속 이어져 왔던 기조라서요. 같이 집권한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커처럼 쫓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별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더 여론만 악화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 계속 묶여 계신 느낌이 계속 드네요.
7: 다른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 원포인트 개헌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를 뒷받침하면서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둘러야 한다 아니면 차분하게 해야 한다 또는 개헌 자체 반대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9: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안 받겠다. 선관위를 감사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심지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더라도 선관위는 형식적이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렇다면은 선관위 관련 법을 개정해서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못 받는다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여야가 함께 선관위를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끝까지 고집힌다면은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7: 이 장근 위원장님 말씀이 당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 걱정은 좀 됩니다.
9: 아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네.
8: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포인트 개헌 필요한데 다만 좀 차분하게 하자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차분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뭐 모자 쓰고 거기 막 시위하는 데 가서 당대표가 앉아있고 일각에서 너무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당내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국회가 할 일은 하자라는 입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선고소청 냈습니다. 당에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충북 7곳을 신청했고요. 대전, 충남, 세종,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접수해서 총 11곳에 선고소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투표용지 부족이 나왔던 대구 경남은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힘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보면 또 승리한 서울도 빠졌단 말이죠. 아니 승리한 서울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먼저 듣죠.
9: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투톱이라고 하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모순된 의견을 내고 있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도 모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전국의 약 210여 개 대학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한 거 동일합니다. 뭐냐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관위 개혁이에요. 재선거를 전제로 하는 선거 소청은 아니라고 원내대표도 분명히 저희 오세훈 시장 쪽에 전해왔어요.
7: 네.
9: 장동현 대표하고 얘기가 달라요. 뭐냐면은 진상규명을 통한 선거 소청이에요. 그리고 그 선거 소청에 따라서 이 공간의 범위가 광역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기초연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실제 기초연 지역구의원일 수도 있고 선거소청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지역 단위에서 공간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재선거가 되고 안 되고도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전제로 먼저 선거소청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7: 네.
9: 그리고 대구 경남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승리했고 서울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승리했고 사실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17개 투표소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공직선거법 194조에 224조에 정해진 것처럼 선거의 관리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실할 때만이 선거 무효가 되는데 이미 서울시장은 격차가 6만 표예요. 17개 투표소에 배정된 유권자가 4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가 투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천 명 곱하기 17, 3만 4천 명이 정원 후보한테 다 투표를 한다 손치더라도 결과가 안 뒤집혀요. 그냥 재선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된 얘기를 당해서 자꾸 하니까 이런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일관되다. 네.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선거소청은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소청이라는 것을 명확했습니다. 예.
7: 어쨌든 국힘 내부에서 선거소청 두고 투톱이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얻을 것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선거소청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법적인 부분이랑 해가지고 신인규 대표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10: 예, 우리 공직선거법 220조에 이 선거소청과 관련된 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선관위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선거로 가는지 여부를 이제 선관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는 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이 부분이 저는 재선거가 필요한 수준을 가지고 전 선관위를 개혁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 개헌을 열어놓고 하되 좀 시점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개헌이라는 게 너무 블랙홀로 장기화되면 희한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또 우려하는 분도 많으시니까 뭐 앞으로부터 뭐 세 달 뭐 이렇게 시한을 좀 정해놓고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회에 표결을 붙이고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저는 이 의견 꼭 드리고 싶은 게 개헌이라는 결국 제도적 개혁과 맞물린 것이고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에서 당대표 물러가라 아니다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서 말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혹시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시끄럽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를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현 대표가 과연 이거를 개헌을 통해서라도 고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제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7: 이 국힘 투톱 아까 충돌 얘기 드렸는데 정점식 원대가 오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장동혁 체제가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냐 어찌됐든 빨리 종결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11: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셈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끌어내리면 잔여 임기만 또 소화해야 돼서 선거 또 해야 되냐 등등 해서 또 그럼 누구를 비대위원장을 하냐 등등 지금은 곤란하다 뭐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투톱이 계속 삐걱거리는 게 뭐 그렇게 새롭거나 인상적인 장면은 아닌데요. 저는 이 선관위 문제에 관해서 그 국민의힘 자체가 막 2030 표심을 얘기하고 굉장히 진정성을 폭발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그 자꾸 이제 지연시키고 그걸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진정성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지도 의심스럽습니다.
9: 그 아까 전혜원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는 뭐 이미 투톱의 의견이 갈리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지만 사실 국회의원으로 본다면 원오버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안에 대해서 사실 부결시켰어요. 그때 장동혁 안이 뭐냐면은 전국 재선거. 그거 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약 저는 한 7, 80%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 전격적으로 같이 합의한 것처럼 머리 맞대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점식 대표가 내년 2월이라고 의미 얘기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헌 당규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잔여 임기만 당대표가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임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남으면 새로이 임기가 2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28년도가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얘기한 내년 2월이라는 시점은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6개월이 안 남는 체제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버텨도 정점식 원내대표 저런 얘기했다는 것은 잔여 임기 6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는 정병식 원내대표도 이제는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 봐야 돼요.
7: 네, 알겠습니다. 선거소청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국민의힘이 대구 경남뿐 아니라 강원도도 선거소청을 안 냈단 말이죠.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강원도에도 부실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왜 안 냈냐라고 하면서 강원 선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총체적 난국이다, 노답선관이다라면서 부실선거 드러난 지역 재선거 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 의원 문장 어떻게 보십니까?
8: 네, 제가 보기에 아 이거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강원도 제가 살펴봤더니 네. 화청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날 용지 40장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런데 그 용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실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이냐.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들과 낙선자들 대상으로 좀 의견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곳곳에서 뭐 재선거를 치르자 이런 의견이 크게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강원도는 약간 예외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다만 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이제 이해 불가 발언이에요. 이제 본인의 남편이 강원 선관위원장 네. 김지호 춘천지방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총체적 난국 노답 선관위 나경원 의원 하고 나서 방송에서 얘기됐으니까 부부싸움 세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내가 오세훈 당선자였다면 재선거 선언했을 것이다 라면서 서울시장 재선거 강력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폭로 아닌 뭐 폭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한 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선 축하 케이크 사왔다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창근 의원님 혹시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그리고 또 그런 자리가 마련을 했고 어떤 대학 오갔는지 아시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9: 제가 뭐 그 자리는 없었고요. 네네. 저도 이제 사후에 이제 다 이렇게 다 들은 얘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난 2021년도에도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사실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원내외 당위위원장들이 다 나경원 의원 쪽에 줄을 다 섰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당시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꺾고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에도 이기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이겼잖아요. 그때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뭐랄까 승리한 후보한테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는데 네네. 굉장히 조금 본인의 실망도 컸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재선거 선언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어차피 그건 나경원 의원의 그냥 정치적인 그냥 수사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중심으로 네네. 고생했던 중진들 또 국회 행안위 그리고 국토위 이런 의원들을 다 따로따로 모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사를 모신 거고 또 나경원 의원은 또 본인의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였기 때문에 또 당연히 식사 자리에 축하로 케이크 사온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포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예.
7: 그럼 두 사람 간 약간 껄끄러운 부분은 없다, 다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9: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서울시 의원이고 서울시
7: 안 풀렸다는
9: 시장이고 이렇게 가는
7: 그냥 오세훈 시장이 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9: 포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7: 오세훈 시장이 또 다른 그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장동혁 대표가 서울 지역에 출몰 하기 시작했는데 피하느라 신경을 썼다라면서 출몰이란 아주 표현을 좀 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지방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신규 대표 말씀 좀 주실까요?
10: 아니 진짜 장동혁 대표도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 받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그치. 나타나면 안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마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에 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이죠. 사실 오세훈 시장이 뭐 당선을 정말 기적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장동혁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으로 인해서 반사익을 얻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네. 참 민망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명태균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부탁하고 그 비용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재판 이게 지금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법원에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이 구형이 정당하다 부적절하다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12: 뭐 이 정치적 평가로서 이 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저는 구형하고 판결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특검이 결정적 물증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끝내 대납을 인지했거나 요청했다는 좀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어렵다는 게 또 법 쪽의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이를테면 여론조사 의혹은 사실 김건희 씨도 받았었는데 1심, 2심에서 다 이건 또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 전혜연 부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8: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초선 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정치자금법의 투명화 그리고 뭐 소액주주 활성화 이런 부분이었고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본인이 투명한 정치자금법 운영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함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다만 객관적 증거라든가 상황을 파악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9: 이거는 제가 해명해야 하는데요.
7: 유튜브에서 해명 들어야 될 것 같아요.
9: 시간이 해명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여론조사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7: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저희 유튜브에서 이 얘기 마저 듣겠습니다.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7: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길어지는 잠실 개표소 시위 법적 해법 모색해 보고요.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 코너에서는 아침 식사와 건강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꼭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서 정치대담 틈새 토크에서 네 분과 함께 정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동물원 가보면 넓은 우리에 여러 마리 동물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곰의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살다 보면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곰들의 세계에도 매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곰이 다가오는 게 싫으면 혀를 차며 똑똑 소리를 내서 상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러면 상대도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는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다툼을 피한다고 합니다. 함께 살려면 서로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곰도 그렇다고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588 93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랑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을 임명하며 집권 2년차 청와대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임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에는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지닌 인사라며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며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축적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회수석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발탁하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중폭 이상의 인사개편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채찍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석인 AI 수석의 인선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자리에서 각각 당정청 원팀과 대통령 중심을 외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남은 민생개혁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표 축사자로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며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시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이건태, 이용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명이라 나온 입장문을 통해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이야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 실장은 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

0: 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완파하고 F조 2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 우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F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대 1로 완파하고 본선 최강 14경기 무패 기록을 썼고 신기록을 썼고 독일은 코티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대 1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실무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란군은 긴급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적들의 침략이 계속된다면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양해각서 1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호르무즈 재봉쇄의 이유였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묵인 또는 사주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맺었지만 이튿날 공습을 재개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즉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박 통행을 유지하도록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까지 이르면 2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 도착해 당장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고위급 회담 개최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쯤 루체른 엠멘 공군기지를 통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할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 있는 반누 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트럭이 폭발해 5명이 먼저 숨졌고 이후 구조대의 조치 중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6.2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0: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길어지는 잠실 개표소 시위로 체육단체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고요.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돼 논란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병원 측의 법적 책임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푸드라이터 정재훈 약사와 함께 아침 식사는 정말 건강에 필수일까? 또 최근 유행하는 항노화 영양제는 실제 효과가 있을까? 건강을 둘러싼 궁금증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4: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 주인은 찾았다면서요?
8: 네, 그렇습니다. 일단 6월 10일로 돌아가서 당시 이제 인천 송도 생활자원 순환센터에서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라는 네. 내용인데, 이제 센터 직원이 이제 분류 작업을 하다가 붕대에 쌓여 있는 신체 일부를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4: 이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8: 그러니까요. 네. 경찰에서 감식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절단된 사람 다리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당시 초기에 여성의 신체 일부 혹은 어린 학생 피해자의 신체 일부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강력 범죄를 전제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실종자라든가 혹은 장기 결석자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또 중간에 국과수 소견이 나와서 이거 성인의 다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경인 지역에 있는 성인 실종자 대상으로 수사가 한창 또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이 소식 처음 듣고 아예 강력한 또 흉악한 범죄가 또 네네. 발생을 했구나, 이 천우신조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이렇게 발견됐구나, 빨리 이제 범인을 찾아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7일 오후 이제 인천 소재 요양병원 관계자가 경찰을 방문을 해서

0: 그 병원에서 최근에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절단 시술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 절단한 다리가 이제 이 사건의 그 다리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선 곧바로 이 해당 환자의 DNA를 긴급 채취를 했고 국과수에다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때 발견됐던 그 신체 일부 그리고 이 요양병원의 환자 유전자가 일치한다라는 소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다리 주인을 찾게 된 거죠.
1: 강력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이 절단한 다리가 자원해수센터까지 가서 발견이 됐나? 그리고 이들은 왜 절단 수술이라고 안 하고 시술이라고 표현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0: 일단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수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사건이었다, 가벼운 사항이었다 이 정도를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서
1: 의도성이 설명을, 있는 거죠.
0: 네. 네, 물론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이게 뭐 추후에 혹시라도 다른 그런 뭐 범죄 혐의라든가 혹은 의료법 위반 문제가 될 여지가 일단 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항을 보면은 해당 이제 요양병원이죠. 여기서 이 다리 괴사가 진행되는 그런 환자의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시행을 했는. 데 이걸 이제 붕대로 감싼 후에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일단 처음에는 넣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병원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자원봉사자가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이거 깁스형 석고인데 이렇게 착각을 해서 다시 이제 봉투에서 꺼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아서 배출이 됐다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진술이라든가 CCTV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신체 일부가 다리가 붕대로도 단단하게 감겨 있다 보니까 뭐 깁스용 석고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곳이 이제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령의 환자가 많이 있는 곳이고
1: 네.
0: 여기에 외과 전문의가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이 석고 깁스를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또 이제 여기는 뭐 다른 요양병원들처럼 수술실도 없다 보니까
1: 네네.
0: 이게 뭐 다른 의료 폐기물이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수술하고 맞춰진 그런 신체 일부다 이런 생각을 아마 직원 입장에서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인데 어떻게 다리 절단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0: 일단 병원 측의 설명은 환자 가족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일단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간곡하게 부탁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하는 건가요?
0: 일단 지금 구체적인 네. 사정을 보면은 이 80대 여성 환자가 앞서 대형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뭐 수소문 끝에 이 요양병을 찾아서
1: 네.
0: 부탁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단을 뭐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환자의 그런 다리 괴사가 상당히 이제 심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전부 손상이 돼서 뭐 절단을 할 때쯤이면은 마취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1: 네.
0: 다리를 들어보면은 조금 끔찍하긴 한데 뭐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가 된 상태였다.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하는 정도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1: 네.
0: 이제 외과 전문의가 일반 병실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서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0: 이게 초기에 이제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경찰에서도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가 되는지도 검토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법률을 봤을 때는 의료법 위반 문제는 조금 찾아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일단 현행법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현행법에서 뭐 예를 들어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뭐 처벌을 한다 혹은 제재한다 이런 규정은 따로 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또 다른 주장이 있긴 해요. 그래서
1: 네네.
0: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환경 자체가 수술실이 아니니까 그거 자체가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뭐 제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규정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지 않다. 해당 규정은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면은 전담 뭐 인력을 둬라 아니면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서 이 규정도 사실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과 전문의에 의해서 뭐 수술 자체가 무사히 맞춰졌고 또
1: 네.
0: 환자한테도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두고 그 자체로 뭐 의료법 위반을 문제 삼거나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남은 법적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일단 병원 측에서 결국 환자의 그 절단된 네. 다리가 생활 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행법에 의하면은 의료 폐기물은 당연히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처벌을 혹은 뭐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 측에서 뭐 고의가 있었다, 알고도 이런 식으로 배출했다 그러면은 이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뭐 관련자의 그런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과태료 부가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실 선거 논란으로 인한 올림픽 공원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경찰하고 체육단체가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 네, 이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6일 오전에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체육단체 측 그리고 시위대 측의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다. 뭐 여기에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가 있었고, 합의 내용은 자 이제 진입은 가능한데 체육단체별로 두 명씩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또 사무실에서 업무 물품만 반출을 한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을 하고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가지고 나오는 물건들은 이 시위 참가자들이 확인한다. 그런 네. 조건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치마처럼 두른 이 시위대 참가자 여성 A씨가 출입문 앞을 점거를 하고 네. 이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니 몸으로 막았고 2시간 넘게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설득에 실패를 하고 경기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 상으로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여성을 영웅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그동안 이제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날 경찰이 이 A씨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1: 사실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은 네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경찰관 직무 집행법 규정을 보면은 이 경찰관이 범죄 행위가 목전에 발생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이걸 네.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경고를 하고 또 만약에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뭐 생명이나 혹은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긴급한 경우에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상황을 보면은 경찰이 이미 이렇게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이거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체육단체 진입이 방해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산상 손해 우려도 사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적정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리력의 그런 제지는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면은 더 강하게 조치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현행법상 이제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을 하니까 체포까지도 가능은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제재가 있으면은 뭐 A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뭐 다른 시위대 참가자들이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또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이때도 이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0: 어쨌든 진입은 무산된 거고요. 근데 A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네.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위력으로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A씨뿐만 아니라 이 출입 저지 관련한 여러 피해자가 있어서 뭐 9명 정도로 특정을 한다라고 하고 뭐 그중에 2명 이 신원까지 특정을 해서 지금 소환 요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때 진입을 방해했던 이들은 뭐 주도를 했든 아니면 방조를 한 수준이든 네. 모두 수사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1: 일단 이 행위 자체가 네.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추측을 하건대 A씨 등은 이 나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참정권이 침해가 되고 선관위를 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 반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은 뭐 예상을 해보건대 선거와 무관한 체육 단체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는 받지 못할 걸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죄질을 어떻게 따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범행 동기를 보자면은 뭐 참정권 침해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 과정이었다라는 점은 조금 유리하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출입 관련된 합의가 뭐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걸 저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본인에게는 조금 다소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 지금 이 경기장 봉쇄로 체육단체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액이 뭐 수십억 원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손해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앞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1: 뭐 지금 대한체육회 추산에 네. 의하면은 피해액 수가 약 6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법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이제 이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 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신원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특히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판결문이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지난 15일에 최태원 SK 회장하고 노세용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 좀 정리해 주십시오.
1: 네, 일단 뭐 처음에 1심, 2심 네. 대법원 요거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1심에서는 이제 노세용 관장이 분할해서 가져갈 재산 이걸 665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게 대폭 증가가 해서 1조 3,808억 원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제 이건 결국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이 과연 이 소송에 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 판단이 달랐던 거고 2심은 이 노태우 씨가 과거에 300억 원 상당을 SK에 전달한 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SK 성장 발판이 됐다. 따라서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SK 주식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거 불법적인 돈인데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파기를 해서 다시 이제 2심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에서도 역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예 기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지 혹은 기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300억 원을 전제로 한 그 기여만큼은 안 될 테니까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이게 쟁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식 가격을 언제로 산정할지 이 재산 분할 기준인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SK 주식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3배 이상 주가가 오른 바람에
0: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1: 어느 시점으로 네. 주식 가액을 평가할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그거에 따라서 재난 분할 액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1: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네. 예상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기여도가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기여도가 네.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주식의 평가 시점을 어떻게 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분할 시점 관련해서도 대상 평가 시점 관련해서도 양측이 좀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자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이니까 이번 2심이 끝나는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파기환송되기 전인 그 2심에서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기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변수가 이렇게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주식 소유권이 이혼 소송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희가 관심 두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0: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일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우산을 챙겨두시는 게 좋겠고요.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아직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서종부터 월문 3터널,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17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도 얀지와 용인 구간 신갈 분기점에서 각각 밀립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은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 1, 2차로 막고 타이어 조각 처리하는 작업 때문에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광교터널에서도 지체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구간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장수구간 밀립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빠르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밥 먹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어렸을 때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야, 아침은 먹고 가라. 아침 먹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식사가 아침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좋습니까? 아니면 안 먹는 게 낫습니까?
2: 이제 오늘 제가 주로 건강 면에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함께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논쟁이 붙는 그런 주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
1: 네.
2: 끼니를 뭐 새끼를 먹느냐 두끼를 먹느냐 하는 이게 사실은 단순한 그냥 건강 문제가 아니고요.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1: 사회적인 문제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
2: 그러니까 네. 사람만 전 세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네. 끼니를 챙겨 먹는 거는 오로지 사람뿐이거든요. 동물은 뭐 사람이 시간을 맞춰서 줄 수는 있지만 원래는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갓 태어난 아기들은 배고프면 이제 울죠.
1: 그죠.
2: 아무 때나 먹지. 아기들이 시간 맞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하루에 두 끼를 먹을지 세 끼를 먹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1: 사회적인 규범에 맞춰서 그게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끼니라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에만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화의 산물인 건데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두 끼, 어떤 때는 세 끼 이렇게 바뀐 겁니다.
1: 정해진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자연의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아침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왜 아침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느냐. 우리는 하루에 세 끼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태어난 거죠.
1: 아.
2: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0년, 400년 전에 태어났다. 뭐 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조석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 두 끼가 기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석이 기본인데
1: 네.
2: 이제 그거는 농번기, 겨울철, 네. 식량이 귀할 때 이런 때고 농사 일을 할 때는 중간에 이제 뭐 세참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네 끼도 먹고 다섯 끼도 먹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사회 표준을 놓고 보면 조선시대 두 끼였어요.

0: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네. 꽤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가 기본이었습니다.
1: 지금도 거의 조석 아닌가요? 아침을 많이들 안 드시고 뭐 브런치다 아점이다 그래가지고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사회적인 뭐 이런 규범 때문에 그러는 거다. 뭐 우리가 그런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다. 시대적인 배경 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건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침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 어떤가요?
0: 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네. 이제 역사적으로 답이 좀 나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두 끼가 기본일 때도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네.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질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뭐 이제 그런 분들 네. 또 육체 노동 많이 하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아침 필요하다. 새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들한테는 당연히 아침을 먹을 수만 있다면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단 나을 거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아침을 먹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다른 특별한 만성 질환도 없고 이미 성장은 끝난 네. 성인이 어젯밤에 회식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네. 거하게 먹었는데 내일 아침을 또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1: 내일 아침을 또 먹어야 되느냐? 또라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강렬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아침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날씬하다는 어떤 연구 조사가 있더라 뭐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쌓이기 시작을 한 게 네. 1900년대부터 많이 이제 그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연구를 후원을 한 그런 회사들이 항상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사실 아침에 우리가 즐겨 먹는 뭐 시리얼이라든지 서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컨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그런 아침 식사 든든하게 먹는 게 좋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사람을 대상으로 아침을 먹는 게 좋은지 아침을 안 먹는 게 좋은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보통은 아침을 먹는다는 분들, 네. 안 먹는다는 분들을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아침을 챙겨 먹는다는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 생활도 더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1: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네. 계신 분들
0: 그렇죠. 네. 전날 밤에 술 드신 분들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연구를 그렇게 관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침을 먹어서 건강한 건지 네. 헷갈리는 거죠.
1: 결국에는 네. 그 결과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먹어서 건강한 건지 아니면 원래 건강한 생활을 해서 건강한 건지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연구를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뭐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뭐 한 6, 7주 동안을요. 한쪽은 아침을 먹게 하고 다른 쪽을 아침을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2019년에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보니까 네. 아침을 먹은 쪽하고 먹지 않은 쪽하고 누가 더 적게 먹을지를 우선 봤거든요. 뭐 누가 더 적게 먹는지 봤더니 하루 섭취 그 열량이 아침을 먹은 쪽이 더 많이 먹었어요. 260칼로리 정도.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더 적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을 먹은 게 오히려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한 260칼로리를 더 먹었고 그리고 이제 또 체중도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0.44kg 그러니까 거의 한 0.5kg 네네.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흔히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두 끼 먹던 분이 세 끼 먹으면 살찐다고들 하거든요.
1: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면.
0: 네, 그렇죠.
1: 그렇다고 해서 아침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0: 네, 그 이제 아무한테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네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침을 챙겨 먹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으로도 노약자들은 아침을 챙겨 먹는 거를 권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아침을 그래도 가볍게라도 챙겨 먹는 게 유리한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단백질이라는 게 이게 소화가 워낙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 끼에 나눠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두 끼에 먹는 것보다는 세 끼로 나눠서 먹는

0: 이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침을 먹는 편이 안 먹는 편보다 유리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침을 아예 안 먹었다가 점심을 먹게 되면 공복이 네.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공복 길어지면 간헐적 단식 차원에서는 이게 건강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다가 첫 끼를 급하게 먹으면 네.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1: 그 말씀은 이제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는 아침에 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침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호텔에서 이렇게 조식을 먹어보면 뭐 난리가 나죠. 아침부터 스테이크도 먹고 네. 국수도 먹고 김밥도 먹고 네. 달걀도 뭐
1: 오랜만에 네. 갔잖아요. 즐겨야죠. 돈도 냈는데 많이 냈는데 많이 먹어야죠. 네. 네.
0: 그런데 이제 그 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아침에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1: 네.
0: 원래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점심을 평민 그다음에 네. 저녁을 거지처럼 먹으라고 하는데 아침 그렇게 왕처럼 드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에도 왕처럼 먹고 더 빨리 배고프고 그러니까
1: 개인적인 네. 경험으로 네. 아침에 저도 이제 바빠서 잘 못 먹고 나가는데 뭔가를 아침에 먹고 나가잖아요. 그럼 더 배고프던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네. 사실 뭐를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뭐냐면요. 아침에 너무 당분이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하루 종일 조금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구 결과들을 쭉 보면은 아침에는 뭐 점심 저녁은 크게 관계 없거든요.
1: 네네.
0: 아침에는 공복이 좀 긴 다음에 먹는 첫 식사니까
1: 네.
0: 탄수화물을 아예 뭐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좀 줄여서 드시고 뭐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도 너무 달콤한 과일보다는
1: 네.
0: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당이 좀 적게 들어있는 네, 그런 과일을 먹는다든지 하시고 가급적이면 뭐 두부가 됐건
1: 네.
0: 아니면 뭐 요거트가 됐건 달걀이 됐건 좀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단백질하고 지방 중심의 식사를 아침에는 해주시는 게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
1: 아, 이런 탄수화물은 네. 아침에 조금 덜 그렇죠. 먹는 게 좋다.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0: 밥은 점심 때 맛있게 드시고 네.
1: 아침은, 밥 말고 다른 네, 것들이 뭐 좋다.
0: 시리얼, 빵, 밥 이런 거는 아침에는 조금 피해 주시고
1: 네.
0: 그렇게 드시면
1: 아, 시리얼도 네. 별 시리얼도 네. 단백질 아니 탄수화물 쪽으로
0: 탄수화물 많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4년에 덴마크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아침에는 탄수화물 줄여주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더니 오전에 배가 좀 덜 고프고 포만감이 오래 가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더라. 뭐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간에 좀 배부른 느낌을 오래 가져가고 싶으시면 아침에는 조금 그렇게 단백질 중심에 탄수화물은 약간 줄여주는 그런 식단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요즘 이제 이른바 비만 치료제를 쓰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0: 그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일단.
1: 아. 네.
0: 관련한 연구는 아직 없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 비만 치료제를 쓰게 되면 한
1: 네.
0: 번에 많이 먹으면은 굉장히 속이 힘들고 부대끼고 막 토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로 적은 양으로 나눠서 먹는 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두 끼보다는 세 끼로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식사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 네.
0: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다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게 세 끼를 드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1: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질환 여부에 따라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까?
0: 제일 관련된 질환 중에는 당뇨병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약을 드신 분들은
1: 네.
0: 그 썰폰 요소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약만 드시고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옵니다.
1: 어.
0: 네, 그래서 그분들은 혹시라도 아침에 약을 드시면 식사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세요.
1: 그럼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아니면 꼭 걸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0: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온 사회 구성원이 다 아침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된 거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끼니의 시작이라서 그런 게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20세기부터 이런 아침 식사하고 관련한 그런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업의 마케팅도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생활 습관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워낙에 사회적인 끼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1: 시간일
0: 수도 있어요.
1: 그 얘기도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사실 뭐 아침을 당연히 함께 먹는 게 더 좋은 거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드실 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1: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또 항로와 영양제라는 말을 저도 꽤 많이 듣거든요. 도대체 뭘 먹으면 젊어진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0: 네. 아 일단은 저도 여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아, 이게 뭐 나이가 들수록 다
1: 네.
0: 나이를 좀 안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서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1: 네.
0: 과학자들의 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영양 물질이 또는 뭐 항산화 물질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그런 서사를 제공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충해 주면
1: 보충할 수 있는 뭔가를 먹어줘야 된다.
0: 네, 그렇죠. 이걸 먹으면 그러면 이제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 들어가지고 인기 있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네.
0: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저도 여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2023년에
1: 네.
0: 굉장히 저명한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에
1: 네.
0: 타우린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적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보충해주면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문이 실렸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사이언스가 워낙에 유명한 학술지고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 그게 실려가지고 제가 값도 별로 안 비싸고 해서 막 직구로 여러 통을 사놨었는데
1: 네.
0: 아, 한 1년 반 지나가지고 2025년에 같은 사이언스지에
1: 네.
0: 나이가 들어도 타우린의 혈중 수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1: 그때는 줄어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가요? 그러면?
0: 네, 그때는 이제 혼동한 거죠.
1: 네네네.
0: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사람 간의 개체 차이가 더 컸던 건데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걸로 혼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도 네, 뭐 값이 비싼 건 아니지만 집에 한 6통이 남아있습니다.
1: 그 얘기는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항노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다. 뭐 그 부분에 네. 대한 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식의 단순한 서사로 사실은 이제 막 지나가다가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도 뭐 네. 예를 들면 NAD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주사로 맞으면 뭐 요즘에 또 이제 그게 굉장히 노화
1: 약간 유행인가?
0: 네, 뭐 유행처럼 돼 있고요. 네. 또 뭐 그런 거를 수치를 높여주는 영양제들 뭐 이런 것들 광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NAD 플러스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0: 야, NAD 플러스라는 네네.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인데
1: 네.
0: 영어권에서는 이걸 그냥 NAD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높여준다는 그런 물질 아마 이제 그런 항로와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은 뭐 NMN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NR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게 다 약어여가지고
1: 네네
0: 좀 복잡하긴 한데요.
1: 이게 이런 영양제 같은 거
0: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러면은 혈중에 이제 NAD라고 NAD 플러스라고 하는 요 물질이 이게 이제 좀 높아지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요 지난 5월달에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아까 타우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게 줄어들어야
1: NAD라는 게 뭐 그렇죠. 줄어들어야
0: 그래야 NAD를 보충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1: 이것도 안 줄어들어요?
0: 안 줄어들어요.
1: 뭔 연구입니까 그건 또. 네.
0: 실제로 300명 이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혈중에 이 NAD라고 하는 물질이 정말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지 봤더니 안 줄어들어요.
1: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게 뭐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0: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뭐냐면 혈중에는 그러니까 피 속에는 이게 좀 안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근

0: 육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이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1: 네.
0: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엔에이드라는 물질이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이 물질이 80%가 줄어들어도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나타나질 않아요.
2: 근데 뭐 광고 보면 막 젊음을 되찾아줄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0: 아,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항노화 영양제가 아직은 모든 분이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분한테는 생소하고 어떤 분은 이미 관련해가지고 드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2: 굉장히 이걸, 관심 많은 분들은 그렇죠. 또 그러시겠죠.
0: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또 비싸요. 이런 것들이.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실제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축적을 한 연구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제가 타우린 8통 샀다가 1kg짜리를 집에 6통 남아있거든요.
2: 타우린은 좀 싸다 그랬잖아요. 그냥 타우린 먹을까요?
0: 타우린 싸요. 한 통에 3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살 때. 근데 싸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비싼 것도.
2: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기분상 난 젊어지는 것 같아.
0: 1년 동안은 제가 그 플라시보 효과를 느꼈었어요.
2: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극이 좀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셔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9: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0: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1: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6월 21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비만 치료제 얘기도 저희가 조금 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게으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많이 먹고 운동 안 한 거 약으로 빼려고 그러고요. 또 근육도 같이 빠진다니까 근육은 안 빠지는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재훈 약사하고 항상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약보다는 역시 건강에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습관 유지하시는 데 노력해 보시죠. 오늘 끝곡은 성시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품

0: 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자리에서 각각 당정청 원팀과 대통령 중심을 외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표 축사자로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며 이제 4년이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6.3 지방선거 관련 결과 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MBN 시사 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서 평가 결과 보도 자료를 직전에 보았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 당선을 위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수석 소통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 국방전략위원이,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 하제인데요. 겨울 절기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이라면 여름 절기 하제는 낮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합니다. 그 긴 낮을 지나서 드디어 오당제와 함께하는 저녁이 찾아왔는데요. 6월에는 유독 감자 캐셨다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하제가 가까워져 오면 감자가 제일 맛있어지기 때문에 이맘때쯤에 감자 수확을 많이들 하고요. 또 하제가 지나면 발을 물고에 담그고 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부들은 모내기가 끝난 논에 물을 대주느라고 발에 물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하제도 그렇지만 모든 절기들은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농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매일 먹는 밥, 여름의 수박, 또 제가 좋아하는 물렁한 복숭아까지 어느 하나 농부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으니까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옥수사진관의 하지감자 전해드렸습니다. 오,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너무 좋은데요. 안 그래도 요즘에 감자 문자 정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하지를 전후로 감자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죠. 가장 맛이 좋고 또 영양이 풍부한 시기라고 해요. 감자가 껍질이 얇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느껴지고 또 이 하지감자 먹으면 여름철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자 많이들 챙겨 드시고요.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감자든 수박이든 또 밥이든 제가 좋아하는 물복이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아 허보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2: 날 쳐다보나? 네 하면서 절 쳐다보네요. 네,
0: 그러니까.
2: 전 진짜 저 원래 계속 나다니는 사람이거든요.
0: 네.
2: 근데 요즘에 계속 논문 쓰고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논문 세 개를 동시에 쓰게 돼가지고
0: 어머.
2: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학회에 등재하는 게 있는데 두 개가 갑자기 같은 시기에 등재가 돼가지고
0: 진짜요?
2: 마지막 최종 수정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0: 그래서 바쁘시겠다.
2: 컴퓨터는 내내 보고 이렇게 한 10시간씩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0: 아니 오당제 진짜 논문 쓰시는 분들이 배순탁 작가님도 논문을
2: 네.
0: 얼마 전에 마무리하셨다고 하고 우리 허 배우님도 그렇고.
3: 그러니까.
0: 양 배우님은 논문 안 쓰시나요?
3: 아 저는 뭐 별로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 배우한테 야 이렇게 학창 시절에 저렇게 했으면은 아주 S대를 갔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는 캐릭터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0: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으세요?
2: 이번 달 안에는 이제 다 끝나거든요.
0: 아 진짜.
2: 말일에 두 개가 이렇게 딱 그 포털에 딱 이렇게 올라가요.
0: 네.
2: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3: 저희 집 가장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진짜 보통 일 아니라고 하던데 응원하겠습니다.
3: 네, 화이팅.
0: 저희 오프닝에서 하지 감자 얘기 잠깐 했거든요. 두 분은 감자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3: 감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0: 아 진짜.
3: 제가 이게 사실은 텁텁한 음식, 그러니까 고구마.
0: 네.
3: 단호박,
2: 구황작물을 싫어해요.
3: 밤, 아우 싫어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감자는 맛있어요.
0: 오 신기하다.
3: 튀겨 먹어도 맛있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우리 버거집 가면 그렇게 말고 동그랗게
0: 네.
3: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걸 좀 두껍게,
0: 예,
3: 두껍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 삶아가지고 푹푹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탕 뿌려 먹어도 맛있고 감자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2: 그러니까. 아 저는 지금 감자하니까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는데
0: 네.
2: 어렸을 때 집에 집집마다 그 이렇게 일일 달력이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2: 아세요 그거?
0: 네, 알죠.
2: 되게 얇은 종이로
3: 그렇죠,
2: 돼
3: 튀김할 때 까는 거.
2: 수적 되게 크게 이렇게
3: 그렇죠,
2: 써 있는
3: 그렇죠.
2: 그 달력 있잖아요.
0: 네,
2: 그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0: 네.
2: 그걸 이렇게 한 장씩 쭉쭉 찢어가지고 그게 매일 찢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0: 쌓여
1: 있잖아요. 네. 한꺼번에 찢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감자를 껍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쪄요. 그래서 그거를 달력을 이렇게 한 장씩 줘요. 네. 그럼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놓고 까서. 감자를 탁 이렇게 쳐요. 네.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내리치면 감자 이렇게 약간 으깨지면서 껍질이 까기 쉽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먹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그 기억을 공유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설명해 주시는데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감자를 좋아하시고 자 감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희곡 이야기 나눠볼 건데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희엔시라는 작품 읽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 극단 명작 옥수수밭 같은 극단의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이시원 작가라는 그 작가님의 작품인데 그 아픈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랑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삶의 끝에 앞에 섰을 때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야만 사랑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요. 2016년 일본 가나카와 카모메 연극제에서 희곡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도 뭔가 슬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양 배우님이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병원 앞 벤치에 삶의 끝을 앞둔 33세 선우가 오랜 친구 충에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연애하고 싶다고. 당황한 충이 장난인 줄 알지만 선우는 진심이죠. 손잡는 법, 질투하는 법, 가지마 뭐 이런 말을 듣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서툴고 어색한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멈춰가고 충은 홀로 남겨질 시간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는 가운데 또 옆에 의문의 사나이가 기타를 튕기며 무언가 지켜보고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들 사랑에 관한 삶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 오 그렇군요. 그 의문의 사나이가 무대 위에 등장한다고 하는 진짜 저승사자라는
2: 컨셉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0: 네. 네. 실제 연극에서는 무대 위에 진짜 등장을 하는 건가요?
2: 네, 이제 저승사자의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인데 네. 뭐 정장을 차려입었을 수도 있고 노숙자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저승사자처럼 꾸며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배우가 기타를 치면서 이야기들을 뭐 첨언을 하고 개입도 하고 뭔가 분위기도 만들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 오늘 들어볼 장면 어떤 장면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제 장면의 첫 장면이고요. 병원 앞에서 충과 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작 장면입니다.
0: 네. 이시원 작가의 희곡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병원 건물이 보인다. 너무 환한 오후. 무대 한쪽 벤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승사자가 낡은 기타로 한음씩 튕긴다. 선우의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있다. 충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선우는 숨기지 않는다.
1: 충아. 나 심하려워.
2: 또?
1: 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2: 그건 그렇지.
1: 죽은 사람은 쉬 안 하잖아.
2: 꼭 그렇게 말해야 돼?
1: 그럼 뭐라고 해? 생리학적으로 활발하다고 해?
2: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해.
1: 재미없어. 여기서 할까?
2: 뭐를?
1: 쉬.
2: 여기서?
1: 병원 바로 앞이잖아. 상징적이지 않아?
2: 하나도.
1: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검사받고 여기서 울고 여기서 쉬하고
2: 뒤에 하나가 이상해.
1: 인생은 원래 이상해.
0: 선우가 장난스럽게 일어선다. 충이 고개를 획 돌린다.
2: 야 진짜 하지마.
1: 안 볼 거지?
2: 안 봐.
1: 귀는?
2: 귀를 어떻게 닫어.
1: 들어. 무료 공연이야.
2: 선우야.
0: 선우가 웃으며 다시 벤치에 털썩 앉는다.
1: 농담이야. 나도 아직 그 정도로 망하진 않았어. 충, 너 연애 많이 해봤어?
2: 뭐?
1: 연애 많이 해봤냐고.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날 꽉 안아주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안아볼래? 안아봐.
0: 선우가 충에게 바짝 다가가 끌어안는다. 그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댄다.
1: 야, 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2: 이상한 소리?
1: 엥엥 파리 소리 나. 야, 너 안에 파리 있다. 이 안에 파리 사람.
2: 무슨 파리가 있어?
1: 파리 있는데? 엥엥엥 파리 있다 파리.
2: 그래 파리 있어. 나 파리 많어.
1: 충아 너 좀 착하게 좀 살아.
0: 선우가 갑자기 운다.
2: 울어?
3: 할머니 생각나서.
2: 할머니?
3: 할머니 살아계실 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생일 케이크 사갈까? 부침개 해줄까? 했던 게 생각나서.
2: 그래서 뭐 사갔는데?
3: 부침개 진짜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거든. 내가 속도 많이 썩히고.
0: 선우가 곁에 있는 시장 바구니에서 채소 꾸러미를 꺼내 내민다.
1: 충아 있잖아, 이걸로 나 좀 때려줘.
2: 아 됐어.
1: 이걸로 나 좀 때려줘.
2: 싫어. 네가 나 때려.
1: 아 왜 그래. 아,
2: 내가 널 어떻게 때려.
1: 때려줘.
2: 차라리 네가 나 때려. 네가 나 때려. 네가 나 때리라고.
0: 선우가 홧김에 충을 배추로 때린다. 정적. 한참을 가만히 있던 선우 어묵을 꺼내서 충의 뺨을 때린다.
1: 나 화가 나.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나 연애하고 싶은데 왜 그런 시간이 내겐 주어지지 않는 거지? 난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난 남들처럼 할 수 없는 거야? 왜? 왜? 왜?
0: 네,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어, 벌써 슬픈데요?
4: 슬프네요.
0: 대박.
1: 슬프세요?
2: 상상을 하니까.
0: 그러니까.
1: 우구계셔.
0: 그 선우가 병원 팔찌를 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입원 환자들이 착용하는 그 네. 팔찌를 말하는 거죠.
2: 뭐 식별기 같은 거겠죠.
0: 뭐 어디가 아픈 거예요, 선우는?
2: 글쎄요. 이런 게 이제 희곡의 사실은 묘미인데 네. 지금 얘네들이 몇 살인지.
0: 어, 그러니까. 어, 안 나오죠.
2: 뭐 장소가 어딘지. 네. 뭐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언제 죽을지 네. 뭐 병명이 뭔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0: 안 나와요. 계속 계속.
2: 이게 상상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얘가 한참을 아팠던 건지 네. 뭐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아픈 건지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10대인지 뭐 어떤 대화들을 보면은 그런 정보들이 좀 나오겠지만 네. 뭐 나이대가 어떤지 이런 게 뭐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읽은 것만으로는 네. 더 많이 슬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안 슬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럼 두 사람 대화를 들어보면 뭐 화장실 얘기 이런 것까지 거리낌 없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랜 친구 같아요.
2: 아무래도 뭐 좀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들을 보니까 그렇죠.
0: 네.
1: 그냥 유추하기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구였던 것 같고 네. 이 선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누가 안아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지금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으로 누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꽉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 얘기를 지금 남자인 남사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걸 봐서는 네. 모태솔로인가 선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네. 네,
1: 그래서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극에서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승사자의 등장인데 저승사자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서운 캐릭터들로 좀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섭지 않게 좀 친근하게 그려지고 옆에서 조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봐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장치로 기능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대화 내용 중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다 후회하는 장면이 여기 너무 슬펐는데 누구나 이런 생각 네. 하잖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1: 저는 실제로 제가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친정아빠한테 제가 밥을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어. 그게 좀 굉장히 아쉽고 제가 좀 음주를 좀 하는 편인데 네. 술이 좀 센 편이다. 그런 저희 아빠가 술이 굉장히 세셨어요. 근데 아빠가 가을쯤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아빠 이제 병원에 면회를 갔는데 아빠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맥주는 무슨 맥주야 이러고 안 사드렸거든요. 어, 그게 내내 후회가 돼요.
0: 어떡해.
1: 그 충도 그 선우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니까. 많이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016년 일본 카나가와 카모메 연극제에서 희곡상까지 받은 작품이죠. 이시원 작가의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 중에서 시작 부분 만나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진도가 좀 더 나가겠네요.
1: 아마도 나가야겠죠. 데이트니까.
5: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 세상 마지막 데이트라면 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다음 주 방송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5: 너무 슬픈데.
1: 싫어. 나는 갑자기 싫어졌어.
2: 로맨틱하라고 한 얘기가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5: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보영 배우님.
1: 네. 아우, 뭐 생각만 해도 좀 뭔가 싫은 날일 것 같아요. 그날이. 좋을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걸?
5: 네.
1: 그런 얘기들을 드라마나 이런 데 조금씩 나오잖아요.
5: 네.
1: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5: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 작품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각자 여러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5: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팀의 세상 끝에서.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월요일인 내일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전주가 27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정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파도분기점,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7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 용인휴게소 3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거의 좋아졌지만 현재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서초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작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6: 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 최근에 뮤직 페스티벌 다녀오셨다면서요?
6: 아, 예,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요. 네. 강원도 철원 쪽에서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입니다.
5: 그래요?
6: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 저녁 날씨는 지난주에 저녁 날씨 예술이었거든요.
5: 너무 좋았죠.
6: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
5: 그러셨구나. 평소에도 공연 보러 가는 거 근데 어떻게 좋아하세요?
6: 공연 너무 많이 봤죠. 예. 근데 이제 공연을 젊을 때부터 이런저런 공연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긴 해요. 물론 페스티벌 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큰 대형 팝스타 공연 가는 거 좋아해요. 뭐 당연히 뭐 웬만한 그 일반적인 일반인 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많이 볼 겁니다. 당연히.
5: 그렇죠. 뭐 직업적으로.
6: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사실 그 작은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홍대 클럽에서 공연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5: 아. 예.
6: 거기서 공연 보는 게 요즘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좀 노래가 더 잘 들리고.
6: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볼 때마다 아, 저 친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뮤지션으로서. 그러다가 결국 저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여기 계신 세 분이 장기화라는 뮤지션 있잖아요. 장기화라는 뮤지션을 알기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 아~ 네. 그런 발견을 하네요.
6: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한로로.
5: 그렇죠.
6: 저는 한로로를 훨씬 스타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공연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와.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7: 아 그렇겠네요. 네. 진짜.
6: 그게 굉장히 이쪽 일에서 이쪽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7: 그러면 다음에 저희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그 홍대에서 들었던 노래들.
6: 네, 네, 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시절에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같은 거 들었거든요.
7: 네, 네. 네,
6: 그러니까.
7: 오,
6: 저 그 곡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 노래 많으니까요.
7: 네, 네. 기대해보겠고요. 네. 자,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6: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7: 그렇죠.
6: 또 우리 이재한 아나운서 또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7: 네.
6: 그래서 북중미 중에 물론 이게 미국, 캐나다 이 두 국가가 있긴 하지만
7: 네.
6: 우리 대표 선수들이 지금 현재 그 멕시코에서 있기 때문에
7: 네. 네.
6: 멕시코 음악 가져왔습니다.
7: 오, 멕시코와 관련된 음악.
6: 네, 우리가 뭐 경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7: 네.
6: 결국 그 월드컵에 관심이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7: 아, 맞아요.
6: 네.
7: 멕시코전도 그렇고 이번 월드컵은 경기가 전부 오전에 열리잖아요. 그래도 치킨 드시면서 경기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작가님은 경기 보면서 뭐 드셨어요?
6: 뭐 밥 먹었죠.
7: 네. 아, 식사하시면서?
6: 네. 밥 먹었습니다.
7: 뭐랑 드셨어요?
6: 그냥 평소에 먹던 밥을 먹으면서. 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저는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7: 네.
6: 방송국이 뭐 쉽게 반찬내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7: 네.
6: 아 정말 이번 월드컵은 전국에 그 치킨집 사장님들이 정말 가장 아쉬워하는 월드컵이 아닐까.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전이었는데도 치킨을 네. 많이 시켜 드셨대요. 그렇죠. 신기하죠.
6: 그렇죠. 맥주만 안 먹으면 되니까.
7: 그렇죠.
6: 네. 아니 뭐 좀 드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7: 뭐 휴가 내신 분들 같은
6: 그렇죠,
7: 경우에는
6: 그렇죠,
7: 뭐 가능하실 것 같고. 네.
6: 축구엔 치킨이지 이러면서.
7: 그러니까요. 그러면 멕시코와 관련된 음악 첫 번째 곡 뭔가요?
6: 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스페인어입니다. 당연히.
7: 네.
6: Canción del Mariachi입니다.
7: Canción del Mariachi.
6: 네, Canción. Canción은요.
7: 네.
6: 송입니다. 송.
7: 송.
6: 네. Del은요. Of.
7: 송 of.
6: 마리아치.
7: 마리아치.
6: 마리아치는 뭐냐면은요. 멕시코의 거리 악단. 자주 보셨죠? 멕시코의 거리에서
7: 네.
6: 이게 큰 모자 쓰고 기타 막 치면서
7: 알죠,
6: 이렇게
7: 알죠.
6: 노래 불러주잖아요.
7: 네, 네.
6: 그걸 그 악단을 마리아치라고 부릅니다.
7: 아.
6: 네. 멕시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따코만큼이나 보편적인 문화예요.
7: 아.
6: 네. 그래서 이 마리아치의 노래라는 뜻의
7: 네네.
6: 음악이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라는 원래 이분 배우거든요.
7: 그렇죠.
6: 굉장히 좀 야성미 넘치게 생긴 배우예요. 그런데
7: 네.
6: 이 곡을 어디서 불렸냐면은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 배우가 부른 건데 95년에 데스페라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7: 네네.
6: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술집에서 직접 부릅니다. 이 노래를. 그게 또 사운드 트랙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7: 네.
6: 이 곡은 어떤 밴드가 그러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직접 작곡한 건 아니고요. 누가 작곡을 해줬냐면은 이 노래 아시죠? 볼라레
7: 알죠 알죠.
6: 아, 깐따레 오호호 볼라레라는 곡이거든요.
7: 볼라레.
6: 이게 원곡은 따로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건 집시 킹스 버전이에요. 여러분 다 그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7: 네.
6: 그 밴드의 멤버가 작곡해준 곡입니다.
7: 그렇구나.
6: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해준 곡이고
7: 네.
6: 아마 여러분 곡을 들으시면은요 워낙에 친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7: 좋습니다. 그럼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Canción del Mariachi 듣고 올게요.

0: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깐시온 델 마리아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는데요.
1: 네. 어디서 100% 들어본
0: 노래.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1: 멕시코 음악 나 몰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0: 좋습니다. 멕시코와 관련된 음악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네. 어떤 곡인가요?
1: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0: 아.
1: 네. 그런데 심지어 알죠. 어마무시한 히트를 기록한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코코.
0: 코코. 네, 그 코코에 나오는 게 마리아치구나.
1: 맞아요. 그쵸? 그게 마리아치예요.
0: 마리아치구나. 네,
1: 그게 마리아치고요. 이 뭐 이 애니메이션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멕시코에는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날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날. 죽은 자들의 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종의 슬픈 게 아니에요. 축제예요. 축제예요. 10월 31일부터 네. 11월 2일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축제인데
0: 네.
1: 결국에는 이 축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죽음도 사실 삶의 연장이다라는 게 그 영화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후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그 제작자들도 이런 의문은 있었대요. 야, 물론 전 세계의 멕시코 문화를 뭐 사람들이 싫어하지도 않고
0: 네.
1: 따코도 좋아하고 마리아치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걸 해서 될까? 왜냐면은 그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0: 네.
1: 주제가인 Remember Me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타고.
0: 근데 이 노래가 한몫을한 것 같아요.
1: 네,
0: 그
1: 노래가.
0: 영화가 성공한 건.
1: 사실 이 노래가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은데 마음을 움직이는 힘 같은 게
0: 맞아, 맞아.
1: 분명히 있고 저는 이 애니메이션 두번 봤는데 제가 또이 말씀드렸죠. 제 그 특기가 대성통곡이라고.
0: 아, 그랬네. 네, 그래요?
1: 제 특기가 대성통곡이에요. 대성통곡.
0: 영화 보면서 좀 대성통곡 네, 하시는 대성통곡. 편이세요?
1: 극장에서는 이제 몰래 하는데
0: 네,
1: 집에서 이제 대성통곡하기가 특징인데
0: 진짜?
1: 아, 이거는 대성통곡 안 하면 이거는 이건 진짜 감정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대성통곡을 안 하면.
0: 네. 그러니까 진짜 슬프죠. 감동적이고.
1: 네, 그래서 Remember Me 이거는 또 하나 팁 알려드리면은요.
0: 네.
1: 이게 가수가 미구엘이 아닙니다.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미겔입니다. 미겔.
0: 아, 미겔.
1: 네, 미겔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0: 아, 미겔.
1: 네. 네, 그리고 나탈리아라는 여가수가 네. 함께 이 곡을 불렀죠.
0: 그러면 리멤버 미 미겔의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0: 미겔 나탈리아가 함께한 Remember Me 듣고 왔습니다.
1: 언제 들어도 참 이 참 사실 음악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노래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힘과 맞물리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0: 네,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곡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마지막 곡은요 세자리아 에보라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수의 이 노래 나실 거예요. 베사메 Besame mucho.
0: 너무 잘하시네.
1: 왠지 이런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
0: 그러니까,
1: 느낌.
0: 그러니까.
1: Kiss me much. 키스를 퍼부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1940년에 작곡된 멕시코 음악이거든요.
0: 네.
1: 멕시코 음악입니다. 근데 이 곡의 작곡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이 곡의 작곡자가 1940년에 피아노를 치는 소녀였습니다. 소녀. 소녀.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 곡을 작곡했냐?
0: 네.
1: 그때까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0: 오, 소녀니까.
1: 네, 소녀니까. 아니 뭐 했을 수도 있죠.
0: 그쵸.
1: 네, 했을 수도 있는데 어리니까. 이 친구는 그때까지 못 해본 거야.
0: 아, 다른 친구들은 했는데
1: 네, 할 수
0: 있었는데.
1: 그래서 그 키스라는 게 뭘까?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곡한 노래가 이 베사메 무초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고 각 국가의 수많은 가수들
0: 네.
1: 심지어 우리나라 가수들도 이 곡을 부르시기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세자리아 에보라를 왜 가져왔냐면요. 세자리아 에보라는요. 한 국가를 상징하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조용필 선생님 같은 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 국가가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많잖아요. 그래도
0: 네.
1: 그 국가가 인구가 50만밖에 안 됩니다.
0: 엄청
1: 작죠?
0: 네.
1: 그게 까보베르데라는 국가입니다.
0: 까보베르데. 베르데.
1: 까보베르데.
0: 네.
1: 아프리카의 대륙에 서쪽에 있어요.
0: 네.
1: 근데 서쪽에 대륙도 아니고 섬이에요. 섬. 섬 몇 개가 까보베르데예요. 예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제가 음악 캠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0: 네.
1: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슬픈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슬픈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가 이 세자리아 에보라고요. 까보베르데를 그냥 까보베르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이 세자리아 에보라가. 네,
1: 그럼 제가 까보베르데 가수가 부른 멕시코 음악을 왜 가져왔냐.
0: 네.
1: 첫 번째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이번에 까보베르데가 인구 5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피파 랭킹도 엄청 낮아요.
0: 아, 스페인이랑 경기한.
1: 스페인이랑 비겼습니다.
0: 맞아.
1: 우승 후보. 현재 피파 랭킹 2위. 세계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
0: 네.
1: 랑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0: 진짜 대단했죠.
1: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인생도 알 수 없고 축구 경기도 방심하는 순간 스페인 골 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진짜로.
0: 네.
1: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까보베르데? 안 봐도 블루레이잖아요.
0: 네.
1: 까보베르데? 야, 그냥 이기는 거야.
0: 스페인이니까 워낙 스페인이니까. 잘하니까. 우승 후보니까.
1: 분명, 이렇게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또 이 자만을 잘해요. 그래서 제
0: 아니,
1: 특기입니다.
0: 스페인은
1: 자만.
0: 잘하니까.
1: 네. 그래서 바로 우리 대충 해도 네. 뭐 한 3대0, 5대0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스페인 선수들이 약간 골대를 맞추기도 하고 운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참 그걸 보면서 야 자만심이라는 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0: 네.
1: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은 둥글다.
0: 맞아요.
1: 정말 공은 둥글구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구나.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니 이런 경기가 없으면 월드컵을 왜 합니까?
0: 네 맞아요.
1: 경기를 왜 합니까? 그냥 피파 랭킹대로 1위 그해 1위 팀한테 월드컵 그 우승컵 주면 되지.
0: 네.
1: 이런 그 언더독의 반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뭐랄까 스포츠를 보는 이
0: 맞아.
1: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0: 진짜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죠.
1: 그러니까. 그래서 까보베르데 저는 이제 또 아프리카에 가본 우리 섬이란 PD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본 사람으로서 이런
0: 두 분이 함께 가신 건 아니죠? 각자
1: 그럴 정도의 사이는 아닙니다.
0: 각자 따로 가고 네.
1: 언젠가 뭐 이렇게 팀을 해서 같이 갈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는 괜히 이렇게 보면은 친숙하고 그래요.
0: 네.
1: 세자리아 에보라는요 정말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려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뭐 조용필 선생님이나 뭐 서태지 씨나 아니면은 BTS나 갖고 있는 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거 이상이 세자리아 보라의 위상이 그 까보베르데라는 국가에선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 정도로. 네.
1: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전설적인 가수다.
0: 네. 네.
1: 세계적인 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까보베르데 전설적인 가수 세자리아 에버라의 베사메 무초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뱃삼의 무초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이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 교전 중단을 내건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안전지대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완파하고 F조 2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우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F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대 1로 완파하고 본선 최강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고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대 1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13종 이하로 묶여 있었던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품목을 기존 11개에서 최대 20개로 늘리고 약국이 없는 지역 등을 고려해 판매점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지난 2012년 11월 시행됐으며 현재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은 모두 13종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숙소를 정할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나요? 물론 가격과 위치가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몇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대신 다회용 제품을 도입해서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요. 투숙객이 요청할 때만 이불과 수건을 세탁해서 물을 아껴야 하죠. 또 숙소와 가까운 곳에서 식재료를 조달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1802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산 경춘국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와, 북한산 경춘국도 달리고 계시는군요. 여름이라서 뭔가 강가 풍경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달리다 보면 왠지 여행 온 기분도 들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이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들으면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오늘 풍경이랑 정말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음악과 함께 여름의 저녁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이소은의 여름의 사과가 말했다. 김연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이소은의 여름의 사과가 말했다 신청해 주셨어요.

오, 그 여름에 사과가 마랬다라는 이 제목부터가 참 상큼하고 시원했는데 뭔가 초록빛 사과와 여름의 바람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소은 씨의 청량한 목소리와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럴 때 있죠. 노래 한 곡만 들어도 뭔가 그때의 계절과 추억이 떠오르는 경우. 특히 여름에 들었던 노래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독 여름밤, 뭐 더운 여름날 햇살이 막 엄청 내리쬐는 그런 날 들었던 노래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연수님에게는 이 노래가 그런 추억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 낮에 집 근처 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오르막길이 많아서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되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하산했습니다. 못 가본 코스는 다음에 날씨가 좀 더 시원해지면 도전해보려고요. 결에 쉼터 신청합니다. 와, 이 더운 날씨에 오르막길이 많은 공원을 걸으셨다니 정말 고생하셨네요. 진짜 운동 제대로 하고 오셨겠는데요.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막 처음부터 너무 힘주고 오르기보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걷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금방 또 숨이 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페이스 조절 필요할 것 같고 평소보다 좀 보폭도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무리 안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뭐 한 번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못 가본 코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졌을 때 천천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운동은 기록을 막 잘 내야지 뭐 많이 해야지 이런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죠. 물도 자주 드시고 무리하지 말고 그늘에서 좀 틈틈이 쉬어가면서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6316님이 신청해 주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한 곡 더 들을게요. 이지영님의 신청곡 결의 쉼터.

제주 소년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리고 이어서 겨울의 쉼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102님이 안녕하세요. 손주들 여름 셔츠를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지런히 패턴지에 본을 그려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쁘게 입어줄 손주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손주들 입을 여름 셔츠를 직접 만들고 계신가 봐요. 옷 만드는 거 잘은 모르지만 패턴도 떠야 되고 또 원단도 골라서 잘라야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갈 텐데 너무 멋지십니다. 예쁘게 입고 뛰어다닐 손주들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여름 셔츠는 보통 이제 얇은 그 린넨이라고 하죠. 그런 면소재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가벼워서 무더운 여름에 입기 좋은데 어떤 원단 또 고르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손주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런 특별한 셔츠가 될 것 같네요. 4947님은 주말마다 부산에서 경주 시부모님 댁을 오가느라 늘 바쁜 주말 부부입니다.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텃밭 일까지 도와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부산 집으로 출발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주말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 이렇게 오가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오고 가실 때 늘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가는 길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듣고 올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5도, 대구가 24도까지 낮 기온이 예상되고요. 내륙 지역 곳곳으로 대기가 불안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0: 저녁 사이 5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고 한편 제주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흐름이 좋고요. 지금은 수도권 제일 순환선 판교 방향, 계양에서 중동 구간,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 구간에서 지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 구간에서 잠깐 속도 떨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박기범님, 젠디의 여름 바캉스 장소, 바닷가, 산, 계곡 중에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바다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해변을 참 좋아해요. 하셨는데, 오, 역시 여름 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 탁 트인 바다 보고 있으면 더위도 잠시 잊게 되고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부산 사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바다가 뭔가 특별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정말 언제든 여름 휴가를 떠날 것 같은,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계곡도 정말 시원하잖아요. 계곡도 좋고 산, 요즘 또 초록초록한 그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고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다, 산, 계곡 중에 어딜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5138님, 평소 저희 엄마는 귀여운 말실수를 자주 하세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개봉박두라고 하셔야 할 순간에 개방복두라고 외치셔서 한바탕 웃었네요. 샤인머스켓도 종종 샤인머스킹이라고 하시고요. 진짜 이런 경우 있죠. 어머님 덕분에 뭔가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상한 단어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머님들, 특히 우리 5138님 어머님 자주 그러시나 봐요. 이상하게 이런 실수, 이런 말실수는 막 정정해 주고 싶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재밌게 웃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나중에 두고두고 꺼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머님의 귀여운 말실수 덕분에 가족들이 또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9567님의 신청곡 들을 거고요. 이어서 4788님이 신청해 주신 종현의 하루의 끝 전해드릴게요.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왔습니다. 5283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괜히 짜증이 나서 작업을 주시는 사장님께 화를 내버렸어요. 일거리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말이죠. 라디오를 통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작은 사장님 죄송해요 하고 또 마음 전해주셨네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예민해지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사람한테 툭 말 한마디 내뱉고 나서 뒤늦게 후회되고 미안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니까 사장님한테 그때 죄송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히 마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시면 사장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아마 사장님도 그 마음 잘 알아주실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6725님이 신청해 주신 노을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린의 사랑했던 전부였던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011님. 일요일의 오당제는 평일과는 또 다르게 좋아요. 오늘 하루는 온전히 쉬기만 해서 왠지 모르게 약간 죄책감과 초조함이 있었는데 오당제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주말 저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날 있죠. 괜히 이상하게 푹 쉬고 나서 내가 오늘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는데 그래도 쉬는 것도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그걸로 충분히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으니까요. 또 이렇게 충전한 힘으로 내일도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2주 만에 만나는 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겠습니다. 내일도 만관부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7968님의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카타르와 함께 스위스 비르켄슈터크에서 3자 실무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이란의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습니다. IRIB는 스위스 시간으로 21일 오후 이란과 미국, 카타르 대표단이 레바논 내 포괄적 휴전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주제로 현

현재 협상장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실무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중재국인 파키스탄

0: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안전지대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충남 보령시 녹도 인근 바다에서 대천항으로 향하던 150톤급 여객선이 멈춰서 해경이 승객과 선원 등 3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해경은 승객 31명과 선원 4명 등 35명을 모두 구조해 함정과 여객선에 나누어 태우고 저녁 6시쯤 대천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선박이 멈춰 선 것으로 보고 여객선이 대천항에 들어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완파하고 F조 2위를 달렸습니다. 일본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우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F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하고 본선 최장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고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류순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가 2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집값의 정체를 뜯어보면 절반 이상이 땅값인데요. 이 말은 땅값이 해결된다면 집값을 훨씬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싼 새 땅을 사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강 위나 도로 옆에 짜투리 공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공간들이 도시 안에 꽤 많은데요. 땅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주택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빈 땅 없는 서울. 주택 공급에 새로운 길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교수님.
4: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년 새 약 40%나 급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집값의 정체를 뜯어봤더니 사실은 절반 이상이 땅값이라고요.
5: 네, 맞습니다. 서울 주택가격에 반영된 토지비의 비중을 조금 보시면 2002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원가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분양가의 한 60, 70%가 땅값입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에는 땅값을 얼마나 낮춰서 공급하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아니 결국 아파트 싸게 공급하는 방법은 땅값을 싸게 확보하거나 땅을 싸게 확보하면 되네. 이 얘기네요.
5: 네, 맞습니다.
4: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 숨겨진 공간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5: 네. 해외에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집값이 많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뉴욕이나 뭐 동경이나 네. 대도시들 다 집값이 높은 게 사실인데 결국에는 공급의 물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저렴하게 공급하느냐 그리고 토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둔 부분은 같은 문제인데 다른 대안들을 찾았던 사례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에도 집을 짓고 있고 네. 도시의 틈에도 집을 짓고 있고 또 뭐 한강 위에도 짓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4: 아,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가 뭐 물 위에 또는 옥상 위에 또 짜투리 땅들 이런데 너도 나도 집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저도요 일본 가니까 협소주택이라고 해서
5: 예 맞습니다.
4: 정말 조그만 땅에 여기에 누가 살 수 있다고 집을 짓지 했더니 진짜 다들 살고도 있고 거기에 건축들이 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찌 보면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시도라도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땅을 안 사용하고 있는 공간 우리에게도 꽤 있긴 있습니까?
5: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토지 효율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숨어 있는 공간 이제 다섯 개 정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옮기는 집.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비어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안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의 집, 이제 예. 수면 위에다가 집을 띄우는 방식이죠. 이제 물론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무리에도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력을 한번 펼쳐 보자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기존의 도로나 집 위에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4: 집 위에 집을
5: 네,
4: 짓는다.
5: 집 위에도 집을 짓고 도로 위에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중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인데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짓고 있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협소주택 사실은 틈새의 집은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그렇군요.
5: 예, 그리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이제 공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4: 예.
5: 어떻게 보면 그 토지의 용적률을 사고 팔아서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이런 권리 네. 이런 걸 공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적률 거래를 통해서 또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5: 네.
4: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옮기는 집, 집을 옮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5: 네. 옮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집을 썼다가 네. 필요가 없으면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의 빈 시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제 세 가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키트보넨이라고 하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재개발 예정지였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용 주택 1000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요 자료 만들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예. 200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5년에 입주를 했고 원래는 5년 정도 쓰다가 다른 데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이전 계획이 굉장히 미뤄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미뤄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2020년까지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년 정도 쓰다가 예. 이제 옮기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 15년간이나 더 썼던 그런 사례입니다.
4: 네.
5: 특히 여기에 이제 지었던 이 건물들을 해체해서 다른 곳에 또 재사용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5: 네.
4: 이 사례를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저는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입니다.
5: 아, 그런가요?
4: 예, 상암도 네. 유휴 땅들이 꽤 있거든요.
5: 네.
4: 여기에 뭐 100층 높이에 뭐 초고층 빌딩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던 적이 있고 또 다양한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미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 금사라기 땅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걸 계속 비워놓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다 반영구적으로 뭘 지어버리면 야, 이게 오를까요? 잘못된 걸까요? 갑론을 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럴 바에는 지금 암스테르담처럼 그냥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 그 기간만이라도 1000세대라도 살게 합시다.
5: 예.
4: 이거 진짜 아이디어예요.
5: 예. 그래서 암스테르담 사례가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4: 예.
5: 사실 5년 정도는 이제 약속된 기간이었고 사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주거 문제, 주거 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이슈잖아요.
4: 예.
5: 그래서 이런 방식도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시도를 했었다. 물론 이 이제 방식 자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4: 네.
5: 사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이런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은 많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도 있어요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저는 수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게요.
5: 네.
4: 사실 열악한 고시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5: 맞습니다.
4: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4: 공공에서 좀 쾌적하게 제공해 주면 저는 충분히 부합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네.
4: 우리가 모두 국민 평형 이상 때 아파트를 다 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특히 주목하신 게 이거는 토지비가 안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 예,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토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4: 예.
5: 토지비가 들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 암스테르담은 이제 시가 전체 토지의 한 80%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권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 네.
5: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4: 네.
5: 이제 동일한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뭐 1000세대 정도는 아닙니다.
4: 네.
5: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쇼핑센터 이제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잠깐만 쓸게요라고 해서 쓰고 있는 사례고요.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사례는 조금 이제 약간 열악해 보인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4: 네.
5: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4: 예, 예. 외관도 이쁘고요.
5: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듈러라고 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이제 했던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이제 비어 있는 그 수면을 활용해서 기숙사로 쓴 사례거든요. 요거는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4: 네.
5: 그래서 여기도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학생의 주택난 이제 기숙사 비도 너무 오르다 보니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양한 이제 그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위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하는 건데요.
4: 네.
5: 이 사례는 재미있는 게 이제 폴란드에서 제작을 해서
4: 네.
5: 이제 배로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
4: 아.
5: 필요하면 정박을 했다가 다른 데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5: 네.
4: 이게 옮기는 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5: 네, 네.
4: 뭐 재개발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뭐 쫓겨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바로 쫓겨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약속된 기간 동안 정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4: 네.
5: 그래서 예정된 이주인 거지 쫓겨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고를 한 거고 물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쫓겨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임시로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인 접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4: 예. 처음부터 임시적이고 한정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다.
5: 그렇죠.
4: 이 말씀이네요.
5: 네네.
4: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물 위에 집 짓는 사례 암스테르담 사례요.
5: 예.
4: 그리고 덴마크도 물 위에 집을 지어줬다고 말씀 주셨는데
5: 예.
4: 이게 물 위에 집이 있으면 뭔가 좀 뭐랄까요. 무너지거나
5: 예.
4: 아니면 건축상 안전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5: 네. 이제 수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수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공간의 가능성으로 봤다라는 거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할 수 있느냐 이슈가
4: 그렇죠.
5: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네덜란드 사례 이제 두 가지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요. 이제 구조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4: 예.
5: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얼핏 보시면 사실은 그 크루즈 같지 않으세요?
4: 그렇네요.
5: 네, 크루즈를 띄워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보이시는데 이게 10층짜리 건물입니다.
4: 네,
5: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이제 파이프 그 기둥을 박아서
4: 예.
5: 네, 한 60m 정도 되는 깊이는 조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제 바다 밑에 이제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집을 올린 방식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둥을 살짝 박아놓긴 했지만 그 엘리베이터처럼 물이 좀 차면 약간 떠오를 수 있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4: 네.
5: 한강 같은 경우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속이 있고
4: 네.
5: 그다음에 이제 홍수 때 되게 되면은 이제 물의 높이가 왔다 갔다 이제
4: 그렇죠.
5: 유속의 변화 높이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4: 예.
5: 어떤 방식이 나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4: 네.
5: 다만 여기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 제방을 쌓아서 내수면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이제 파도도 거의 없고 홍수에 대한 피해도 이제 그 제방을 쌓아놨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4: 예. 예.
5: 그리고 보완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는 전 국토가 이제 바다 지면보다 좀 낮다, 수면보다 낮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4: 네.
5: 이제 바다를 메워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바다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수용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좀 원활하게 있을 수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5: 네.
4: 뭐 우리도 지금은 주택 문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수용성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한강은 이 수위가 워낙 높낮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5: 네.
4: 굉장히 우려들이 많을 것 같은데
5: 네.
4: 공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다 이렇게 대안들이 이제는 있는 수준입니까?
5: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한강에 이제 집을 짓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상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적합한지는 후속적으로 논의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4: 네.
5: 하지만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선례가 있는 거잖아요.
4: 그렇네요.
5: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는 그 다음에 문제이고
4: 네.
5: 먼저는 이제 한강이 갖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4: 네.
5: 첫 번째는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 자원을 주택 공급에 땅을 쓸 만큼 집의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냐에 대한 수용성이 제일 크고,
4: 그렇죠.
5: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4: 예.
5: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
4: 네.
5: 왜냐하면 한강이 이제 상수도원으로 다 연결이 되는
4: 네.
5: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 쓰레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제도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는 조금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 네.
5: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그러면 쌀 거냐.
4: 네, 맞아요.
5: 차라리 땅을 사는 게 낫지.
4: 그렇죠.
5: 왜 그렇게 어렵게 땅 한강에다가 파이프까지 박아서 꼭 해야 되냐.
4: 예.
5: 돈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렇네요.
5: 네네.
4: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물 위에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럼 거기에 내가 등기치고 살려고 한다면
5: 네.
4: 주소 등기가 나오는 건지 부유식임에게 네. 떠다니는 건데 네. 이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하면 대출이 나오지만 네.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아,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요. 예. 네덜란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물 구획이라고 해서 아예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는 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바다보다 이제 땅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를 넓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과 물을 이제 따로 본 거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제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준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집 자체를 이제 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대출도 가능합니다.
4: 예. 네. 예. 아, 네덜란드는 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 그동안 진화 발전을 이렇게 해왔군요.
5: 네, 맞습니다.
4: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의 집 위에 집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뭔가요?
5: 아, 예, 제가 오늘 두 개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데요. 예. 요게 이제 크레인으로 요 집 요 사이에 넣는 거 보이시나요?
4: 예, 예. 예,
5: 이렇게 남의 집 옥상에다가 이제 모듈러로 집을 이제 증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로테르담입니다. 이것도 네.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이제 건물 위에다가 집을 이제 더 지은 거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 위에다가 집을 더 지어서 부족한 주택 공급 호수를 늘린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중권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요 공중권의 권리를 사서 네. 집 위에다가 이제 옥상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사례입니다.
4: 네. 예. 공중권 말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옥탑방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5: 그렇죠. 옥탑방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옥탑방이 사실 정식적인 그 허가를 받은 집은 아니잖아요.
4: 그렇죠.
5: 예, 불법 증축에 가까운 거고요.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스페인 둘 다 사실 이게 허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옥탑이 불법 증축이었다면 여기는 공중권 증축을 옥상의 빈 공간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한 것이고요.
4: 네, 합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
5: 네.
4: 그다음에 우리가 옥탑방을 불법으로 했던 이유가 안전 문제도 크다고 들었었거든요.
5: 네.
4: 그럼 저기는 그런 건 다 정밀 검진을 한 겁니까?
5: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럽의 그 도시나 이제 건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0년, 200년 된 도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안전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그걸 통과를 한 건물만 한해서 이제 허용을 했고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4: 네. 네,
5: 정주성이라고 하는 게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전한 구조 진단을 선행하고 특히 이제 내진 보강도 거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시도가 되었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5: 네네.
4: 그러면 저 사례가 바로 공중권을 얻어서 건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5: 네, 맞습니다. 공중권을 얻어서 이제 그 건축을 한 사례이고요. 이건 개별 건축물에 관련한 공중권 예.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5: 여기서 연달아서 한번 다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5: 네.
4: 제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옥상이 좀 다른 데보다 층고도 낮고 해서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방금 말씀 주셨던 공중권과 같은 권한을 사서 옥탑방 형태, 이제 합법적인 옥탑방 형태로 집을 하나 더 올린다. 그러면 저는 다주택자가 되는데.
5: 그렇죠.
4: 그러면 이제 이 양도세 폭탄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요.
5: 예.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4: 예.
5: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공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의 주택 공급을 빨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4: 네.
5: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정도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의 문제, 보유와 관련한 이제 제도의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4: 네.
5: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시도가 가능한 그런 제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틈새주택 또는 협소주택 같은 거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네. 아까 교수님께서 보셨던 이제 일본의 사례가 아마 이거일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사이에 사투리 공간이죠. 예. 거기에 집을 끼워 넣어서 이제 집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사례는 이제 공중에 띄운 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걸 캔틸레버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대지 내에 있는 경계선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공중에다가 이제 모자란 호수들을 더 채워서 예. 집을 짓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런던의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철도 고가 하부에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다 집을 이렇게 끼워 놓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그다음에 작업실을 같이 이제 공급한 아. 그런 사례입니다.
4: 예. 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짜투리 땅을 잘 활용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규모감의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전화라들은 판단을 한 걸까요?
5: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런던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엄청 비싼 예. 동네이고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거하고 재정비하는 게 조금 익숙한 사회적인 문화이고 예. 여기는 이제 오래된 공간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보존적 재건축, 보존적 아. 정비라고 하는 방식들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접근을 했던 나라의 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을 둘러싼 관습이나 관점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푸는 방식이 달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성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5: 네,
4: 못다한 이야기 네.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요. 물 위에 집 짓는 해외 사례들, 그다음에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옥상에 빈 터가 있었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 등등 해외에서도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공중권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도쿄만 가더라도요. 정말 특이한 게 여기 웅장합니다. 우리 서울역, 노량진역, 용산역 보면

0: 면 뭐 용산역은 좀 커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여기 그렇게 좀 아담하다 이쁘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야 오사카나 도쿄 가면 역 자체가 막 진짜 뭐라 볼까요? 뭐 쇼핑몰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고 역 자체가 복잡한 구조물로 돼 있고 또 뉴욕도 허드슨 야드 같은데 보면 야 여기 진짜 끝내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공중권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1: 네, 이제 공중권 개념으로 개발한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개념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0: 네.
1: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여기 도쿄역입니다.
0: 네.
1: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도쿄역 주변을 이제 특례 용적률 적용 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용적률을 더 높게 이제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했고
0: 예.
1: 그렇지만 이제 도쿄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도 확장을 해야 되다 보면 결국엔 돈이 많이 듭니다.
0: 네.
1: 그렇지만 여기에 부여되어 있는 용적률을 다 쓰기는 어렵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하기보다는 보전적으로 유지하면서 모자라는 용적률을 주변 지역에 이제 빌딩 6개에 이제 팔았습니다.
0: 아.
1: 예, 용적률 거래인 거죠.
0: 예.
1: 그래서 내가 그 쓸 수 있는 밀도를 옆에 건물에 팔고 옆에 건물에서는 그 비용을 이제 요 도쿄역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비용으로 쓴 겁니다.
0: 네. 예. 아, 그렇군요.
1: 예.
0: 저건 진짜 헐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감론을 박이 많을 테니
1: 예.
0: 지키는 대신 예. 포기한 용적률을 인근 빌딩에 판 거군요.
1: 예.
0: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개발 이익은 이제 공공이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가져가는 거예요?
1: 그 공공이 환수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0: 예.
1: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례 용적률 구역이라든가 공중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한 계획 이득이거든요. 개발에 따른 이득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팔게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도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판 그 이제 용적률의 그 비용으로 500억 엔 정도를 이 문화재 보존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 가치 그리고 그 비용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용적률 거래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민간 간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이 이익 자체를 공공이 나눠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욕 허드슨 야드도 설명해 주세요.
1: 네, 허드슨 야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뉴욕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비싼 대표적인 도시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도시 한복판 이제 맨하탄에 이제 철도 선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0: 네.
1: 이 면적이 여의도 공원의 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엄청난 면적이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도심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전략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철로를 놔두고 이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도시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0: 네.
1: 예, 특히 이제 그 뉴욕의 교통국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요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소유권을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로는 유지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중권을 팔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금액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약 1000억 달러 정도라고 오, 들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99년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일단은 그 처음에 임대를 하는 계약 당시에 일부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허드슨 야드를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들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이제 임대료로 토지 임대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철로만 있다고 하면 이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0: 네.
1: 인공대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토지를 만들고
0: 예.
1: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도 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공중권을 사고 파는 이제 그리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0: 네. 또.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안에 다양한 역사들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철도길 근처는 사실 개발이 제대로 많이 잘 되어 있다. 이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서
1: 네.
0: 충분히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
1: 네.
0: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도 공중권을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1: 개념적으로는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0: 예.
1: 예.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0,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뭐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단 결합개발하고 공중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놨고 예. 시도한 이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임운동하고 해방촌에서 시도를 하다가 네. 이제 결국에는 그 용적률을 팔고 살 때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간 위를 이제 공중권 개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내동 이제 북부간선도로 주변에 공공주택 단지 짓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지동의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네. 버스 차고지 위에도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지동입니다.
0: 네. 여기 좀 보니까 그냥 네. 마치 그냥 나대지에 올린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도로 위에다가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네. 이제 반대가 좀 많아서 결국엔 도로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 간선도로 옆에 이제 약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도로 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예. 그 옆에 조금 비어있는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공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버스 차고지 위에 요 장지동 사례 같은 경우는 버스 차고지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 단지로 건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저런 사례들이 만약에 공법도 좀 안정감 있고 또 쾌적하게 잘 선택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서울에 많이 있습니까?
1: 네. 버스 차고지 상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 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신내동 부부간선도로에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버스 차고지 관련해서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네. 화재와 관련한 이제 이슈가 있죠. 안전 이슈에 예, 대한 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NG 연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요 장지동도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나름대로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1: 네.
0: 자, 그런데 이런 쭉 어떤 공간을 어디로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쭉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공법상의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모듈러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 모듈러 주택은 뭡니까?
1: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해외 사례들에서 이제 조금 많은 이제 모듈러 공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0: 예.
1: 뭐냐면 옮기기 쉬우려면 결국에는 해체와 조립이 쉬워야 되잖아요.
0: 예.
1: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모듈러 공법이고요. 모듈러 공법은 이제 요새 탈현장 공법이라고 해서
0: 예.
1: 업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제 큰 개념이 있습니다.
0: 예.
1: 그거의 종류 하나의 종류일 뿐이거든요. 집을 예전에는 현장에서 다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와 같이 여기 구조체가 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쌓는 방식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듈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모듈들을 일단 연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는 방식을 모듈러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어찌 보면 레고처럼 블럭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저게 뭔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막 북적북적 일해서 소음 나고 먼지 날리는 게 싫어서
1: 예.
0: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편의성만 있는 건지 아니면
1: 네, 네.
0: 실제 만드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면 가격이 싸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모듈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기가 조금 단축이 되거든요.
0: 네.
1: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기초 공사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위에 이제 구조체 공사는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나야 가능하지만 모듈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하고 있는 동안
0: 네.
1: 바로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0: 예.
1: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가 짧아지니까 현장 민원도 조금 짧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은 싸진 않습니다. 예. 비용은 일반 이제 현장에서 하는 공법에 비해서 30%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요.
0: 예.
1: 다만 이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슈들을
0: 네.
1: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공사 에 따른 이제 금융 비용이 줄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해체해서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건물이 사실은 영구적이고 고정적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긴급하게 그 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었다고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네. 그러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많은 또 옛날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까?
1: 아 그래서 그 모듈러 같은 경우도 그 층간 소음이라든가 일반 주택의 기준에 준해서 사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부 전경 보시면 사실 일반 아파트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
0: 그러네요.
1: 않으세요?
0: 예. 예.
1: 그래서 뭐 품질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모듈러 공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층간 소음은 일반 주택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예.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저렇게 블록처럼 쌓아 올리면 몇 층까지 현재 가능합니까?
1: 네, 여기 지금 이제 세종시에 지었던 건 7층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예.
1: 이렇게 쌓게 레고처럼 쌓게 되면 흔들리면
0: 그러니까요.
1: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런던에서는 44층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0: 우와, 44층이요?
1: 네, 그런데 요거는 공법이 약간 혼합인데요.
0: 예.
1: 요 코어에 있는 부분은 이제 RC 같은 방식으로 구조체를 조금 만들고
0: 예.
1: 나머지는 이렇게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의 구조 안정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특히 이게 이제 철골이나 콘크리트로 하는 모듈러도 있지만 목조,
0: 네.
1: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가 목조인 OSC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조 모듈러로도 25층까지 이렇게 지었던 사례가 있고요.
0: 네.
1: 우리나라도 이제 의왕 초평에
0: 네.
1: 이렇게 조금 고층으로 모듈러 만들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저렇게 모듈러로 집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모듈을 많이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고층이 되면 될수록 경제성이 더 확보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1: 예,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이제 하나의 모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일시에 발주가 되고 일시에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조금 절감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비례해서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이 되면 이제 그만큼 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지진이나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모듈 하나만의 생산 단가가 아니라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기술적인 비용들도
0: 네.
1: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지금까지 1부에서부터 쭉 설명해 주신 게 해외의 다양한 사례 그리고 경제성도 확보해 가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 쭉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1: 일단은 뭐 다양한 해외 사례를 봤지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인사이트일 뿐이지 이게 적용이 되려면 굉장히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0: 예.
1: 기술적으로 이제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당장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1: 우리나라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것들요. 그리고 이미 시도된 것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례들은 이미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굉장히 도발적인 부분이죠. 이제 수면을 활용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문제 그 이제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0: 예.
1: 사고의 경계를 확장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주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요.
1: 네.
0: 당장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떤 방법들을 먼저 네. 첨가하시는 편입니까?
1: 네, 그래서 해외 사례 이제 여러 가지 공간 활용하는 거에서는 사례는 없었지만
0: 네.
1: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비주택에 대한 용도 전환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이미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비아파트 공급을 11만 호 정도 발표를 했고
0: 예.
1: 그 중에 이제 공실되어 있는 오피스나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이제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요 용도 전환 관련해서 그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이제 청년들 중에 고시원이나
0: 예.
1: 굉장히 열악한 데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이제 주거를 이용하는 특성을 보면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나 이런 사무 용도를 주거로 거처로서 좀 제대로 된 거처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제 비주택을 용도 전환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예.
1: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관과 한계의 문제가 있죠. 이제 원래 그 주택용으로 건립하지 않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0: 네.
1: 폭도 넓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채광 바닥 면적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주차장을 더 팔 수는 없기 때문에
0: 네.
1: 주차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하고 구조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피난 문제가 있잖아요.
0: 네.
1: 예전에도 고시원 화재 났던 경험들이 예전에 네. 기억해 보시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집합 건물에서의 피난하고 방화의 문제도 이제 오피스 주거 전용하면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등기나 소유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0: 네.
1: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 사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용도 전환하면서 너무 싼 원룸만 생산하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우려가 반드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은 해줬지만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건 또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0: 아, 예.
1: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또 거처가 너무 품질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대책 발표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조금 더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조율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야, 진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택난에 허덕이느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지만 해외도 참 만만치 않게들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방금 말씀 주셨던 오피스를 주거단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좀 성과를 낸 사례들도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보도자료 했던 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0: 네.
1: 뉴욕시도 이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여기 밑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캐나다 캘거리의 사례입니다.
0: 네.
1: 오피스를 주거로 이렇게 바꾸는 이미지들인데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도 이제 그 인허가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기 위한 제도를 했거든요.
0: 예.
1: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0: 네.
1: 엄청난 물량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 계획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진 문제가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가격이 시장가로 공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은 많이 공급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의무화하는 제도로 조금 보완이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0: 네.
1: 두 번째 뉴욕을 보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서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기 위한 세제 정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닝을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용적률을 더 짓게 해 주는 거죠.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 호 정도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그 전체 공급하는 주택 중에 25% 정도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사업자한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오피스를 주거로 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유인책을 만든 사례이고요. 캐나다의 캘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0: 네.
1: 뭐냐면 그 성과 연동 보조금이라고
0: 예.
1: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전체 공사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대출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는
0: 예.
1: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허가도 면제해줘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0: 예.
1: 그것이 앞서 여기 보여드렸던 요 이제 사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유튜브로 또 찾아보시면 공사하는 거 예. 영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야,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내 집 짓는데 내 건물 짓는데 보조까지 해주시면서 네. 그 건물 짓는데 돈 좀 보태 쓰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왔으니 진짜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작년이죠.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에 여기 땅 몇만 호 매년 얼마씩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의 의혹은 높이 사나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선 오늘 위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오늘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물 위에 또 공중에 또 짜투리 땅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런 고민들을 전문가분들도 할 정도라면 그거 쉽게 안 된다. 그런 반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1: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특히 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LH가 공급을 하지만 이제 빠르게 더 많이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이제 규제 완화를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성에서의 우선순위 를 두는 거고요. 이런 방식은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일부 유휴 공간을 네. 한번 좀 창의적으로 다른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것 같고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도심의 주택 공급의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0: 맞아요.
1: 그러면 땅을 도심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이걸 단순히 토지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좀 시각을 확장하자. 어떻게 보면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게 대지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권이나 결합개발과 같이 안 보이지만 그 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제도가 조금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에는 이제 근거가 없고 또 그런 제도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 네. 주제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안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멘트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도 주택가격 네. 비싸고 공급한 땅은 없고.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답지가 다른 거죠.
0: 그렇죠.
1: 이제 대답이 다른 방식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비나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렇지만 거처를 포함한 도심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그 주거 수요를 고려할 때 이렇게 틈새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가치를 조금 재발견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드디어 네. 이해가 됐습니다.
1: 네.
0: 기존의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빨리 해결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대안들도 한번 논의해보자.
1: 네.
0: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워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입니다. 아담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카타르와 함께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3자 실무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보도했습니다. IRIB는 스위스 시간으로 21일 오후에 이란과 미국 카타르 대표단이 레바논 내 포괄적 휴전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주제로 현재 협상장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실무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과 따로 회동했으며 이란 외무부는 이번 회담이 하루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친이장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할 수 없다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

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 매체에 레바논에서 전쟁 종식을 규정한 제1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된 제5조의 이행 실패를 의미한다고

0: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4분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우에다 아야세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F조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5-1로 완파하고 본선 최장 14경기 무패 신기록을 썼고 독일은 코트디부아르와의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 원 상당을 포탈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서울 강남 유명 안과의원 원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자 일만 만, 돌, 석. 만석은 곡식의 일만 섬 또는 아주 많은 곡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석군은 곡식 만섬가량을 걷어들일 만한 논밭을 가진 큰 부자를 뜻하죠. 천석군도 있습니다. 곡식 천석을 걷어들일 만큼 재산이 있는 부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속담 천석군의 천가지 걱정, 만석군의 만가지 걱정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음을 뜻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신스팝 듀오 패샵 보이즈는 1993년에 나온 이 앨범을 내기 전에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건 기분 좋은 댄스팝 앨범을 만들자는 거였죠. 이전 앨범은 다소 무거웠고 그게 평론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인 성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힘을 빼고 나니까 이어진 이 앨범은 세상이 나오자마자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하면서 패샵 보이스 앨범 중에 가장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첫 싱글이 이 앨범의 첫 곡이었는데요. 영국의 소설가 앤서니 트롤럽의 책 제목에서 노래 제목도 그대로 가지고 왔던 바로 이 곡이었죠.

0: 6월 21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Backstreet Boys Can You Forgive Her 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렇게 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세스팝 많이 생각나죠. 게다가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도 해서 Backstreet Boys의 Go West 같은 노래들이 그런 스포츠 경기의 응원가 같은 걸로 또 많이 쓰이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Backstreet Boys를 좀 떠올려봤는데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5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에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이상 판매된 대중적인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50만 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1위를 했었던 Backstreet Boys의 1993년 5집 앨범이에요. Very 앨범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앨범에서 지금 첫 곡으로 들은 Can You Forgive Her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마지막 노래 Go West 이런 음악들이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앨범을 소개할 때 Backstreet Boys가 이 앨범을 만들 때 기분 좋은 댄스팝 앨범을 만들자 딱 그 생각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이 앨범 바로 직전에 나온 4집 앨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마이너한 성향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앨범은 그에 대한 약간의 반대급부로 진짜 힘을 빼고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이런 여름밤에 편안하게 듣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패샷보이즈의 1993년 앨범 베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의 2번과 3번 트랙이었는데요. I wouldn't normally do this kind of thing 그리고 Liberation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지금 막 끝난 이 음악 되게 좋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의 원픽이었어요. 패샷보이즈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입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크리스 로 그리고 보컬을 담당하는 닐 테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패셔포이스의 닐 테넌트 목소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일렉트로닉이나 신스팝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사운드가 약간 정신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잡아주는 목소리가 닐 테넌트 음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음악을 듣고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앨범의 4번과 5번 트랙이에요. A Different Point of View 그리고 Dreaming of the Queen입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패셔보이스의 1993년 앨범 베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 이 앨범의 6번 트랙이었어요. Yesterday When I Was Mad였습니다. 패셔보이스, 앞서서 이제 크리스 로우와 닐 테넌트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듀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전자상점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닐 테넌트는 이제 한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자였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던 크리스 로우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전자상점에서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 신서사이저가 특히 그때 이제 막 사람들한테 각광받던 시기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면서 두 사람이 약간 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두 사람이 우리 그럼 같이 음악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웨스트엔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패셔보이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패셔보이스의 데뷔곡이 그래서 웨스트엔드 걸스였죠. 예, 그 노래 참 잘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 밴드 활동을 하면서 닐 테넌트는 계속해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스팅을 취재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비 오라는 인물을 만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일렉트로닉 뭐 뮤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이 크리스하고 같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비 오는 어? 나는 그렇게 유명한 뮤지션이 아닌데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음악을 좋아한다고? 거기에 약간 감격을 해서 아 너희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네들의 이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을 해주겠다. 그래서 1983년에 이제 패셔보이스가 웨스트 엔드 걸스를 발표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노래 정말 잘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 패셔보이스는 본인들만의 색깔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닉 듀오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s a Sin이라든가 Always on my mind, 뭐 Go West 지금도 변함없이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패샵 보이스의 명곡들이죠. 자, 그럼 패샵 보이스의 5집 앨범에서 이번에는 7, 8, 9번 트랙 세 곡을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이 시간상 앨범 전체를 다 못 들을 것 같은데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죠. The Theater, One and One Make Five, 그리고 To Speak is a Sin 이렇게 세 곡입니다.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 디스크 골드 레코드로 패샷 보이스의 1993년 앨범 5집 Very를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은 총 12트랙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9번 트랙까지 들었거든요. 10번은 Young Offender, 11번은 One in a Million, 그리고 12번이 바로 그 Go West인데요. 우리가 시간상 그래도 Go West가 가장 유명한데 안 들을 수는 없어서 10번 트랙과 11번 트랙은 패스를 하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Go West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싱글로는 4분이 좀 넘는 음악인데 앨범에는 8분 넘게 그 러닝타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음악이 끝나고 나서 무음이 굉장히 길었다가 이제 히든 트랙이 마지막에 살짝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앨범 들으면 이런 히든 트랙 숨어있는 마치 쿠키 영상처럼 그런 게 있는 걸 찾아 듣는 것도 재미였죠. 패샷 보이스는 2024년까지 총 15장의 정규앨범을 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영국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일렉트로닉 듀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음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패샷 보이스의 음악이 없는 여름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그런 여름의 시원함과 청량감이 닮아있는 음악들을 많이 들려준 듀오였습니다. 그럼 패샷 보이스의 Go West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꿈들은 아니야. 이제는 돌아와 이 야우야우야우야우.

너무도 견디기 힘들겠지. 나도 마찬가지일 테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또 몰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겠지만 먼 훗날 그때의 회상을 위해 우리 살짝 웃어버릴까요?

0: 가니 생각을 막 하겠죠. 그리고 내 가슴이 아파지겠죠.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린 울산 문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울산 문화방송은 호출부호 HLAU 표준 FM 97.5MHz로 하루 24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방송기기 정비 점검을 위한 계획정파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명징하다라는 우리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명징하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뜻으로 진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또는 소설 속 문장이 명징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징하다는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팀은 그의 비리를 명징하였다처럼 쓰여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종전 양해각서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대표단이 반발하면서 첫 대면은 80분 만에 끝났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0: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인 몬테리로 이동합니다. 찜통더위 속 변화무쌍한 날씨와 선수들의 체력이 남아공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어제 저녁 대전에서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사고를 내 5명이 다쳤습니다. 또 경남 함양에서는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편이 맞은편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과 이란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대면 협상에 나섰지만 8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1: 헤즈볼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쟁점은 제대로 언급조차 못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의 리조트. 벤스 미국 부통령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잇따라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협상이 결렬된 지 70일 만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얼굴을 맞댔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핵물질 처리 등을 위한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측 협상단장인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만약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 야망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그 나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2: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종식 등이 이뤄졌다면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하냐가 남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의 논의는 핵 문제가 아닌 레바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해각서에 담긴 합의와 달리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측은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 없이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80분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며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이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협상 테이블 복귀를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석유 및 석유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합의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란 대표단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은 협상장을 떠났고 어렵게 마련된 협상은 시작하자마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며 무엇을 요구했길래 이란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건지 뉴욕 손병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이란 측에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레바논에 있는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아니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도발을 지속하는 헤즈볼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협을 봉쇄하면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란 지도부에 직접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며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20%를 통행료로 가져가겠다는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 대해선 입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란을 장악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위협을 쏟아낸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핵 저지에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란의 핵 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재임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또 헤즈볼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레바논 남부에 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0: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 5명이 교체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할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데다 서울 동부지검장 당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까지 알려지면서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6: 순방 직후 속도감 있는 국정을 위한 2기 체제 구상을 전하며 개각과 참모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7: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

0: 이사를 발탁했는데 청와대는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지닌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0: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에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다만 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따른 검찰 김앤장 출신 인사 기용인데다 과거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두고 법력권인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번 인선은 전반적으로 임기 2년차 국정동력을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
0: 동시에 개각보다 이르고 중폭 이상으로 이뤄진 참모진 개편을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과 지지율 하락세 국면의 분위기 전환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녹도 인근 바다에선 여객선이 고장나 멈춰서면서 35명이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다음 기자입니다.
3: 검은색 외제차의 왼쪽 범퍼가 충격으로 움푹 파였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앞 범퍼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뒤따르던 택시에도 부딪히면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은 자녀 2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속도로에 앞유리가 파손된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4: 중앙분리대 받으면서 파편이 팍 튀면서 날라 버스 쪽으로 가가지고 버스에 있는 승객이 다친 겁니다.
3: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편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튀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여객선 승객들의 팔을 잡고 한 명씩 함정으로 구출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남 보령시 녹도 인근 바다에서 대천항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승객과 선원 등 3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이 기관이 고장나 멈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5: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에 주는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제를 손질해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의 아파트 6만 8천 호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어제 오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더 유리한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의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은 은행 13곳과 우체국 금융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의 정부가 60%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돼 최대 19.4% 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에게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타벅스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신세계그룹 정응진 회장도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고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집으로 가던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시작 전 광주 전남 지역 8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기는 파란을 연출했었죠. 스페인의 유효 슈팅 7개를 다 막아낸 40살의 골키퍼의 선방 덕분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골키퍼 보지냐 선수의 어머니가 너무 비싼 미국 비자 보증금 때문에 아들 경기를 TV로만 봐야 했는데 미국 국무부가 나서면서 문제가 해결됐고 드디어 어머니가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카보베르데 팀 감독은 우리 같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건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라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오전 7시 피파 랭킹 16위 우루과이와 맞붙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많은 축구 팬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도, 부산 20도, 대구 20도, 대전 21도고요. 광주 22도, 강릉 18도, 제주 22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폭염특보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5: 6월 2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낮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K7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치웠는데요.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내리막길을 질주하면서 행인들은 물론 오토바이 3대로 연달아 들이받았는데요. 운전자는 77세 남성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은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에게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50대 남성 B씨가 A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죠.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받았으며 경찰관 2명은 해임된 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의 미공개 곡이 포함된 친필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모차르트의 미공개 곡이 포함된 44쪽 분량의 노트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한 큐레이터가 도서관 소장품이었던 악보를 검토하다가 모차르트 필체인 것을 알아챘고 공식 감정을 거쳐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악보에는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작품 6곳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이 곡들은 모차르트의 작품

0: 앨범으로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데요. 모차르트의 신곡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프랑스 국립도서관 오버홀에서 전세계 초연되었으며 22일 프랑스 뮤지크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에 드디어 집결을 했는데 이후의 상황 좀 전해주시죠.
1: 네, 회담 전에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MOU 양해각서에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카타리에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 정도는 반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스위스에서 네. 열리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먼저 불만을 가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양측 회담의 주요 의제가 핵무기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첫 회담은 8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즉시 레바논의 대리 세력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도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강하게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위협을 했고요. 네. 여기에 반발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이란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미국이나 중재국들은 회담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0: 양측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때문에 협상이 미뤄졌었잖아요.
1: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MOU 협정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이면서 20일에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까지 맞아요. 했습니다. 네. 레바논 측은 20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이란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속을 위반했고 MOU의 첫 번째 조항 그러니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MOU 첫 번째 조항이 깨졌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다시 공습한 것도 사실이고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작전을 시행한 것도 확실했기 때문에 네. 이란을 다시 압박해서 협상 분위기를 깨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네. 사실상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스라엘 쪽 입장은 나왔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전까지는 레바논에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시작이 되고 꾸준히 이 딜 브레이커 역할을 해왔던 이스라엘이 종전 협상을 목전에 둔 이 중요한 순간에까지도 이제 계속 협상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양측 협상단이 스위스에 도착한 후에도 레바논 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있어서 과거에도 지금도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현재 이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회담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 레바논에서 빠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이 휴전을 위반했다. 먼저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헤즈볼라는 또 반대로 이스라엘군이 먼저 침투를 시도했고 여기에 대응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4,057명이 사망했습니다.
0: 네. 이스라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에 자신의 SNS에 네타냐후 재선의 불안정한 카드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라는 제목의 미국 언론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이스라엘 총선에 누가 출마하는지 봐야 된다. 네타냐후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이런 발언은 이스라엘 총선에 트럼프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네네. 트럼프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게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죠.
0: 네.
1: 그래서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휴전에 좀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때로는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고 호르무즈는 막혔고 이제 양측 협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이 공습 때문에 또다시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MOU 내용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아까 언급했던 MOU 1조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0: 예.
1: 근데 여기에는 정작 당사국인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는 없습니다.
0: 네.
1: 심지어 당사국인 레바논은 아예 이 협상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MOU 합의문에 대리 세력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 헤즈볼라가 있고요. 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있고요. 또 예멘 후티 반군이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이제 무장단체들이 있는데 대체로 다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세력을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근데 이란은 이런 대리 세력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 당시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조직이 됐던 핵심 대리 세력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란은 이런 대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0: 네.
1: 또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대리 세력에 대한 내용이 쏙 빠진 MOU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도 이런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1: 네. 원래 이란은 미국하고 서명한 종전 MOU에 따라서 2차 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큼은
0: 네.
1: 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 네네.
1: 이란이 이 60일 동안에도 어쩌면 이제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0: 네.
1: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 선박들의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막판까지 기싸움이 이어졌고요.
0: 보험 수수료.
1: 맞습니다.
0: 진짜 이름만 바뀌었네요.
1: 네, 이름만 바뀐 상태입니다.
0: 예.
1: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갇힌 한국 선박이 24척 정도가 남았는데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후에 다시 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금 한국 선박들은 통항 신청을 냈는데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0: 네.
1: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시아 소식도 봐야 될 텐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다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0: 네.
1: 지난 18일에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포럼에서 미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에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지난주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0: 네.
1: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 위원장과 2018년도에 이제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0: 네.
1: 이걸 두고 미국이 이란 다음에 북한과 뭔가 핵 관련한 담판을 지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사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희박한 상태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네, 김 위원장이 지난 2월에 연설할 때 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는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지난주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긴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북한이 트럼프 일기 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됐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0: 트럼프 일기 때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트럼프 일기 당시의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의 영향은 또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0: 네.
1: 그래서 당시의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제재를 완화시키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북한입니다.
0: 네.
1: 그런데 2022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군사력에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견제한 중국이 또 북한에 바짝 다가서면서 북한의 양 옆에 러시아와 중국이 서게 된 겁니다.
0: 좌중국 우러시아 든든하겠군요.
1: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헌법에까지 이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거고
0: 네.
1: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네요.
1: 네.
0: 자,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이 국기 손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는데 논란이 좀 많군요.
1: 네,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일본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데
0: 네.
1: 현재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사설에서 국기 손괴죄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고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0: 네.
1: 지금 자민당 주도로 추진이 되는 법안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우리 돈으로 약 19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0: 뭔가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카지 총리의 어떤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0: 네. 그러니까
1: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에 야당 의원인 시절 때부터 이 국기 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굉장히 원해왔거든요.
0: 네.
1: 그리고 총리가 진짜로 되고 나서 지난해 10월에 자민당이 극우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리고 이 국기손괴죄 제정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1: 현재에서는 뭐 중도와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여론은 찬성이 우세합니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찬성과 반대가 약 각각 56.7% 20.9%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국기를 손상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이 우길기 관련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1: 네. 이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다시 우길기가 등장을 해서 이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었어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에는요.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3: 또 언론인 출신이네요.
5: 네, 맞습니다. 홍보수석에는 계속 언론인 출신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상황인데 네. 강훈식 실장 이번 인사

0: 사태를 두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성 신임 수석에 관해서는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이라면서 취재 현장의 감각 또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이끌어갈 적임자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1: 네.
0: 성수석 연합뉴스 있었던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그리고 연합뉴스 TV의 보도국장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인물이고요. 결국 정부 출범 2년 차에도 정책 성과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기능을 강화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 정부에서 기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한편이 계속 있었죠.
1: 네.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앉게 됐군요.
0: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어서 민주노총 출신이 한 번 더 채용이 됐습니다.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는 약사 출신으로 또 특이한 일을 갖고 있는데요.
1: 네.
0: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강훈식 실장은 이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또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소개를 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 돌봄, 복지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식견을 겸비했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할 적임자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동 돌봄 복지 의제의 현장성과 진보적 색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인사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의 한찬식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0: 네.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탁이 됐는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입니다.
1: 네.
0: 검찰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검찰을 떠난 뒤에는 이 변호사로 일을 해왔는데요. 강 실장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며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
0: 국정 2년 차에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 또 공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없게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한찬식 수석 발탁을 놓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이끌었었다는 거죠.
0: 네.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를 시유를 했고요. 당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민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실제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 네.
0: 근데 당시 주임검사가 또 현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는데요.
1: 네.
0: 이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갖고 시작된 수사였는데
1: 예.
0: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확정을 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친문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 후에 벌어진 일종의 표적 수사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1: 네.
0: 이재명 정부가 이제 검찰개혁 2단계를 이 하반기 추진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했던 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인선입니다.
1: 네. 그리고 참고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밁에 없죠.
1: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부적절한 인사라고 또 반발을 했고요.
0: 네. 박병호 선임 대변인 논평에서 한찬식 수석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당면한 검사 보안수사권이라든가 전권 송치주의 문제에 대해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했고요. 과거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당시에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민숙 전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 이거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결국 정부와 민주당은 전권 송치주의의 부활 또 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뭐 그러나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만뒀다 뭐 이렇게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검찰 출신이 좀 민정수석 자리에 있어야만 네. 나름의 이제 조율이라든가
1: 소통
0: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수석급 인사를 다시 했다는 건 정부에서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 더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2기로 넘어가는 네. 분위기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좀 많은 의미를 담은 말들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같은 진영에서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0: 네, 사실 굉장히 긴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역시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내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공개 메시지였습니다.
1: 예.
0: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함께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1: 네.
0: 같은 진영 내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만큼 크겠느냐라고 했고요. 지나고 나면 맨날 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당정관계 대해서는 당정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당도 정부에 대해 필요한 쓴소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당내 경쟁이 결국 적대적인 전쟁으로 번지면 안 된다라고 재차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제 전당대회 나갈 거냐 말 거냐가 있었는데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어제 우원식 전 의장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두고는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냐,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냐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키우면서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 당과 이재명 정부에 뭐가 남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받은 경고를 곱씹고 또 곱씹어도 모자랄 때라고 했고요.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우원식 전 의장은 민주당은 내부에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어김없이 쪼그라들고 패배했다라면서 분열과 반목을 차마 저는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만약에 당이 무너지면은 대통령 레임덕으로 간다라고 지도부에 대해서 재차 비판했습니다.
0: 네. 이 송 전 대표 KBC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이 만약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덕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 네.
0: 이게 무슨 말이냐.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은 정부와 한 몸이라면서 너무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했고요. 또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할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1: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결국 정 대표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연임을.
1: 예.
0: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의 존재가 전당대회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을 통합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주말에 같은 현장에서 만났던데 뭐 조만간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 여부를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이 됐는데요.
1: 네.
0: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모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로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메시지가 약간 좀 묘하게 달랐습니다.
1: 예.
0: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곧 천심이라면서 민주당 당선자들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정청이 해야 되는 원팀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김민석 총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단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대통령을 중심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민주당, 국민에게 겸손하고 넓은 그릇을 보여주는 민주당, 뿌리 같은 듯한 수권 정당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1: 예.
0: 정 대표가 당정청 원팀을 앞세웠다면은
1: 예.
0: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의 단단한 민주당과 조금 더 넓은 그릇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 대표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해야 되는 바깥쪽에 좀 방점을 맞췄다면 네.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 안에서 더 넓은 그릇을 강조한 모양새였는데요.
1: 네.
0: 결국 대통령이 같은 진영 내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되겠냐라고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거 결국 전당대회 전초전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두 사람 다 모두 조만간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3등을 해서 낙선을 했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한 10가지 질문을 던졌다고요?
0: 네. 조 전 대표가 이제 10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은 과거 민주당의 귀책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1: 네.
0: 또 선거 전에 합당을 제안을 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서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에 불과하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연대와 통합은 다른 당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성사가 되지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는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못을 박았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신장식 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는 조금 더 통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반면에
1: 네.
0: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일단 국정운영을 가지고 한번 플랫폼을 띄워보자. 이런 쪽으로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이 그러면 민주당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냐 뭐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0: 사실 SNS 글을 두고 여러 비판들이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1: 네.
0: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좀 갈등 국면 정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임 원내대표들 사이에 만남에서
1: 네.
0: 일단 조금 모양을 좀 웃으면서 보이면서 화합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1: 네.
0: 민주당 전당대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1: 네.
0: 실질적인 통합 이야기는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장식 권한대행도 일단은 국정 운영을 두고 한번
1: 네.
0: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이런 쪽의 하전 단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 올림픽공원의 시위 초기를 주도했던 2030 세대는 이제 잠실이 아니라 홍대 입구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0: 네. 홍대 입구역 8, 9번 출구 인근에서 이번 주말에도 재선거 요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잠실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고령층 중심 그리고 성조기와 부정선거 구호 중심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1: 네.
0: 홍대 집회 참가자들, 이 젊은 층들은 부정선거 주장과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 단체의 박태근 대표는 우리는 올림픽 공원 시위 참가자들과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18일째고 여기 있는 단체들이 금전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지금 보고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들은 이미 내부로 진입하는 걸 포기를 하고
1: 아하.
0: 장 외에서 임시로 업무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이거 무슨 일인가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12: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내달리던 계절을 붙잡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고 있는 호남과 경남은 밤까지 최고 40,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25도, 대구 24도가 예상되고 강릉은 22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4749님이 해남은 비가 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하시면서 마루니에의 칵테일 사랑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야 했습니다. 진행 방향의 선로가 비스듬히 휘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폭염에 영향을 받죠. 지난해 유럽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가 비행을 포기했는데요. 폭염 탓에 공기 밀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이륙을 미뤄야 했습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협하는 온난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자리에서 각각 당정청 원팀과 대통령 중심을 외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표 축사자로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한 번의 과제라며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0: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혼선에도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교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고서를 내고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국에서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점정식 원내대표는 어제 MBN 시사 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서 사전에 보고가 받지 못했고 당내 수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즉시 고액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주와 같이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조치 이행이 최종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최대 40mm, 강원도 최대 30mm, 제주도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요즘 책 소개하는 사람으로 조금 핫합니다. 그 시작은 코로나 때 방 한구석에서 올린 짧은 영상이었어요. 세상은 잠시 단절돼도 재미만은 놓칠 수 없어서 늘어진 티셔츠에 수면 안 댔은 채로 좋아하는 책 한번 웃기게 소개해볼까? 한 게 다였죠. 재밌겠는데? 해볼까? 싶은 순간에 확 그냥, 막 그냥 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냥 있어요. 마침내를 이룬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헌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의 한 말인데요. 2부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9: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0: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토토로님이 JB 오늘 출근하기 좋으셨나요? 싫으셨나요?
10: 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장염에 걸려가지고.
11: 아, 진짜요?
10: 네. 혹시 제가 방송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 오 마이 갓. 초심마음님은 종배형님 복귀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8909님 아 종배성님 너무 반가워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1562님 역시 JB 목소리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10: 이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11: 번호가 다 달라요. 또 JB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염 걸리신 거 아니에요?
10: 여러분이 저 속이 좁은 사람이라.
11: 그래서 장염이 걸리셨구먼. 이런 이런. 심재삼님 네. 삐딱하게 파이팅 해주셨고, 최강희님은 아침 루틴 시선 집중과 함께 조깅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JB 목소리 못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까루님 전라도 광주로 당일치기 여행 가기 전에 시선 집중합니다. JB 충전 잘하셨나요? 충전하면서 놀러도 가셨을 텐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맛집 좀 공유합시다.
10: 가던 집 같기 때문에 새로운 데는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광주 가신다고요?
11: 네.
10: 아유, 뭐 또 맛의 성지를 가시는구나.
11: 어디 가면 됩니까?
10: 광주요?
11: 네. 네.
10: 특정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간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오셔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 네. 이 와중에 또 우리 착한 촌철님들은 JB 병원은 가보셨냐고 또 장염을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10: 네. 좀 웃기지 마세요. 배 아파요. 자. 네.
11: 자,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개공교수를 임명을 했고, 안보실 1차장에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번 인사의 배경을 크게 읽으면 이런 겁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림으로써 2028년 4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따라서 국정에 올인할 수 있다. 고로 전열을 정비한다. 이런 차원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서 내각의 개편도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0: 있는데요. 벌써 몇몇 부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읽는 거 말고 쪼개 읽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그들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명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딱 한 명. 누굽니까?
0: 한찬식 민정수석의 기용 배경인데요. 이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한데요. 들어보시죠.
2: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0: 네, 이런 배경이라면 의아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전임인 봉옥수석이나 신임인 한찬식 수석 모두 검찰과 김앤장 출신이 똑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방향과 색깔이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왜 바꾸느냐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한찬식 수석이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 등으로 여권 내에서의 반발이 있는데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이 사후적 반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인사안이 지난달부터 검토에 들어갔고 검토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권 안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가 전하기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지금 이렇게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유가 됐고 공유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피치 못할 곡절 내지 아주 절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의 개인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그 개인차, 전임과 다른 그 개인차가 뭐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걸 노련한 미세 조정 능력의 차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차이가 절실히 필요한 과제가 뭐겠느냐라는 점이 바로 따라붙는 궁금증이 됩니다. 단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문제뿐일까? 과연 이거로 한정이 되는 것일까? 이거는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청와대 차원에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무 진행 사안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석을 바꿀 사안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퀘스천만 글을 찍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국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권 처리 문제. 이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민감한 문제이고 상당히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 사안인데 혹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석을 교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입법 과제이니까 청와대하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접근할 사안이냐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사람 특히 안보실 개편도 관심거리인데 이건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진단한 내용과 연관된 뉴스 추가로 알아볼 게 있습니다.
1: 어떤 뉴스죠?
0: 뉴스 리포터 들어보시죠.
3: 진술회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사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상 처음으로 열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 실제로 술이 반입됐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전 부지사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 배심원 7명이 9시간이 넘는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4명은 술자리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3명은 술자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갈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나 당시 이전 부지사를 감독한 교도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두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선거나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배심원단의 무죄 의견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공

0: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1: 자, 이에 대해서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위원이었던 민주당의 서영교, 이관태, 이용호 의원 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위증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이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당의 주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론의 여지 없는, 해석의 여지 없는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야만 하는데, 이화영 위증 유죄 판단은 그 길을 넓히는, 그리고 그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좁히는 판결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판결이 여야 간의 입장차 또한 최대치로 넓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날이 갈 길이 구말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종이학님이 역시 삐딱선하면 김종배밖에 없네요 라고 평을 올려주셨고요.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검찰 출신을 배제했던 게 결과적으로 개혁 실패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이 검찰 조직도 검사도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은님은 그래도 김앤장에 괜찮은 사람도 있겠죠, 능력 위주니 믿어봅시다. 반면에 임꺽 정님은 김앤장 출신, 검찰 출신 문제 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라는 정반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또 미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1: 네.
2: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에 이런 말을 던졌는데요. 들어보시죠.
3: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합시다. 검찰개혁은 재헌절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1: 네, 신장식 권한대행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3: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단합하는 것이 그 방법론이 무엇일 것이냐는 차차 토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입니다.
1: 네, 신장식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한 어제 조국 전 대표는 페북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공천한 이유,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의 평택시장 당선인이나 평택시 비례 득표율보다 낮은 득표를 기록한 이유,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가 조국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가 이를 전혀 비판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조국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단일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히 거부했는지 그 이유 등등에 대해서 해명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을 좀 뽑아보겠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해명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신장식 권한대행의 제안이 먹힐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만 짚겠는데요. 신장식 권한대행이 했던 말, 민주개혁 진영의 단합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차 토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거센 반응과 격론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순방 성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당부했던 원수처럼 싸우지 말라라는 당부가 무색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고요. 이런 1차 진단은 2차 진단으로 이어지는데, 조국 신장식 두 사람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어제 동시에 메시지를 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라고 볼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 자, 조국 혁신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신장식 권한대행이 말한 이른바 자강의 에너지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외부에서 지지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팎의 결론을 유발해야 한다. 정책 동기가 있다는 이 점을 좀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촌철님들의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일님은 다음 총선이 생각이 났군요 라고 해주셨고 내란 척결님은 합당 빌드업입니까? 라고 해주셨어요. 푸른하늘님은 네거티브를 그렇게 해놓고 단일화를 안 했다고 묻는 건 적반하장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셔스님은 합당을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1: 아무튼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또 찬반으로 갈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찬반 가운데 어느 한 갈래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 이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엊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글이었는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뭐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몇 가지로 추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7월에 보유세 양도세 개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걸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종합 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 수정하는 방법 이러면 이제 과세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이것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다. 관련해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제 SNS X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탈출 기회를 줘서 서울 아파트 6만 8천여호가 시장에 공급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 등록 임대 다주택자가 탈출을 하려면 탈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출 동기를 뭘로 잡는 것이냐? 세제 혜택 축소로 잡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염려했던 연말 연초 상황.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이전부터 좀 더 짚고 넘어가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요즘 며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뭡니까? 동탄 지금 집값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면 동탄 집값 급등과 7월에 지금 발표 예정으로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말 연초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월 방안은 뭐가 됩니까? 오히려 응급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동탄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 처방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를 보면 그리고 또 시장은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먹힐지 안 먹힐지.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또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거다. 동탄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 네. 다솜님이 부동산은 한 번에 해결 못합니다. 차근차근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동네방네님은 부동산 못 잡으면 무조건 정권 넘겨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고삐 단단히 묶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선관위 관련인데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 86명. 금액으로 따지면 236억 6,1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상 선거비용 반환시효는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미반환 것만 해도 35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 인디고님이 그냥 증발했다고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럼 네. 선관위는 뭐하고 있습니까?
1: 선관위 해명은 이렇습니다. 반환 명령 이후에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오는데요.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는 그러면 선관위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됐든 세무서가 됐든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 탈세범 추적하듯이 그건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 멋진 오빠님이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선관위는 정말 세금 먹는 하마군요 라는 의견 이런 조직에 계속 국민 세금으로 유지시키고 존속시킨다는 게 정상인가요? 라는 이런 물음까지 지금 등장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1: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정치 내지 정당이 뭐 선거법 위반을 뭐가 되면 뭐 선거자금 몇백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현실화될까가 궁금해서 이 뉴스 골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2: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1588-9371.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적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조현욱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조현욱입니다.
5: 안녕하세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네네. 최악이라고 좀 봤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6: 동 간사 서기들이 투표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 단톡방에 올리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5: 네네.
6: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돼서 투표가 중단되자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된 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되돌아가서 결국 투표를 포기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이라고 느꼈습니다.
5: 그러니까 사실 그 단톡방 이런 데에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근데 선관위가 뭐 제대로 대응 안 했다는 건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졌는데
6: 네.
5: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느꼈던 의아함이 그러면 그동안에 선관위는 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직원들은?
6: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0: 이제 부족하면 무번호 투표용지라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번호를 다 써서 투표소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예. 근데 1년 번호를 쓰는데 7종이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7종인데 먼저 제일 먼저 1차 순서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1년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아서 그걸 써야 되는데 쓰는 과정에서 7종을 손으로 일일이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넘버링 기계를 다른 용도로 있던 걸 찾아내서 이제 연습을 해보고 거기다 찍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일에 모두 달라붙어서 하느라고 사실 대응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 아이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냥 하다가 결국 시간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0: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한 군데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부족, 저기서도 부족, 언제 오냐, 몇몇 부족하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네. 전혀 속수무책으로 손을 못 쓰는 혼란 상황이 된 겁니다.
1: 이럴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구멍가게 운영하듯 한다라는 거잖아요.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0: 예,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그나저나 이거 그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줬습니까?
0: 저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협조해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그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는데. 네. 그 이제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그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지금 그 회의록과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애초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 수의 110%로 배정이 됐었다면서요.
0: 네네.
1: 근데 실제로 50%만 인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과정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밝혀진 겁니까 그러면?
0: 아닙니다. 그 이제 회의록 자체는 저희가 못 봤지만. 네. 이제 일선에서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올릴 때 많이 이제 인쇄를 하면 일일이 다 검수해야 되고 또 이거를 보관을 계속 해야 되고 또 폐지하는데도 절차상 뭐 비용상 문제가 있고 또 남으면 왜 이거를 많이 했냐 부정 뭐 선거 의혹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서 TF팀을 만들어서 좀 줄이자는 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투표용지는 남으면 괜찮지만 단 한 장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데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1: 아니 근데 그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과정에서 그 의견 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의견이라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전에도 나올 수 있는 의견이었는데 그럼 왜 예산 배정을 110%나 받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0: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 자체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네. 앞뒤가 바뀐 거죠. 참정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50% 한도로 인쇄 축소했다는 그게 이제 발상 자체가 문제인 거죠.
1: 근데 아무튼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유권자 일부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투표를 못한 사람인데
0: 네.
1: 지금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걸 보면 송파구 잠실 투표소에서는 12명의 투표권 행사를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셨다고 밝혔는데 혹시 네. 다른 지역에서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0: 예. 지금 12명은 잠실 7동 2투표소만이고요.
1: 예.
0: 다른 데에서도 사실 그 투표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길 보면은 몇 명이 뭐 못하고 갔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14,288 투표소 중에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기 때문에 26개 투표소에서는 뭐 중단됐다가 다 한 데도 있고 못하고 돌아간 데도 있고 그런데요. 투표록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 갔다는 게 나오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워낙 그때 상황이 경황이 없고 막 우왕좌왕 뭐 항의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민원에 대응도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은 사실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는 투표를 못한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투표록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그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총 11곳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신청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투표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투표소의 개표 결과하고 대비를 해서 이게 개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판단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네, 그 정도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면
0: 네.
1: 선관위도 왜...

0: 이 소청에 대해서는 그걸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1: 어쨌든 선관위는 팩트를 기준으로 하되 이 중단된 유권자 수를 넣더라도 네. 몇 표 차이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겠죠.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런 걸 판단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 이제 이들의 지금 그 행태도 좀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 의뢰를 했어요. 수사 네. 의뢰를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의 이유가 뭘까요?
1: 중앙선관위원장은 결국 이 모든 투표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어쨌든 그 상임위원으로서 선거관리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시고 또 사무총장은 지금 50% 한 축소 인쇄 지침을 정결한 정결권자입니다. 예. 사실상 실무를 다 책임지는 분이죠. 그리고 또 밑에 차장은 중간 결재권자로서 그런 안건들에 대한 결재한 책임도 있고 해서 주로 간부급 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권고를 의뢰했습니다.
0: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권고를 했는데 이 그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상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1: 직급은 비교적 높은 직급이고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0: 예.
1: 뭐 서울시 선관위 같으면 선거과장 뭐 이런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0: 예.
1: 보고나 또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라인에 있는데 보고를 빨리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련번호가 계속 서울시 선관위에 요청되고 있음에도 이게 투표 용지 부족인가 이런 걸 예측을 못하고 전혀 신속한 대응이나 예. 지휘를 안 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던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징계 권고했습니다.
0: 지금 위원회에서 한 거는 진상조사고 조사와 수사는 좀 강도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밝히지 못했고 수사권을 동원해서 밝혀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1: 저희로서는 그건 없이 뭐 대부분 저희가 궁금하고 확인해야 될 건 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수사 검경 합동 수사단에서 밝혀야 되는 거라면 이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수사단이라는 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위한 조사라고 볼
0: 그렇죠.
1: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게 고의적인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무유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런 기소 여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지금 노태학 전이 붙어야 되는 거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 달에 네. 한 번 출근한 날도 많았고. 또 세 차례 해외 출장을 할 때는 그때마다 배우자를 동반을 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1: 지금 이게 각급 선관위원장 이제 비상임이라는 것 때문에 출근 일수가 이제 사실 적은데 다들 이제 대법관 하실 때는 대법관의 직무가 있으시고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법원장으로서 부장판사로서 다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근으로 겸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출근 일자가 사실 적은 겁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것도 저희가 개선 안에 적어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상근제로 바뀌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냈는데요. 그 출근 일수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을 동반해서 해외 출장 간 건 이제 사실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각급 고위직의 그런 행태가 뭐 선관위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스스로 이게 개선을 하실 의지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0: 예.
1: 이런 일은 이제는 좀 절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제 개선 방안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1: 가장 이제 요거 그냥 먼 원인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원인만 본다면 먼저는 투표 용지를 기본적으로 50% 하한해서 올려야 된다. 70% 하
0: 네.
1: 상향해야 된다. 이런
0: 예.
1: 취지고요.
0: 예.
1: 그다음에 좀 멀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0: 예. 예.
1: 이 감찰 범위에 넣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헌법 개정 관련 또 영향이 있지 그냥 무조건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개헌 사항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아니,
0: 지금
1: 두 가지가 아니라 그 헌법 기관으로서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는 요 부분이 결국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요
0: 네.
1: 부분이 이제 헌법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0: 네.
1: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예비 이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게 뭐 한 장, 두 장 뭐 오손되거나 훼손해서 교체해 줄 때는 예. 1년 번호 쓰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1: 예.
0: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오는데 7종의 투표용지를 다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각 투표소에는 1년 번호 있는 걸로 내보내라.
1: 네.
0: 이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에 넣었습니다.
1: 근데 만약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 안 된다고 하면 법률 개정으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개선책이라고 하는 게.
0: 뭐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가 개선안에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지금 외부 독립된 감사관,
1: 네.
0: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조직이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법제화시켜라. 법률에 넣고 그걸 법률화해라.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안에 넣었습니다.
1: 외부 감사관?
0: 예, 외부에 독립된 감사관이나 감사위원회.
1: 예. 그거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설치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고요.
0: 네.
1: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사전투표는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사실 국민들이 편하게 투표권 행사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워낙 국민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 예.
0: 아무리 유용하고 좋고 편리한 제도일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존치할지 여부를 국민의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1: 그럼 공론의 장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국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아무래도 이제 국회 위주로 될 수밖에 없죠. 법 관련이기도 하고
1: 네.
0: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1: 네.
0: 여러 가지를 하는 데는. 국회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여서 조사 네. 대상에 들어갔는지가 좀 궁금한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말고
0: 네.
1: 개표 결과 집계 오류라든지 또 오류에 대한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혹시 그것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0: 저희가 그 뭐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든지 뭐 쌍둥이 득표라든지 저희가 가능한 한 선에서 자료를 다 입수해서 조사 확인을 했고요.
1: 예.
0: 입력 오류는 물론 고의라면은 대단히 중요한 뭐 범죄이겠지만
1: 예.
0: 이제 또 사람이 입력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투표소를 뭐 3월 1일과 이렇게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든지 뭐 교육감에서 교호순으로 이렇게
1: 예.
0: 교육감은 번호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A, B 교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투표지와 입력자의 차이로 일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투표도 저희가 투표함을 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 개표 현장에서 양측 참관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직접 작성된 그 투표 개표 상황표를 다 봤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다 투표구도 다르고 개표구도 다르고 검사 확인한 위원들 날인도 다 다르고 뭐 개표 종료한 시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우연이다 저는.
1: 그러니까 쉽게
0: 왜냐하면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1: 구조적이거나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실무상의 실수 제한된.
0: 아니요 그 쌍둥이 득표는 실무상 실수가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기재된 거고요.
1: 네.
0: 있는 그대로 기재된 거고 개표 결과 입력이 이제 어쨌든.
1: 예.
0: 실수라는 것입니다.
1: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이것도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0: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개표 결과를 아무리 정확하게 기재해서도 입력할 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개표 결과를 입력한 뒤에 반드시 뭐 몇 명의 검사를 거친다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몇 시간 이내에 다시 검증을 해서 확실한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조현욱 전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꼴이다. 이게 지난주 쿠팡 CLS 본사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쿠팡 배달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목소리가

0: 끊임없이 나올까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냉동 제품, 뭐 신선 제품을 시킬 경우에 이제 프레시백이라고 하는 다회용 보냉백에 담긴 채로 배달이 되죠. 예. 그걸 또 내놓으면 이제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회수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데 쿠팡 CLS와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과 배달 노동자 간의 계약서를 보면 배달 노동자의 업무는 프레시백 회수와 반납까지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회수와 반납 사이에 거쳐야 하는 자잘한 중간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계약 외 업무이자 공짜 노동인데도 이제 여전히 강요를 당하고 있다.
1: 그럼 중간 과정이 뭐가 있는 건데요?
0: 세척 분해 적재 작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캠프에 도착을 해서 이제 회수해온 프레시백을 그냥 반납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프레시백을 열어서 그 아래 있는 내용물을 다 처리를 하고 펼친 다음에 롤테이너라고 불리는 곳에 적재를 한 다음에 그 롤테이너를 쿠팡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을 하는 게 이제 그 시스템 구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수해온 프레시백이 원래는 텅 비어 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쿠팡 배달 노동자 두 명의 이야기를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2: 고객들이 집어넣은 쓰레기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다가 고객이 놔뒀을 경우에는 안에 벌레나 고양이 똥이나 면 같은 것도 있고요. 벌레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위에다 또 쓰레기도 넣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 애기 기저귀라든가 택배 박스를 받은 상태에서 박스 버리기 귀찮으니까 그 안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라면 봉다리 어떤 알루미늄 뚜껑 안 집어넣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쓰레기 치워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할까지 저희한테 떠넘기고 남의 쓰레기까지 다 치워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1: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는 전혀 받지를 못하면서.
0: 네.
1: 업무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0: 네, 또 그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에 아이스팩이나 드라이 아이스 혹은 뽁뽁이라고 불리는 그 비닐류는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하루에 회수하는 프레시백이 100개에서 200개에 달하고 회수가 밀릴 경우에는 300개까지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레시백 하나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적인 시간이 1, 2분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해체 작업만에 최소 하루 1시간 이상씩 추가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이런 회수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 안에 담아두는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혹시 그 선택지 가운데 종이 상자도 가능한데 주문해 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4: 이거 죄송한데 프레시백 말고 박스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저희가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저희도 귀찮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럼 배달 노동자가 이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업무니까 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0: 사실 실제로 배달 구역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강원도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이 로켓 프레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쿠팡이 이제 사전에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한테 그런 업무를 강요를 했고 노동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1: 거부를 했어요?
0: 네, 거부를 했는데 택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노동자가 해고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0: 사실 지난주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 외 업무가 공정거래법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예.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이 업무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기사들이 따로 고용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자기 돈 내서 아르바이트 고용한다고요?
0: 네. 몇 명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롤테이너를 전담할 수 있는 해체 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쿠팡 CLS는 이제 프레시백 회수와 반납 업무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항목이고 세척은 별도의 전문 설비와 전문 전담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초벌 세척 그리고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쿠팡 얘기죠?
0: 쿠팡 CLS 얘기입니다.
1: 쿠팡 얘기하다 갑자기 몇천억 그 과징금이 있대. 맞았잖아요.
0: 네.
1: 네 대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죠? 네 대는 얘기.
0: 네.
1: 그죠?
0: 그렇죠.
1: 6천억이 아니야. 7천억이 아니야. 아무튼.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뭐 법적 대응한다고 해서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빈 구멍이 이렇게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 빈 구멍은 모두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이나 아니면 생돈을 들여서 지금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잘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0: 네,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고발입니다.
1: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노동 현실 가운데 하나의 지금 단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목성님이 본인 거는 본인이 처리하죠라는 의견 주셨고요. 애나님 별별 사람 다 있네라고 이렇게 의견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회사도 다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한여름으로 달려가던 날씨가 다시 초여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한 주는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5도, 대구 24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한 주 내내 30도를 넘는 곳은 거의 없겠습니다. 다만 소나기 소식은 여전히 잦은데요. 오늘도 오후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경남과 전남은 밤까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1: 어제 광주에서 호남 지역 당원들이 모여서 송영길 당대표 출마 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0: 고 의원님에게 결단을 촉구를 했던데요. 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결단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닙니다.
0: 뭘 또 아니에요.
1: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네. 뭐 수고도 많으셨는데 네.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애를 써달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화합을 위한 노력이 결국은 불출마입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 포기입니까?
1: 제가 그러니까 그 뭐 우리 당원의 출마의 권리를 뭐 하지 마라 안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0: 네.
1: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22년도에 제가 나름대로 머리에 망치를 맞아 망치로 네. 머리를 맞으면서 열심히 싸워서 0.73%로 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평가를 양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0: 네네.
1: 이렇게 보는 게 그때 이낙연 쪽이나 그쪽 최고위원들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쪽은 어려운 더 많이 벌려질 선거를 송영길이나 후보나 열심히 싸워서 0.73%까지 좁혔다.
0: 네.
1: 따라서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임기가 8월까지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다 치러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이었고 저한테 당대표 사퇴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러나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가 당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1년도 채 안 됐어요, 임기가.
0: 네.
1: 그러면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도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패배나 승리냐 이제 논점이 있지만 승리 아니냐 형식적으로 볼 때 승리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정청래 지도부와 예, 관련된 예. 분들의 생각이고
0: 예.
1: 대통령님이나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상 이게 패배다
0: 예.
1: 패배인 측면이 크다 아픔이 크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0: 예. 근데
1: 이게 상황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인데 내가 왜 물러가냐 연임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이런 논리면 저 송영길도 그때 절대 사표 낼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바로 그 다음날 사표 낸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네요?
1: 아니 그때도 그런 시각의 차이를 봤을 때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얼마나 정권교체 열망이 강해서
0: 네.
1: 윤석열이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 교체를 위해서 찍었던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0: 네.
1: 묻지마 정권교체.
0: 예.
1: 그래서
0: 예.
1: 윤석열은 하나의 도구다 이럴 정도로 우리 쪽은 이제 몰랐지만 그쪽에 그런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사실 죽으라고 고생해서 0.73까지 좁힌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를 패배 책임을 지고 송영길 몰러가라. 그쪽 최고위원들이. 바로 그래서 저는 바로 물러났죠.
0: 그럼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네. 당원들의 선택, 국민들의 선택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1: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싸우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0: 있죠.
1: 예. 마치 어떤 의사가 어떤 병을 진단하는 것 차이가 있듯이. 근데 의사가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야 되면 잘못된 치료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럼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금 이번 상황을 통해 발생한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고 국민들의 평가,
0: 예.
1: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향후 우리 민주당을 발전시키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0: 예.
1: 그 해석상의 시각에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나 그 주변과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전하, 뭐 김민석 총리가 여러 가지 세력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시각 차이가 존재하면, 즉,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나저나 예. 결단은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1: 아니, 정청래 당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지.
0: 계속 그 말씀을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 네,
0: 결국은 그렇죠. 의원님의 출마 여부는 정청래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그 얘기는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번 우원식 의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0: 네.
1: 내 당대표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이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통합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것인가 고민인데
0: 네.
1: 저도 사실 대통령 옆에 가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골똑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국정이 어려워.

0: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입감 얘기를 네. 지금 의원님이 먼저 꺼내셨는데 네. 제안이 있었습니까?
1: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대통령 결단이니까 순지 저를 뭐 쓰실지 마실지는 순전히 대통령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0: 그러면
1: 제 속마음이 그렇다고 저는 예. 입각이 아니라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 뛰었거든요.
0: 네.
1: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0: 네네네.
1: 우리가 한남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대표단을 그동안 제대로 못 보냈거든요.
0: 네,
1: 이런 것도 제가 자임해서 가보고 싶고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 정부의 외교 문제를 푸는데
0: 네.
1: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거죠.
0: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문법으로는 제안도 없었는데 네. 뭐 입각 얘기를 먼저 꺼내질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아, 제안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의원님.
1: 아,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일단 네.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아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외교부장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노영민 실장님을 통해서.
0: 예.
1: 비록 그때 수용이 안 돼서 제가 아쉬웠지만. 근데 그 뒤에 저한테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0: 문재인 정부 때?
1: 예, 추미애 장관 되시기 전에. 그때 추미애 장관을 할 거냐, 송영길을 할 거냐, 막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이제 너무 외교부 장관이 하고 싶어서 그거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구치소에 같이 있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0: 그러면 혹시 그때 만약에 그 의원님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그때 됐다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달리 풀렸을 수도 있다. 혹시 이런 후회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런 면이 크죠.
0: 그래요.
1: 아, 제가 됐으면 그걸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럼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네, 제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어도 싸다 반성해라 스스로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입각보다는 지금 당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1: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송영길이 당 대표 여부를 떠나서 이 전개를 통해 우리 당이 한번 다시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0: 네네.
1: 이번에 주신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읽고 해석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내는 그런 전당대가 돼야지 여기서 이전 추구하는 전당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거죠 저는. 예.
0: 그런데 지금 이 당이 좀 변곡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네, 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1: 그러니까 A라는 길이 지금 뭐 딱 크게 대별하자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0: 네네.
1: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중도 실용 통합의 길로 좀 외연을 확대하자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인데
0: 네.
1: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좀 돌이켜보면
0: 네.
1: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우리 당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0: 그랬죠. 예.
1: 기억나시겠지만 예, 예. 저는 그때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네.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0: 네.
1: 위정 척사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이런 시각에 100%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뒷받침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 제주도 해군 뭐 강정말 문제, 평택 그 미군기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개혁 세력이 완전히 갈라지고 치열한 분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0: 네, 맞아요. 예.
1: 근데 돌이켜보면 그러다가 우리끼리 막 상처내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100% 다 우리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가 원수인데 나를 지지한 사람만 대통령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계세요.
0: 네.
1: 난 이게 올바른 자세다. 누가 되든지 간에.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될 헌법적 지위에 있는 건데 우리 정체성만 강조하고 왜 여기를 하냐라는 식의 이제

0: 어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건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냐가 이제 여당 대표의 정치력 그리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신뢰, 상호 소통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런 어떤 당이 가야 될 방향에서 김민석 총리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0: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이제 초대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했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수많은 어려운 간난 신고를 통해 18년의 정치적 공백기를 뚫고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 당선시키는데도 1등 공신을 했고 또 총리직을 잘 원만하게 수행해서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김민석 총리를 여쭤본 겁니다.
0: 예, 그렇죠. 당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3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 경선이.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사람의 경쟁 구도가 아마 기본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전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연대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개념이죠. 제가 고민한 지점은 이게 만약에 정청래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두 분이 이제 싸우게 되면 정치적으로 좀 너무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TV 토론을 하더라도 좀 미래 지향적으로 임기 4년이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전망과 이 나라에 대한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좀 생산적 토론을 해야 될 이 전당대회 TV 토론이 완전히 서로 이제 과거 시절 파묘하는 뭐 이런 평택 선거처럼 이렇게 만에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3자 토론 한다면 좀 더 균형추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쉽게 말하면 페이스메이커겠네요 그러면.
0: 페이스메이커보다도 그러한 당원들 열망을 잘 수렴해 가야 되지 않겠나.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 성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수처럼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요지에 발언을 했는데 그럼 그 키는 우리 의원님이 쥐고 계시네요. 의원님의 자기 설정에 따르면.
0: 아무튼 저는 그 대통령님의 그런 말씀 특히 제가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에서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감옥 생활 329일 동안 그 독방에서 여러 가지 저를 이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내부에 약간의 의견 차이 뭐 서로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의 집권여당 의원이었는데 네가 정말 이 대통령을 지키고 거기 뭔가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네가 했느냐. 네가 좀 거기 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우리 내부 통합에 뭔가 좀 저해된 요소가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기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1: 아까 이제 첫 질문으로 호남 지역 당원들의 결단 촉구 질문을 드렸잖아요. 관련된 건데 이제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호남에서 지지세가 꽤 세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그 분석이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자체 분석을 하십니까?
0: 우리 호남 출신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우리 호남 출신의 어떤 당 지도자나 이런 그 이게 잘 지금 안 보였고 그러한 데 대한 소외감과 그 절핍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중앙 권력에 줄을 서서 공천 때마다 전남 광주는 싹쓸이 돼서 재선 의원이 딱 이번에 민영대 의원 한 명이고 전부 다 초선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적인 정신이 발생하지 못하고 다 중앙의 권력자들 밑에 줄 서가지고 하는 이런 눈치 보는 정치가 돼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호남의 그 정신을 계승한 자주적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갈급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관련해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국면으로 돌아가서 연결지어서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여의도에서 돌았던 썰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의원님에게 호남 출마를 권유했는데 의원님이 거절을 했다라는 썰이 좀 돌았었거든요. 일단 그 맞습니까 그게?
0: 저는 호남 안 간다고 제가 뭐 아예

0: 공개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1: 근데 호남에서 이런데 지금 의원님의 지지세나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다면 그때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0: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에서 40년을 살았고, 인천 출신, 인천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계양구를 김남준이라는 신인 정치인에게 지금 양보한 거잖아요, 제가.
1: 네.
0: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양구를 양보했는데 또 양보를 김남준을 한다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고 우리 지지자들의 상당한 좀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양구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연수구도 안 주고 인천에서 나를 쫓아내는 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연수구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저는 이번에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연수 국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송영길이가 안 왔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1: 오, 그래요?
0: 그리고 계양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김남준 후보. 제가 그래도 연수구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김남준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서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아, 이 계양구에서 송영길 떠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 안에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라는 위안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연수구로 온 게 맞았다고 보여지고.
1: 의원님의 정치적 뿌리는 또 인천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청와대 네. 수석 개편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0: 저는 그 소속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두 분이더라고요. 성기홍 연합뉴스 예. 사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분이죠.
1: 예.
0: 뭐 친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송기호 수석님은 제 고향 그 또래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한미 FTA 전문가 그래서
1: 예.
0: 예, 안보실 3차장. 그 두 분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은 몰라요.
1: 그런데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는 게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일단 그 뭐 인사 정보는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이제 보고를 받으실 테니까
1: 네.
0: 대통령 뜻이 있겠죠. 뭐 저희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런 논리면 주지도가 그때 부장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동부지검장이 이제 한찬씨고 그때 차장은 봉우,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환경부 장관 정도를 보면 다 봉차장, 문무일 총장의 결재 없이 그게 됐겠습니까?
1: 아, 예, 예. 그렇게 됐구나.
0: 그렇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지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마 민정수석에게 또 떨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어차피 이건 종결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0: 저는 일관되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보안수사권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만 수사를 네. 미진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 경찰의 수사를 한 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서 이제 극히 예외적 경우에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충분히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와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그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1: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아니 그때 정리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 당 지도부가 이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표는 내가 이제 좀
1: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새 지도부에서 네.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0: 아니 일정상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당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제 입장은 이 문제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그것은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1: 예.
0: 중수청에 검찰들의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수사 능력 있는 검찰들을 많이 유인해서 중수청으로 옮기도록 해서 중수청이 그러한 보안수사 요구가 필요 없을
1: 알겠습니다.
0: 그러한 수사 능력을 강화시킨 게 필요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만약 경찰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국과에 반영하고 강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왜 여쭤봤냐면 신장식 조국 혁신당 그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재헌절 이전에 마무리 짓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의원님의 생각에 따르면.
0: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원내 그 일정을 잘 모르니까. 그건
1: 알겠습니다.
0: 뭐, 예.
1: 그러면
0: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철대 대표께서 퇴부했다가 보안사건

0: 홈페이지 이걸 올리셨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우려를 표시한 게 이런 개념을 숙의해서 처리할 문제를 정치적 어떤 도구화시키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알겠습니다. 하신 것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조국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네. 답해야 할 10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 글에 올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0: 회복에 직접 보지는 못했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1: 평가가 어떠십니까?
0: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국민의 평가에 맞게 자기를 수정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뭘 고집하다가도 민심이 변하다 그러면 바로 그걸 수용할 전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딱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계속 민심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정권을 잡으면. 네.
1: 그러면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 똑같이 평택 선거를 보고도 평가를 저렇게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그걸 해석을 하는 거지.
1: 네.
0: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걸 통해 주는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찰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내일 미국 가시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높은 분 만나는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 누구 만날 예정이세요?
0: 높은 분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거죠.
1: 그래요?
0: 근데 이제 보통 미국 정치의 프로토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정부 인사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은 뭐 거기 뭐 부총리, 뭐 제디 바스, 뭐 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정부 인사를 만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1: 예.
0: 그 24일 날 그때 예. 톰 스와지 그레고리 믹스원과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라는 그 블랙코커스 그러니까
1: 흑인 네.
0: 연방하원 대표가 아마 차기 하원 의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을 아마 만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인터뷰 네네, 마무리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0: 감사합니다.
1: 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시선 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4: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6: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7: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8: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7: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어서니 리밸런싱을 시작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다랑어가 정작 어민들에게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 소식도 자세히 챙겨 들어보죠. 6월 22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있다,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 하고 참다랑어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죠. 김근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은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동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당초 비중, 예상 비중보다 많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밸런싱을 안 하고 계속 이제 더 쌓아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많이 팔고 있네 이제라고 하는 변화가 느껴졌다는 거죠, 통계로.
3: 네,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나온 지난 15일부터 빠르게 상승해서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했습니다. 뭐 지난 19일에는 약보합 마감하긴 했지만 9천선을 지켰는데요. 국민연금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기금 수급을 살펴보면 이 기간 연기금은 시장에서 1조 9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는 4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예. 지난 19일은 하루에만 5천억 넘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2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조금 더 기간을 넓히면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연기금 순매도액은 1조 8,400억 원에 달합니다.
1: 이번 달 초부터 계속 팔았는 거네요, 그죠?
3: 네, 6월 들어 그래서 14거래일 중에 11거래일 동안 주식을 팔았습니다.
1: 그동안 계속 안 팔고 리밸런싱 안 하고 오다가 공교롭게도 선거 끝나고 계속 파는 거 모양새가 됐네요. 이게 지난 5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야 이거 이렇게 비중을 계속 쌓아가면 원래 우리 리밸런싱 원칙에 어긋나는데 어떡하냐 하다가 5월 28일 날 회의를 열고 그러면 우리 목표 비중을 바꿔서라도 이거 계속 갖고 가자. 너무 좋은 주식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중을 높이기로 바꿨었죠, 그때.
3: 네.
1: 그랬는데도 다음 달부터는 또 리밸런싱을 하는가 보네요.
3: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또 목표치보다 폭넓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가능했던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요. 해당 결정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8천 초반대였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7%였고요. 근데 이번에 코스피가 9천을 넘어서면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지난 1월에 국민연금기금위에서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달 말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넘더라도 당장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하니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다음 달에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분산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현재 구체적인 국내 주식 비중을 밝히지 않아서 추정만 가능한 상태지만요.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에 국민연금이 팔아야 하는 물량은 일부 언론에서는 최대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난 5월 말에 목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걸 반영을 해놓고도 지금도 더 올라 있으니
3: 네.
1: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잘라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미루고 미뤄도 6월 말까지밖에 못 미루는 규정이라서 7월부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다만 이제 7월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지 7월부터 언제까지 다 해놓고 숙제 검사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3: 네.
1: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지. 설마 시장에 충격 주겠어. 이제 이런 기대는 정도는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도 할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6월 말 기준으로 또 리밸런싱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1년에 두 번씩 반기에 하니까. 또 그것까지 감안하면 좀 또 물량들 꽤 나오겠다는 또 좀 그런 걱정은 나오겠네요.
3: 네,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의 목표치를 넘어선 만큼 국민연금의 순매도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1년 1월에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그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1%로 당시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51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순매도의 캅은 1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 예.
3: 개인 투자자들이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박스피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기금의 주식 매도를 중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대규모 주식 매물이 단기간에 쏟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위가 지난달에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비중하고 허용 범위를 높이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인 걸로 알려졌고요.
1: 예.
3: 또 리밸런싱 월간 매도량이나 기간을 손보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리밸런싱과 관련해서는 야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지금부터 반도체 실적도 지금부터 좋아진다고 하고 조금 더 갖고 가면 오를 것 같은데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라야 되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드는데.
3: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실제로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높아졌습니다.
1: 예.
3: 지난해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 수익률은 4.42%입니다.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늦춰졌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늦춰졌는데요.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 이렇게 잘 굴러가면 더 오래오래 기금이 운용될 수 있겠죠, 당연히.
3: 근데 사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게 계산한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요. 특정 국가나 자산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악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수십 년간 운영을 해보니 올랐을 때는 잘라내는 게 맞더라. 항상 맞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자르냐. 이제 그 얘기겠죠?
3: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은 예외다. 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계시는
3: 만을
1: 거고.
3: 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3: 아, 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최고 연 19%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 적립식 상품인데요. 기본 금리는 연 7에서 8%고
1: 예.
3: 가입 유형에 따라서 정부가 웃돈을 얹어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1: 청년들 목돈 마련시켜 주는 나라에서 돈 같이 부어 주는 거군요.
3: 예, 네, 그래서 기본 예. 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제 일반형 상품 가입자는 최고 연 13.2에서 14.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1: 예.
3: 우대형 상품 가입자 수익률은 최고 연 18.2에서 19.4%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고요. 이후 29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이나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의 앱을 통해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진 않습니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1: 예.
3: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 심사와 우대형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입 심사 통과자의 계좌 개설과 납입이 시작됩니다.
1: 그럼 굳이 뭐 서둘 건 아니고 이달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3: 아, 네, 그렇습니다.
1: 어차피 몰리면 소득 순으로 자른다고 하니
3: 네.
1: 가입 요건이 어떻게 되죠?
3: 그래서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병역 이행자는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이를
1: 예.
3: 차감해서 만 33세로 간주해서 심사합니다.
1: 군대 있을 동안에는 세월 안 흐른 걸로 계산해서 내
3: 네,
1: 나이 계산하면
3: 그렇죠.
1: 되고 34세까지
3: 아, 네,
1: 예, 신청할 수 있고 예.
3: 그리고 직전 연도 소득에 따라 가입 유형이 나뉘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1: 어쨌든 돈 벌고 있는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군요.
3: 네네. 예. 아 그리고 또 앞서 이렇게 청년 목돈 만들어주는 계좌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이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 미래 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 만기 이후에도 이 미래 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가 청년 미래 적금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예.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고 가입도 잘 고려해 보시고요. 조명 기자가 준비해 오신 동해안의 참다라고 소식.
4: 네.
1: 이 친구들 갑자기 많이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4: 지금 그 참다랑어가 동해안에서 예. 이제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참다랑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 중에서도 고급 부위에 많이 이제 쓰이는 어종입니다. 바다의 예. 로또라고 불릴 만큼 값이 비싼 생선이고요. 이제 전체 어획량을 보면은 2020년 강원도에서 잡힌 참다랑어는 31톤 정도였는데 지난해 143톤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올해는 아직 6월이잖아요. 벌써 438톤까지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잡히면 되게 이례적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좀 대량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1: 이유는?
4: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7년간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58도 올랐습니다. 특히 동해는 2.04도 올라서 서해나 남해보다 상승폭이 큰데요.
1: 바닷물이 이 정도 오르는 건 엄청난 거라고 하던데.
4: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다랑어는 따뜻한 바다를 따라서 이동하는 난류성 회유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남쪽 바다에 살던 어종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는 것도 이런 변화가 어장에서 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동해 바다가 따뜻해져서
4: 네.
1: 차가운 바다 좋아하던 친구들은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해서 간 거고.
4: 그렇죠.

0: 따뜻한 바다 좋아하던 친구들은 이제 남쪽 바다에서 살다가 동해로 올라온 거고.
1: 네.
0: 어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일단 참다랑어 많이 잡히면 그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참다랑어는 값이 비싼 생선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잡히면 당연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참다랑어가 마음대로 잡아서 팔 수 있는 어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참다랑어는 국제적으로 어획량이 관리가 되는데 남획으로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는 국제기구가 국가별로 잡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쿼터를 정해주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에 배정된 참다랑어 쿼터가 있고 그 안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역별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또 원래 강원도 몫으로 올해 배정된 건 92톤이었어요.
0: 예.
1: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잡히면서 두 차례 물량을 더 받았고 결국 한도가 449톤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거의 다 찬 상태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지난 11일부터 강원 지역에서는 참다랑어를 더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0: 아, 그때 늘리긴 늘리는데도 한도를.
1: 그렇죠.
0: 그마저도 다 찼군요.
1: 네.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걸 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는 주로 정치망 어업으로 잡히는데요.
0: 예.
1: 이 정치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지나가던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잡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민이 참다랑어만 골라서 안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이 쿼터를 넘긴 참다랑어를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0: 풀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아니면은 이미 이제 그물 안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한 그런 개체들은 방류해도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그 참다랑어가 그대로 죽거나 일부는 버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속초 해변에 참다랑어 사체가 밀려온 적이 있어요.
0: 예.
1: 이게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참다랑어는 워낙 빠르게 헤엄치는 어종이라서 그물 안에서 오래 갇혀 있으면 쉽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방류되거나 죽은 개체가 바다로 버려져서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떠밀려온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됩니다.
0: 야, 원래 요만큼만 잡힐 줄 알고 한 100톤 정도 그냥 하면 요 안에서 잡겠거니 싶었는데
1: 네.
0: 갑자기 많이 잡히는 바람에 한 500톤까지 늘렸는데도 더 넘치더라.
1: 그렇죠.
0: 이게 국민연금의 그 코스피 비중하고 비슷하네요.
1: 아이고.
0: 늘렸는데도 계속 넘치니까.
1: 네.
0: 어종이 참다랑어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삼척 앞바다에서 이제 길이 3m, 무게 200kg짜리 황새치가 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황새치나 청새치 같은 새치류도 따뜻한 바다를 따라 움직이는 난류성 회유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종들이 동해안에서 잇따라 보이는 것은 바다의 먹이사슬 전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0: 그렇겠죠?
1: 뜻이고요.
0: 예.
1: 네, 먹이사슬이 바뀌면 더 큰 포식자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랑어와 새치류는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대형 상어의 먹잇감이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이것들을 먹이로 하는 상어류도 동해안에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게 뭐 곧바로 해수욕장 가까이에서 상어가 대거 출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보통 상어는 먹이를 따라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살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개체가 연안 가까이 접근할
0: 그렇군요.
1: 가능성은 커질 수 있는 거죠.
0: 야, 이것도 바닷물 온도 바뀌니까 별 다양한 일이 벌어지네요. 참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어,
1: 네.
0: 고등어라고 하는 생선을 전 세계는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먹는 나라가 몇 안 된다고 하더군요.
1: 아, 네.
0: 우리는 참 즐겨 먹는데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우리가 그동안 싸고 통통해서 많이 사다 먹었는데 요즘 국산 고등어 판매가 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는 노르웨이산 수입 고등어가 가격 경쟁력이 컸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한 대형마트 판매량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산 고등어 매출이 1년 전보다 49% 넘게 늘었습니다.
0: 예.
1: 반대로 수입 고등어 매출은 줄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동 대서양 고등어 는 잡을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쿼터 자체가 지난해보다 48% 줄었습니다.
0: 아, 여기도 쿼터를 리밸런싱했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한 건데요.
0: 아, 그동안 고등어 너무 많이 잡았다고.
1: 네, 실제로 노르웨이 냉동 고등어 단가는 지난해 킬로그램당 $2 수준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6까지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가격으로도 수입산 염장 고등어 한 손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비싸졌고요. 반대로 국산 냉동 고등어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0: 예.
1: 이 노르웨이산이 이제 쿼터 축소로 공급이 줄었지만 국산은 상대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했고 대형마트들이 사전 비축을 늘리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고요. 여기 이제 마트들은 노르웨이산을 대신해서 칠레산 고등어를 좀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칠레산 고등어는 노르웨이산보다 크기는 크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서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0: 자기야 북방구 남방구만 다르지 그 동네가 그 동네겠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산지 다변화 움직이는 고등어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우도 기존에는 베트남이나 인도산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는 페루산 비중이 늘고 있거든요. 이 페루산은 한 페루 FTA 영향으로 관세 부담이 적어서 수입 원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후 변화나 어획 커터 변화가 우리 밥상까지 바꾸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뭐 한 나라 한 산지에만 기대기 어려워졌고요. 그러게. 국산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거나 새로운 산지를 찾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 북반구의 베트남 근처를 남반구의 어디쯤인지 찾으면 페루 그 앞바다 그 동네 되겠네요. 그렇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잡아오고 있다고. 고등어가 그러면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그동안 저렴하고 좋았는데
1: 네.
0: 비싸졌군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아유 좀 우리 집 밖은 또 당분간 고등어 반찬 안 올라오겠네. 그럼 저희 집 식탁을 보면 항상 요새는 뭐가 싼지 항상 딱 알 수 있는데 보면
1: 네 참다랑어를 많이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0: 그건 올라오기 좀 비싸지 않을까요?
1: 네
0: 참다랑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8: 네, 오늘은 청취자 고성민 씨가 요즘 위안화 금리가 아주 싸고 미국 금리는 높아서 위안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꽤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런 거라면 누구나 다 할 것 같고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자가 싼 위안화를 빌려서 이자가 비싼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그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10년물 위안화 국채금리가요 2%가 채 안 되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가 넘으니까 이론적으로 위안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제 매년 2%를 가만히 앉아서 벌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10년 후에 갚을 때 위안화로 빌렸으니까 위안화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 위안화 가치가 이게 빌릴 때보다 올라 있으면 비싸진 위안화를 구해서 갚아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서워서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이런 투자를 맘 놓고는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누가 환율 변화는 위험을 막아주기만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하러 몰려오겠죠. 안 하면 바보인 이제 그런 투자니까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는 동안 위안화 환율이, 위안화가 강세인 방향으로 혹시 움직일까 봐 그러면 원금이 부풀어 오르는 거니까 이제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환율 변동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면 환해지라는 걸 하면 되지 않냐, 환해지를 하고 그런 투자를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두 나라의 금리 차이를 먹기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환해지가 필요하면 그 환해지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그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라서 중국에서 대출받아서 그 돈을 미국 국채 사서 이자 놀이를 해보자. 그럼 1년에 2%포인트를 공짜로 먹겠네. 이제 그런 투자를 하려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환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환해지 비용은 1년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 2%포인트만큼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만약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이 3%포인트면 환해지 비용 얼마지 하고 찾아보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다. 보통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벌 수 있는 돈하고 비용이 항상 거의 비슷하게 나올까 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중국인 왕서방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서 10년간 이자 놀이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위안화 환율이 많이 오르면 큰일이고 안 오르고 그대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꾸로 중국에 투자를 하다가 10년 후에 돌아가고 싶은 데이빗이라는 미국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 데이빗도 10년 동안 환율이 그대로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왕서방하고 데이빗이 만나서 야 잘 됐다 우리 계약서 하나 쓰자. 10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지금 2026년 환율로 위안화와 달러를 10년 후에 교환한다. 이렇게 계약서 쓰면 그게 서로 각자 입장에서 둘 다 환해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위안화 금리는 2%고 미국 금리는 4%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하러 오는 데이빗 같은 투자자는 거의 없고 중국에서 미국 투자하러 가는 왕서방 같은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서 왕서방들이 환해지를 하고 싶으면 데이빗 같은 투자자를 막 찾고 줄을 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빗이 콧대가 높아져서 데이빗한테 뒷돈을 많이 줘야 그런 계약서 써줄 거 아니겠어요? 그 뒷돈이 바로 환해지 비용이고 이게 얼마까지 오르겠습니까? 그 뒷돈이 야 그렇게 많은 뒷돈 주려면 미국 투자 안 하고 만다. 이제 그런 소리 나오는 수준까지 오르겠죠. 바로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자율 차이, 즉 미국 가서 먹을 수 있는 이자율인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의 환해지 비용하고 거의 늘 비슷하고 그래서 금리 차이를 먹으려는 투자가 사실은 거의 생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성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4학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졸업 논문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느냐. 그랬더니 33일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5일이더라. 왜 항상 계획한 대로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가. 전문용어로 현재 프레임의 오류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고 체력도 기분도 좋지만 미래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고 아플 수도 있고 연애가 깨져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다 빼고 오직 현재 상태로만 계획표를 짠다. 이래서 자꾸 꽝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 대표단이 중동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위해 아직 스위스 회담장에 머물고 있다고 AFP통신이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고위 외교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역시 밤새도록 계속해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는 이란 대표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막지 못하면 강력하게 공습하겠다고 위협한 데 반발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이란이 강호 벨기에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슈팅 21개를 퍼부은 벨기에의 공세를 버텨내며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란 골키퍼 베이란 반드는 선방 7개를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란의 재봉쇄 선언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6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그 전날은 55척이었다며 원유 및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 해협 선박 통항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여전히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해협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고 지난 몇 주 그 항로를 통해 선박을 호위해왔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인 현지 시간 19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 시카고 전역에서 20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최소 38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차에 탄 채 행인들을 향해 총을 쏘거나 달리는 차량이나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사격했는데